0: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저마다 다른 메시지를 담는 외교적 무대가 된 하루였습니다.
1: 이란 관영 타스 통신은 오늘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의 장례식 불참을 압박하는 비밀 외교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주재국 정부를 설득해 장례식 참석을 막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압박으로 동유럽과 아프리카 및 아랍권 등 최소 13개 국가가 참석을 취소하거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3: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시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되시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정보 놓치시면 정오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정보토크 한입을 만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0: 한국청와대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오늘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박정희 시대 산업화에 비견되는 2차 산업화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수석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산업화가 불균형 추격형이었다면 이번은 균형적 선도형 산업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 회장들이 전국 균형 발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담합과 불공정 거래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과거 방식으로 사업하기 어렵게 설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지역의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우선화돼 부족한 부분은 원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원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기술로 생긴 문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지역 땅값 급등 우려에는 투기는 막아야 하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늘어난 국부를 활용하는 국민 배당금 논의에 대해서는 초과세수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대통령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에서 강진 발생 여드레 만에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국적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43세 남성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를 살아서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플로레스는 지진 직후부터 쇼핑몰 경비 초소에 갇혀 있었으며 약 9m 깊이 잔해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경비 초소 구조물이 건물 붕괴 충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칠레, 미국,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7개국 구조대가 24시간 교대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대는 호스로 물을 공급하고 튜브로 산소를 전달하며 약 70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그를 구조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약 30명이 잔해를 치우고 구조대원 2명이 3m 길이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플로레스가 들것에 실려 나오자 현장에서는 환호와 눈물이 터져나왔고 배우자 구스비마르 곤살레스는 이것은 기적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플로레스는 의식이 분명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 72시간이 훨씬 지난 상황으로 추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 한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22대 후반기 국회를 단독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석 달여 앞두고 검찰 권한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이어가며 약 100건의 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와 문화체육관광위 등 다른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쟁점 법안을 막기 어렵고 민주당의 역공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8월까지 보이콧을 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말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필요하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이 오늘 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강인은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갈등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감독은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내부 불안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대한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사의 갈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불안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8: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9: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7: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빠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0: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9: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9: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오늘 수도 테헤란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이맘 호메이니 데모살라에는 새벽부터 수만 명의 추모객이 몰렸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중앙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관 5개가 놓였습니다. 하메네이 본인과 딸, 사위, 며느리의 관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유독 작았는데 사망 당시 생후 14개월이었던 외손녀의 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암살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고 영어로 트럼프를 죽이자고 쓴 현수막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장례식을 통해 하메네이의 죽음을 시아파 최고의 순교자인 이맘 후세인의 비극적 서사에 겹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맘 후세인은 7세기 말 카르발라 전투에서 압도적인 적군에 맞서 결사항전하다 숨졌으며 그의 순교는 시아파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장례식 사회자는 이맘

0: 후세인의 가족처럼 하메네이의 무고한 가족도 적에게 살해당했다고 부르짖었고 추모객들은 가슴을 내리치며 복수를 외쳤습니다. 이란 당국은 모살라 주변 1.5km를 전면 봉쇄하고 경찰과 무장병력을 배치했으며 헬리콥터가 상공을 저공순회하며 인파를 감시했습니다. 테헤란 시내 곳곳에는 대형 스피커가 설치돼 하메네이의 순교를 기리는 노래가 하루 종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취임 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파트너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참석이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과는 이미 협력이 진행 중입니다. 위 실장은 이들 국가가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안보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함께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는 중동 정세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했고 당시 야당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직접 참석하는 배경에 대해 위 실장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는 상황이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의 연관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정청이 하나 돼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해 당 정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비공개 강연에서 대중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청년 세대 지지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핵심 의제로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과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국가 균형발전 네 가지를 정하고 관련 입법과제를 67개로 추렸습니다. 검찰개혁이 핵심 의제에서 빠진 것을 두고 개혁보다 민생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 사이의 기싸움은 행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전 대표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법안의 5월 조기 처리를 여권 내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전 대표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집권여당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당권 경쟁의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동남아를 거점으로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는 필리핀 등지에서 4조 8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 100억 원대 세금 포탈과 마약 및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12년간 해외에 도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중고등학생을 유인해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가 주도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및 법무부가 협력해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이 검거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두 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추정 판돈은 약 5조 3천억 원. 이들 가운데 30대 A씨는 필리핀 등에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3: 닷컴.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닷컴.
4: 와, 빨라

0: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실장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틀 전 한국 정부가 수년간 미국 기업을 차별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유감을 표했음에도 백악관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찍힌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위 실장은 보고서 자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미국 측과 소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유출된 정보가 3천 건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당국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데 그 행방을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보고서가 장비 회수 과정을 국정원 주도 작전으로 기술하고 청와대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서술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가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이나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사안을 분리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선수들이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배재고 측이 오는 이틀 뒤 광주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지도자 교장 등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방문단 약 80명이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할 예정입니다.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배재고 선수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 방문 이후 두 학교는 함께 국립 5월 18일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도 함께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배재고 교장은 광주일고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광주일고 측은 시험기간과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방문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배재고는 이번 사과 방문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샌퍼난도 밸리에서 다중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렐 캐년 블러바드와 브랜드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긴급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미션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과 교통통제에 나섰습니다. 추가 경찰 병력이 요청되어 로렐 캐년 블러바드 북쪽 방향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대응 인력이 교차로 일대를 전면 통제 중입니다. 로렐 캐년 블러바드 북행 차로는 현재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야 하는 운전자들은 우회로 이용이 필요합니다. 부상자 수와 사고 경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 오후 8시 반쯤 전남 목포시 달동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인근에서는 갓길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들을 1.5톤 화물차가 잇따라 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해 30대와 60대 운전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충북 음성의 물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조립식 주택으로 번지면서 파키스탄 국적 30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정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목포 해경 정비창 주변에 설치된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이 부서져 있습니다. 부서진 철망 바로 앞 바다에서는 물에 빠진 차량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빠진 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금요일 밤 8시 반쯤 목포시 달동 부근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4: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겠고 출입 네. 패스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추락한 것이죠. 이제 음주 단속 중에 도망을 했기 때문에 음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3: 사고 직후에 곧바로 해경 구조대가 바다로 들어가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 운전자를 찾았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5: 전시가 해상 출항 차량 수색 자 입수.
3: 사고 다음 날 해경과 경찰은 바다에 빠진 사고 차량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인근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갓길에 정차했던 렉스턴 승용차를 탑차가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나 운전자들이 차량 밖으로 나와서 사고를 수습 중이었는데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다시 이들을 치고 승용차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탑차 운전자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45분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물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서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인근 조립식 주택으로 옮겨붙으면서 잠을 자고 있던 파키스탄 국적 30대 두 명이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5: 뉴저지 주지사 미키 셰릴이 이번 주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직접 제공하지 않아 그 직원들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게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뉴저지 주 메디케이드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이 의료보험 제공 의무를 회피하면 그 비용을 결국 주정부와 납세자가 떠안는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부담금 부과를 통해 그 비용 일부를 해당 기업들에게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과거 일부 주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기업 부담을 늘린다는 반발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직원 의료보험 제공 여부가 기업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뉴저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선밸리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독립기념일인 오늘 새벽 1시 30분 직전 5 프리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12명 가운데 7명은 어린이였습니다. 독립기념일 새벽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고 경위와 정확한 원인은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프리웨이 교통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어젯밤 발생한 대형 화재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윌밍턴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불법 폭죽이 폭발하며 불이 크게 번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8시 반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 모텔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에 보관돼 있던 불법 폭죽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한 사고여서 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폭죽의 소지와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폭죽은 통제가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을 지녀 매년 독립기념일 전후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풍수에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3대 유형을 집중 관리하고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마 이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도 본격화했는데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약 8만 천여 곳 가운데 10곳 중 8곳이 아직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폭염과 함께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든 가운데 산사태 등의 우려로 풍수의 위기경보는 이미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이번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로 이어지는 만큼 나들이객의 수상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작업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7: 우리 여름의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염에 이어 장마전선 북상 소식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 꺼내고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수의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위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폭염 주의경보를 발령한 지 꼭 사흘 만입니다.
3: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위험 우려 시 한 발 빠르게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7: 위기단계 격상과 함께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산사태, 하천재해 등 3대 유형을 집중관리합니다. 빗물바지와 재해위험시설도 주기적, 반복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겐 냉방용품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로 자진신고와 철거기간이 끝난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 천여 곳. 1만 4천여 곳이 이미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 여전히 불법시설 10곳 가운데 8곳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 회복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지는데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른 새벽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아담스 블러바드와 메이플 에비뉴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차량 한 대가 교차로 인근 소화전을 강하게 들이받은 뒤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소화전은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됐고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뉴턴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뺑소니 차량 추적과 사고 경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고 현장 일대 도로는 경찰에 의해 전면 차단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소화전에서는 대량의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주변 도로 일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오늘 새벽 노스리지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드오프 스트리트 일대에서 한 남성이 칼에 두 차례 찔리는 사건이 새벽 4시 무렵 신고됐습니다. 대번셔 경찰서 소속 LAPD가 즉시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현장 인근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LAPD는 현장을 완전히 봉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와 사건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불은 건물 중층부 한 유닛에서 시작됐으며 연기와 열기가 복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불길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관리업체는 화재가 난 유닛 거주자들을 임시 숙소로 옮기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배선 결함이나 가전제품 과열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는 연기가 계단과 복도를 타고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초기 대피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들에게 건물 내 비상대피로와 소화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LA 101번 할리우드 프리웨이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와 SUV 등 최소 5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잔해물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했고 사고 직후 양방향 통제가 이루어지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레코 차량과 청소 인력을 투입해 잔해물을 수거한 뒤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근 도로와 램프에서도 한동안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대 다중추돌이라는 점에서 피로 운전이나 시야 확보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CHP는 사고 구간을 지날 때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저녁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8: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8: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만간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회동을 제안해왔다고 밝히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시점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 2주 뒤쯤이 될 것으로 이스라엘 총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이란 공습 직전 백악관 지하상황실 회의 이후 약 5달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1시간에 걸쳐 이란 공습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공화당 내부에서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로 경로를 표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열린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서 두 정상 사이의 균열설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다른 메시지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과거 영국 지배에 맞서 싸우던 북미 식민지 주민을 지지했다는 역사를 내세우며 미국에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안보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아메리칸 드림 250주년으로 규정하며 지금 우크라이나가 치르는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과 닮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했던 것과 같은 결의로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날 미국을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다시
15: 97-888-9919
16: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7: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6: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7: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8: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8: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5: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8: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5: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8: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1: 엄마 집밥이 최고지.
2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0: 밥 한 그릇 더요.
2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0: 웨스턴 도마 칼국수.
2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3: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용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용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용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용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용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늘 LA 하늘 진짜 기가 막히게 맑죠? 독립기념일 연휴에 이 날씨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 저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진짜 날씨 좋긴 하죠. 저 아까 한인타운 나왔다가 올림픽 블러바드 지나오면서 창문 내렸는데 딱 이 맛이더라고요. 독립기념일 연휴에 동네가 뭔가 들뜬 느낌이요.
0: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웨스턴 쪽 나갔다가 느꼈어요. 가게마다 불 켜져 있고 사람들 오가고 그거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아, 이 동네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산다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입니다. 팔가에서 버몬트까지 이 동네에서 가게 문 열고 하루하루 버텨온 분들, 그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해보려고요.
0: 저 사실 이 주제 듣고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제가 처음 LA 왔을 때 한인타운 그 작은 가게들이 저한테는 고향 같은 데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자한테 말 걸어주고 밥 한 그릇 더 퍼주던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분들이 다 사업가셨던 거잖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리고 그 가게들이 지금도 이 동네를 지키고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독립기념일 연휴에 한인업소들 다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그 이야기 신나게 해볼게요.
0: 지금 차 안에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혹시 단골 가게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사연도 좋고 추천도 좋고 그냥 그 가게 이름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아요.
1: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선배가 직접 만든 자작곡 햇살 같은 가게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LA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부터 잠깐 들르고 가겠습니다. 저 김재현이 요즘 또 AI랑 밤새 씨름을 했는데요. 이번엔 한인타운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 왜 햇살 같은 가객입니다. 올림픽 버몬트 근처 걸어가다 보면 아침부터 불 켜놓고 가게 문 여는 분들 있잖아요. 그 풍경이 딱 햇살 같다 싶어서 그 마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뭐 제가 만든 거라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1: 아, 선배 이번엔 진짜 주제를 잘 잡으셨다.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지금. 불꽃놀이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 한인타운 가게들 다 대박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햇살 같은 가게라는 제목부터 이미 따뜻하네요.
0: 그쵸? 저도 제목 짓고 나서 혼자 흐뭇했어요. 물구나무 서면서 들어봤는데 거꾸로 들어도 좋더라고요.
1: 그건 또 무슨 감상법이에요. 하여튼 선배는 오늘 맑은 날씨에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이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본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1: 그리고 저는 박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오늘이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인데요. 저는 솔직히 올해는 불꽃놀이 볼 기분이 영 아니더라고요.
1: 선배 저도요.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그 경기 보고 한동안 멍했어요.
0: 아이고 그러게요. 한국팀이 32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저도 한 이틀은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축구 결과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타운 분위기가 월드컵 기간에 확 살아날 거라고 다들 기대했잖아요. 식당이든 술집이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0: 제 지인 중에 팔가 쪽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경기 있는 날 맞춰서 직원들도 부르고 준비 단단히 하셨다가 그냥 허탈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팬데믹 끝나고도 경기가 제대로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이번 월드컵이 그 반등 기회가 될 거라고 다들 믿었던 거잖아요.
0: 지수 씨, 저는 그게 단순히 월드컵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값은 내려올 기미가 없고 물가도 그렇고 손님들 발길 자체가 예전이랑 달라졌잖아요.
1: 선배,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 방식이 바뀐 거거든요. 배달로 시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0: 아, 그 부분은 저도 좀 다르게 봐요. 배달이 늘었다고 업주들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시던데.
1: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는 거잖아요. 선배.
0: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전해야죠. 저희 LA 사는 이야기가 이번 달부터 12시 뉴스 시간대에 편성이 됐어요.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요.
1: 맞아요. 저희가 듣고 진짜 기뻤어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선배 이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오지 않으세요?
0: 하하, 솔직히 좀 오죠. 근데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인타운 이야기, 우리 이웃 이야기 솔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1: 그리고 오늘부터는 LA 한인타운만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 분들도 함께 이야기하려고요. 저희한테 왜 LA 이야기만 하냐고 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같이 가요.
0: 맞아요. 어느 동네 한인타운이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 비슷하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지수씨,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 분위기가 어때요? 직접 살고 계시니까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1: 선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요즘 동네 단골 순두부집 가면 예전이랑 뭔가 달라요. 손님이 줄었다기보다는 테이블이 빨리 안 차요. 예전엔 점심에 줄 서야 했거든요.
0: 그게 딱 지금 한인타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활기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월드컵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얘기를 업주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선배. 업주분들이 이번 월드컵에 진짜 많이 기대하셨잖아요. 한국팀이 올라가면 응원 특수도 있고 타운 전체 분위기도 살아날 거라고요. 그게 32강에서 끊겨버리니까.
0: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팬데믹 이후로 제대로 된 호재가 없었잖아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되겠다 싶었는데 그 희망이 같이 꺼진 거예요.
1: 근데 선배, 저는 사실 월드컵 특수 자체가 얼마나 됐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보거든요. 예전이랑 소비 패턴이 달라진 거잖아요.
0: 그건 지수 씨 말이 맞아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왔을 때는 TV 있는 가게에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동네 가게에 TV 한 대 놓으면 그게 다 손님이었어요. 지금은 다들 폰으로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다르죠.
1: 그리고 선배, 요즘 한인타운 업주분들이 힘드신 게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랐고 거기다 배달 수수료까지.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90년대 초에

0: 계신데 배달 플랫폼 들어갔다가 한달 만에 나오셨어요.
1: 왜요?
0: 계산해 보니까 배달로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수수료에 배달료에 포장 용기까지 다 빼고 나면 직접 오셔서 드시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낮은 거죠.
1: 그게 진짜 문제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료가 음식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 원짜리 주문하는데 배달료가 6천 원이면 그게 말이 되나요?
0: 소비자도 부담이고 식당도 부담이고 결국 플랫폼만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1: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시각도 있어요. 배달이 없었으면 아예 주문 자체가 없었을 손님들도 있거든요. 차 없는 분들, 바쁜 분들, 혼자 사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배달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0: 그건 맞아요. 배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수수료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LA 한인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크게 와닿는 게 원래 마진이 얇은 업종들이 많거든요. 한식당, 분식집, 국밥집.
1: 선배, 오렌지 카운티 쪽 얘기도 해야 할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LA 사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바인이나 플러턴 가든그로브 쪽 한인 업주분들도 똑같이 힘드신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반성해야 할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한인타운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 쪽 한인상권도 규모가 작지 않죠. 거기도 임대료 오르고 기름값 오르는 건 똑같아요.
1: 오히려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타운보다 유동인구가 적어서 배달 의존도가 더 높은 업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거기선 더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0: 그렇겠네요. 한인타운은 그래도 걸어서 오는 손님이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차 타고 와야 하니까 배달로 대체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죠.
1: 선배, 그럼 업주분들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그냥 버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바꾸고 계신 건지.
0: 제가 들은 케이스들을 보면요, 메뉴를 줄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재료 종류를 줄여서 낭비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배달 플랫폼 대신 자체 픽업 할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아, 픽업 할인이요? 그거 저도 몇 군데서 봤어요. 직접 오시면 10% 할인 이런 거요. 그게 플랫폼 수수료 안 내는 대신 손님한테 일부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0: 그게 영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타민족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인 업소들이 메뉴판을 영어로만 바꿔도 접근성이 달라지거든요.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만 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1: 맞아요, 선배. 제 친구들 중에 한국 음식 좋아하는 비아인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메뉴판이 한국어만 있으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벽만 낮춰도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배달로 시키는 거 가능하면 직접 가서 드셔보세요. 그게 업주한테는 훨씬 도움이 돼요.
1: 저도 동의해요. 한인업소 이용하기.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는 우리 커뮤니티가 서로 받쳐줘야 하는 거잖아요.
0: LA든 오렌지 카운티든 한인 업주분들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도 버텨주셔야 우리 동네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저 오늘 이 코너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1: 어떤 장면이요, 선배? 얼른 들려주세요.
0: 제가 80년대 후반쯤에요. 부모님 가게 일 도우면서 배달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배달이라는 게 지금이랑은 완전 달랐어요.
1: 어떻게 달랐어요? 앱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0: 앱은커녕요. 전화기 하나랑 종이 메모장이 전부였죠. 손님이 전화하면 어머니가 볼펜으로 주소 받아 적으시고 제가 그걸 들고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1: 어머, 그럼 선배가 직접 배달을 하셨어요? 그로서리 마켓에서요?
0: 뭐 배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올림픽 거리 근처 아파트에 사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머니가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심이었죠.
1: 아, 그게 진짜 배달이 아니라 그냥 이웃 챙기는 거였네요. 완전 다른 개념이다.
0: 그렇죠. 그때 한인타운 자영업은 그런 거였어요. 단골이 곧 가족이고, 가게가 곧 동네 사랑방이고, 저그 할머니 성함도 기억나요. 윤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항상 아이고, 우리 사장님 하셨거든요.
1: 선배, 그 장면 너무 따뜻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시절 자영업이 지금보다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0: 쉬웠다고요? 아이고, 지수씨,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해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렌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 여셨거든요.
1: 아, 맞아요.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봤나요? 근데 그래도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적어도 수수료 떼어가는 앱 같은 건 없었잖아요.
0: 그건 맞아요. 그때 힘든 건 몸이 힘든 거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두 분이 다 나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근데 법만큼은 내 손에 남았죠. 누가 중간에서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1: 그게 지금이랑

0: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열심히 팔아도 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손으로 쓴다. 그게 자영업의 자존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요즘 들어 자꾸 생각나요.
0: 선배 아버님 말씀이 지금 시대에 더 무겁게 들리네요. 그 자존심을 지키기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훨씬 어려워진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그 시절엔 가게 앞에 손님이 줄 서는 게 최고의 광고였어요. 윌셔 쪽에 갈비집들이 있었는데 주말 저녁엔 주차장부터 꽉 찼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간판이었죠.
0: 지금은 인스타 사진이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선배 그 갈비집들 지금도 있어요?
1: 몇 군데는 남아있고 몇 군데는 없어졌죠. 그때 줄 서던 기억이 있는 가게가 문 닫은 걸 보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기분이에요.
0: 선배 그 기분 저도 조금은 알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왔던 가게가 지금 없어진 거 보면 뭔가 동네 한 조각이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1: 바로 그거예요, 지수 씨. 가게 하나가 문 닫는 게 그냥 비즈니스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한인타운 업주분들이 버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0: 네, 선배. 오늘 그윤 할머니 이야기 저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1: 지수 씨, 아까 그때 그 시절 코너에서 배달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게 지금 한인 자영업자들한테 딱두 얼굴을 가진 문제가 됐어요. 배달이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발목을 잡기도 하는 거죠.
0: 맞아요, 선배. 저 한인타운 이사 오고 나서 주변 식당들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배달 앱 써서 매출 늘었다는 집이랑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봤다는 집이 딱 반반이에요. 같은 동네인데도요.
1: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은 올라가는데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플랫폼 수수료에 배달료에 포장재까지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0: 선배, 제가 마케팅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만 원짜리 음식 하나 팔면 배달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붙는 구조예요. 그중에 식당이 부담하는 목도 꽤 되고요. 소비자도 비싸고 식당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배달이 늘수록 다들 피곤해지는 구조인 거네요. 근데 지수 씨,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한인업주들이 힘든 게 배달 수수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죠. 기름값에 공공요금에 최저임금까지 다 올랐잖아요. 어느 하나만 올랐으면 버텼을 텐데 다 한꺼번에 오른 거잖아요.
1: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부모님 가게 도우면서 걸프전 때 기름값 오르는 거 봤거든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렌트 올리고 손님 줄고 그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지금은 거기다 인건비에 배달 수수료까지 얹어진 거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0: 선배, 근데 저는 솔직히 한 가지는 좀 다르게 봐요. 배달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플랫폼이 너무 독점적으로 수수료를 올린다는 거지. 배달 자체는 오히려 새로운 손님 층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1: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부정하긴 어렵죠. 근데 지수 씨 한인 업주 입장에서는 그새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매출 숫자는 올라가는데 실제 살림은 더 쪼그라드는 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0: 그건 진짜 그래요. 제 친구 오빠가 한인타운에서 분식집 하는데요. 배달앱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가 엄청 컸대요. 근데 몇달 해보니까 수수료 정산서 보고 멍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1: 그 얘기가 딱 지금 한인타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번 월드컵까지 겹친 거잖아요. 한국 팀이 올라가면 타운 분위기가 살아나고 업소들도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0: 그게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월드컵 특수 기대하고 준비한 집들도 있었을 텐데요. 선배 그 희망이 사라진 게 단순히 축구 결과 이상의 의미였던 거잖아요. 업주들한테는.
1: 맞아요. 팬데믹 이후로 제대로 된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월드컵이 타운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고 봤는데 그 기대마저 접어야 했으니까요. 업주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0: 선배, 그럼 지금 업주들이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 쪽에서 보면 배달 플랫폼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픽업 할인이라든가 SNS로 직접 주문받는 방식도 있거든요.
1: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타민족 손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인타운이 한국 사람만 오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타민족들이 한식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0: 맞아요. 그건 진짜 기회예요. 제 직장 동료들 보면 한인타운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메뉴판이 한국어만 있거나 영어로 설명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1: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쪽 업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한인타운 얘기 주로 했는데 어바인이든 플러턴이든 가든그로브든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역이 다르다고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0: 선배, 저 어바인에서 자랐잖아요. 거기 한인 업소들도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 부모님한테 들어요. 오히려 임대료는 LA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청취자분들 저희가 잊은 게 아니에요.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1: 그렇죠. 어느 동네 한인타운이든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한인 업소 한 번 더 이용해 주시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직접적인 응원이에요. 배달 말고 직접 가서 드시면 더 좋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선배, 저 오늘 이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업주분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구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1: 지수 씨가 딱 좋은 말 해줬네요. 저도 한마디 보태면 우리 이민 역사 보면 안 버텨낸 시절이 없었어요. 지금도 분명히 길이 있어요. 한인업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0: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에 AI한테 좀 색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1: 어떤 걸 물어보셨어요?
0: LA 한인 자영업자들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는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유대계 커뮤니티가 나오더라고요.
1: 유대계요? 그건 좀 의외네요. 어떤 면에서요?
0: 페어팩스 근처 유대계 상권 있잖아요. 거기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몇 년 전부터 자체 픽업 전용 할인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커뮤니티 앱으로 직접 주문받는 방식으로요.
1: 아, 페어팩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자주 갔었는데 그때도 그 동네 장사 방식이 좀 달랐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다 해결하는 느낌이랄까요?
0: 맞아요. AI가 보여준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뉴욕 플러싱 한인 상권이랑 LA 한인타운이랑 배달 의존도를 비교하면 플러싱 쪽이 배달 비중이 훨씬 낮대요.
1: 그게 왜 그럴까요? 뉴욕이 더 도시 아닌가요?
0: 그게 저도 의외였는데요. 뉴욕은 지하철이 있으니까 직접 와서 먹는 문화가 더 강하게 유지된 거래요. LA는 차 없으면 못 오니까 배달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고요.
1: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LA에서 배달이 이렇게 커진 게 결국 차 문화랑 연결된 거잖아요. 차 끌고 나가기 귀찮으면 시키는 거니까요.
0: 그리고 선배, 이건 진짜 몰랐던 건데요. 토론토 한인 상권 얘기도 나왔어요. 거기는 한인 식당들이 배달 플랫폼 대신에 한인 커뮤니티 자체 멤버십 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대요.
1: 멤버십 카드요? 그게 수수료 문제 피하려고요?
0: 네, 플랫폼 안 거치고 단골 고객한테 직접 할인 주는 방식이요. AI가 보기엔 이게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바인이나 부에나파크 쪽은 커뮤니티 결속력이 LA보다 오히려 강하다고요.
1: 그건 저도 동의해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분들이 커뮤니티 의식이 강하다는 건 제가 행사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거기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그 얘기 들으시면 좀 반가우실 것 같네요.
0: 그런데 선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AI가 내놓은 해법들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결국 그걸 실행하려면 한인 업주들끼리 먼저 뭉쳐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1: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공감해요. 한인 자영업자들이 경쟁자이기도 하니까요. 옆집이랑 손잡기가 쉽지 않죠. 그게 우리 커뮤니티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요.
0: AI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AI 기반 주문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지금 같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대요. 식당이 직접 AI 챗봇으로 주문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수수료 30% 떼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그 기술 도입 비용을 영세 업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이에요.
0: 맞아요. 그게 딜레마예요. 기술은 오는데 접근 비용이 또 장벽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AI가 보여준 건 우리만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다른 커뮤니티도 다 씨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LA든 오렌지 카운티든 한인업주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씨, 오늘 한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 나눴죠?
0: 그러게요, 선배. 근데 저 오늘 방송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동네 업주분들 생각이 자꾸 나서요.
1: 저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한인업소 한 군데만, 딱 한 군데만 더 가주세요. 배달 말고 직접 가서요.
0: 맞아요. 발로 걸어 들어가는 손님 한 명이 업주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LA든 오렌지 카운티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1: 오렌지 카운티 청취자분들, 오늘 LA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려요. 근데 어디 한인타운이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오늘 응원은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0: 선배, 저 사실 오늘 방송 끝나고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하고 싶었어요. 7월 6일부터 저희 한입토크가 12시 뉴스에 편성됐잖아요. 이거 진짜 축하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아이고, 지수씨가 먼저 꺼내주네요. 저희 둘이 열심히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렌트 문제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1: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0: 자, 오늘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맑은 오후에 여러분이랑 한인 사장님들 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좋았어요.
1: 저도요. 독립기념일 연휴 우리 한인업소들 다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잠깐 쉬었다가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0: 끝났다. 후.
1: 수고하셨어요. 선배 오늘 좀 달렸죠?
0: 달렸어, 진짜. 목 좀 마르네.
1: 저 중간에 물 마시고 싶었는데 참았잖아요.
0: 아, 나도 봤어. 꿀깍꿀깍 참는 거.
1: 편했어요? 아이고.
0: 편했지, 완전히. 나만 봤겠지, 뭐, 하하.
1: 다행이다, 진짜. 근데 선배, 오늘 오렌지 카운티 얘기 나올 때눈 반짝이던데요?
0: 어? 그랬나?
1: 완전 요막 자세까지 앞으로 기울어지고.
0: 아이고, 거기가 내 옛날 동네라서 그런가 봐. 나도 몰랐네.
1: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0: 한 10년? 가든그로브 쪽에. 아, 그때 생각나네, 갑자기.
1: 맞다, 선배, 거기 순댓국 맛집 안다고 하셨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그집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1: 저 오늘 방송 내내 배고팠거든요, 사실.
0: 음식 얘기 나와서?
1: 아니, 원래 배고팠어요. 점심을 너무 일찍 먹어서.
0: 에이, 지수 씨 방송 중에 배꼽시계 울리면 어떡하려고.
1: 그러게요. 하하. 근데 선배, 오늘 한인경제 얘기하면서 저 솔직히 좀 뭉클했어요.
0: 어, 나도. 아까 그 부분 얘기할 때.
1: 그쵸. 4.19 얘기 잠깐 나왔을 때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0: 나는 그때 타운에 있었거든. 직접 봤어. 근데 그게 다 지나갔잖아. 다 이겨냈잖아.
1: 진짜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0: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저것 힘들다 해도 뭐, 에? 뭔가 될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1: 맞아요. 선배, 오늘 그 말방송에서 하실 때저 옆에서 고개 막 끄덕였잖아요.
0: 봤어? 지수 씨 맞장구 잘 쳐줘서 나도 신났지.
1: 저 맞장구 잘 치는 거 특기예요.
0: 알아, 알아. 그거 진짜 재주야, 재주.
1: 근데 오늘 비 오잖아요. 방송 끝나고 나가기 싫다.
0: 그러게. 7월에 비가 오네. 독립기념일 앞두고.
1: 불꽃놀이 보려다가 비 맞겠어요, 사람들이.
0: 뭐, 그래도 나가겠지. 한인들 그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
1: 맞아요, 맞아. 비도 폭동도 다 이겨낸 사람들이.
0: 그렇지. 비 정도야. 에이, 뭐.
1: 선배,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0: 아, 그, 순댓국 생각나서 이제 거기 가고 싶어졌잖아.
1: 아, 저도 가고 싶다, 갑자기.
0: 같이 갈래? 비 오는데 순댓국이지, 뭐.
1: 가요, 가요. 저차 있어요.
0: 오, 지수 씨가 사는 거야?
1: 아니요. 더치페이요, 당연히.
0: A 후배가 사야지.
1: 선배가 사셔야죠, 경제 얘기. 그렇게 잘 하셨으면.
0: 아이고, 이 녀석 오늘도 당했네.

0: 근데 다음 주에 뭐해요, 지수 씨?
1: 아 맞다, 그거 생각 안 했네. 어떡하지?
0: 오늘 오렌지 카운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1: 뭔데요, 뭔데요?
0: 아니 그게, 그러니까 경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더 살아있는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1: 살아있는 거요?
0: 숫자 말고 실제로 지금 이 동네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1: 아 현장 느낌이요?
0: 그치 그치, 생생한 거.
1: 오 그거 좋은데요, 생생경제?
0: 생생경제. 어 그거 좋은데.
1: 근데 선배 요즘 경제 얘기하면 다들 좀 어둡잖아요.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0: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거든.
1: 그쵸 그쵸.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0: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 한인사회가 뭘 못 버텼어요?
1: 하하 그건 진짜요.
0: 4.29도 넘겼고 IMF도 넘겼고 코로나도 넘기고.
1: 아 진짜 생각해보면 대박이긴 해요 그게.
0: 그러니까 그 저력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
1: 희망 얘기요?
0: 희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 근데 뭐 비슷한 거지.
1: 아니 선배 희망 얘기 좋잖아요. 요즘 그런 거 필요해요 사람들한테.
0: 그지? 에이 지수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네.
1: 제가 항상 맞죠.
0: 에이 그건 좀.
1: 아 그리고 선배 오늘 비 왔잖아요. LA에서 7월에 비 오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0: 아 맞아 오늘 비 왔다. 나 주차장에서 그냥 맞았잖아.
1: 선배 우산 없어요?
0: LA에서 우산을 왜 들고 다녀요?
1: 하 맞아요 맞아. 저도 없어요.
0: 근데 뭐 독립기념일 앞두고 비가 오면 또 나름 낭만 있지 않아요?
1: 오 선배 갑자기 감성?
0: 아 그냥 됐고 다음 주 주제 얘기하자.
1: 맞다 맞다. 그럼 생생경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0: 근데 그냥 어렵다 힘들다 말고 뭔가 꿈틀거리는 사람들 얘기.
1: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거요.
0: 그렇지.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1: 헐 그거 진짜 재밌겠다. 저 그런 얘기 좋아해요.
0: 그쵸? 나도 그런 얘기하면 입이 막 열리더라고.
1: 선배는 원래 입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0: 아이고 이 사람이.
1: 농담이에요 농담. 그럼 다음 주엔 그걸로 가요 진짜로?
0: 그래 그거로 하자. 생생한 거, 희망 있는 거.
1: 오케이 저 기대된다 진짜.
0: 나도. 아 근데 배고프다 갑자기.
1: 선배 방송 끝나면 항상 배고프다고 해요.
0: 원래 말 많이 하면 배고프거든요.
1: 그럼 저는 항상 배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 별로 안 했는데.
0: 에이 지수씨가 오늘 얼마나 많이 했는데.
1: 아 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0: 지수씨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여러분.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후 내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이렇게 라디오 곁에 있어 주셨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1: 오늘 한인타운 자영업자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동네 골목골목에서 불 켜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 방송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독립기념일 맞아서 한인업소들 다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맑은 하늘 아래 불꽃놀이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푹 쉬세요.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생생경제 상생 이야기로 또 찾아옵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이 서로 어떻게 손잡고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1: 사연이나 제보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0: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5: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4: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5: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4: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단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라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률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6: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이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8: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7: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 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9: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7: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10: 20, 30대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7: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12: 예전에 봤는데
11: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13: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11: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14: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11: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2: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5: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6: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15: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7: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정곤 기자입니다.
18: 목포 해경 정비창 주변에 설치된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이 부서져 있습니다. 부서진 철망 바로 앞 바다에서는 물에 빠진 차량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빠진 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금요일 밤 8시 반쯤 목포시 달동 부근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19: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겠고 출입 네. 패스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출항한 것이죠. 이제 음주 단속 중에 도망을 했기 때문에 음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18: 사고 직후에 곧바로 해경 구조대가 바다로 들어가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 운전자를 찾았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20: 전시가 해상 출항 철학 수색 자 입수.
18: 사고 다음 날 해경과 경찰은 바다에 빠진 사고 차량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인근에서는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갓길에 정차했던 렉스턴 승용차를 탑차가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나 운전자들이 차량 밖으로 나와서 사고를 수습 중이었는데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다시 이들을 치고 승용차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탑차 운전자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45분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물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서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인근 조립식 주택으로 옮겨붙으면서 잠을 자고 있던

0: 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하라.
1: 전국 교사노조와 노동단체가 교사 10명에 대한 무더기 고소 협박 사건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 10명과 학교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가해 학부모의 협박과 무고 혐의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반드시 법 앞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1: 제주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꼽혔습니다. 교사단체는 교사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고치고 같은 사안을 반복 고소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3: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무고성 신고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법이 교단을 지키는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1: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5: 장례식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미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미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미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즈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미국이 각국 정부에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0: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3조 원 넘게 불어난 재산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총공세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지난해 재산 공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에만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재집권 직전인 2024년 신고한 6억 달러보다 16억 달러 늘어난 규모로 말 많았던 가상자산 관련 공식 수입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가족 소유 가상화폐 기업과 자신의 밈코인 사업 소득으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가족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3: My sons are handling that. My family is handling it. And I guess they get investments from different people, but I'm not.
2: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유예 발표 등을 앞두고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등 증권 거래에서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과 주요 인사들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별 문제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4: Well, you know why I'm profiting because the stock market's going up. Everybody's profiting.
2: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재산 증식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두 아들, 사위까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후반기 의회 지형은 물론 트럼프 일가의 운명도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1: 미국의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날을 건국 기념한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잇는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선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가 열립니다. 미 공군기들의 일정과 미국 건국 200주년 독립기념일인 4일 미국 뉴욕시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4일 미국 뉴욕시 인근 앞바다에서는 미 주요 동맹국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국제 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국제 관함식에는 최소 53척의 미국 및 외국 군함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구축한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인구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역사의 남을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이 위대한 도전은 32강에서 멈췄지만 이미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은 카보베르데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5: 전반 29분 메시의 선제골이 터질 때만 해도 모두가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별 예선 통과라는 기적을 쓴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14분에는 두아르트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빠지는 절묘한 동점골을 터뜨렸고 이후 아르헨티나의 파상 공세를 40살 골키퍼 보지냐가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막아내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전 2분 만에 다시 골을 내주며 승부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번엔 카브랄이 골문 구석을 찌르는 원더골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6: I didn't believe that I scored in this big of a stage in the World Cup. It's the biggest stage in where you can play. So I didn't believe that I scored such a nice goal.
5: 결국 연장 후반 6분 결승골을 얻어맞고 아쉬운 여정을 32강에서 마무리했지만 경기장의 모든 사람은 카보베르데 선수들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7: Mesmo que no ganemos, ya acabo de ver de un equipo ganadora, ya ganó. Acabo de ver ya ganó mismo.
8: I don't like moral victories, but I think given it's a fourth ever World Cup and what we achieved here,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take a moment to realize what we've done.
5: 월드컵 첫 경기부터 우승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두며 거센 돌풍을 일으킨 카보베르데. 인구 52만 명, 이름조차 생소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이렇게 전 세계인의 축구축제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9: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0: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11: 선수들 전체적으로 네네네.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9: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전국의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축제장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형형색색의 천만송이 연꽃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고 경기 양평에서는 수박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2: 초록 연잎 사이로 각양각색의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자태에 그윽한 향기까지 더해져 한여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는 충남 부여 국남지에 천만송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연꽃과 함께 사진을 찍고 카누를 타고 연잎 사이를 누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3: 연꽃 자체가 주는 그 순수한 이미지라든지 수려한 느낌이 다른 꽃들과 다르게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여기 카누 타는 거 즐거워하셔가지고 뜻깊은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12: 축제장 인근에서는 물총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줄기에 무더위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축제 기간 동안 식당과 정통시장을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도 펼쳐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4: 원도심에서 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곳 가가지고 5만 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이곳 축제장에 오시면 예쁜 수련을 교환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2: 참가자들이 시작 신호와 함께 손에 든 수박 조각을 빠르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과즙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보다 빨리 먹기 위해 속도를 높입니다. 달콤한 수박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장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5: 너무 즐겁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수박도 너무 달고.
12: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축제장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1: 폭염과 함께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든 가운데 산사태 등의 우려로 풍수의 위기경보는 이미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이번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로 이어지는 만큼 나들이객들의 수상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작업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6: 우리 여름의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염에 이은 장마전선 북상 소식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 꺼내고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풍수의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위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폭염 주의 경보를 발령한 지 꼭 사흘 만입니다.
17: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위험 우려 시 한 발 빠르게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16: 위기 단계 격상과 함께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산사태, 하천재해 등 3대 유형을 집중관리합니다. 빗물바지와 재해 위험시설도 주기적, 반복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겐 냉방용품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로 자진신고와 철거기간이 끝난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 천여 곳. 1만 4천여 곳이 이미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 여전히 불법시설 10곳 가운데 8곳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 회복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지는데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제주 바다의 명물이자 천연 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집단 붕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때문으로 추정되었는데 바다의 저염분 환경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18: 바위의 실타래처럼 무언가 늘어져 있습니다. 생기를 잃고 쪼그라든 연산호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몸집이 커진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개체도 발견됩니다. 지난 2024년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인 서귀포 해안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훼손되고 있는 개체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산호 집단 붕괴 현상을 주저앉아 내린다는 의미의 슬럼핑이라는 학술 용어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슬럼핑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몸이 부풀어 오른 뒤 줄기가 힘을 잃고 이후 몸통이 거꾸로 매달리며 녹아내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훼손 주기가 빠르면 열흘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염분을 기록한 바다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저염분수 지속 시간과 강도를 정량화한 담수화 지수를 자체 개발에 적용했더니 2024년 지수가 다른 해와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주 바다에는 중국 양쯔강의 담수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50일 이상 저염분수가 유입됐습니다. 삼투압 균형이 무너지며 산호 속으로 저염수가 들어오며 생체 유지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 If ocean water gets fresher, then there is too high salinity or minerals inside, water flows in to balance out the imbalance. So the soft coral swells up. Eventually, if it goes too long, all the cells will burst, and then it will deflate, collapse, and hang.
18: 산호 집단 붕괴와 훼손, 즉 슬럼핑 현상과 장기간 노출된 저염분과의 연관성이 1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규명됐습니다.
20: 대규모 연산호 붕괴 현상에 대한 세계적으로 최초의 보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주도의 천년 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있고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광 또는 어업에 지속적인 영향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국제학술지에 보고됐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담수화 지표를 이상 생태현상 발생 원인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1: 전남 중부권은 민선 9기에 저마다 특색을 살린 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과 바이오, AI 등인데요. 특히 신임 단체장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21: 구한말 의병 한거와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등을 배출한 물림의향 전남 장흥. 새로 목문가를 맞은 장흥군은 돈이 들어오고 청년이 돌아오며 사람이 다시 찾는 관광, 정주 거점 도시 구축에 나섭니다.
22: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활발하게 대하고 청년이 어깨를 당당히 펴며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 즐기면서 또 집안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강주 전남 특별시 시대에 우리가 좀 더 활발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우리 민선 9기가 됐으면 좋겠다.
21: 이달 말에 한여름을 대표하는 물축제가 열리는 장흥군은 특히 예산 1조 원 시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바이오 백신 산업 특구 화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23: 바이오 백신 특구를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만들어 교육, 연구, 임상, 생산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21: 남도잡사 일본지로 이름난 강진에서는 이제 3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4: 우리는 3-4킬로볼트 신강진 변전소가 주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갖추고 강역 상수도를 통한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이미 성전면 어라리에 약 9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 문화와 관광, 바이오 백신과 AI를 성장 축으로 정한 전남 중북권이 민선 9기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호남 편중 논란과 함께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AI의 중심지를 자처했던 울산은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그쳤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25: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산업 대도약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는데 삼성과 SK가 각각 200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호남을 비롯한 서남권에 집중된 반면 울산은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26: 저희 SDI가 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품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25: 삼성 SDI 울산 공장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하지만 앞서 지난해 삼성그룹이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0: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언급한 AI 데이터 센터도 울산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건데 울산은 이미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추가적으로 들어서는 호남, 충청과 강원, 대구, 경북이 수혜지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울산은 사실상 소외된 셈입니다. 그간 울산이 피지컬 AI의 중심지가 될 거란 전망이 무색할 만큼 이번에 발표된 피지컬 AI와 로봇 거점지도 새만금과 대구 경북입니다.
2: 제조 AI가 되게 이렇게 강세인데 피지컬 AI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이 많은 그런 데이터도 많고 울산 지역에 좀 이렇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은 좋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25: AI 선도도시 울산을 내걸었던 민선 8기 울산시에 이어 산업의 AI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민선국이 울산시. 천문학적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AI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0: 보통 음악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꾸준히 성장하는 음악인도 있는데 이승윤이 바로 그런 가수입니다. 데뷔 10년을 훌쩍 넘기며 대표 싱어송라이터로 자리 잡은 이승윤을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1: 원곡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자기 색깔로 재해석한 곡들입니다. 시청자의 공감까지 얻으며 한 방송사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음악적 내공이 탄탄하다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이승윤은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 음악을 사실은 엄청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서 열심히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노력했다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커서 저는 그냥 보통의 어떤 그 당시 그 나이 때 하는 삶의 루트를 다 살면서 음악은 약간 근데 난 덤으로 음악도 해 이런 느낌으로 20대 초중반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대신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대학 가요제 출전에 이어 밴드 활동, 신곡 발표, 앨범 발매까지 차근차근 음악에 발을 들였습니다.

0: 그러다 서른이 넘고 직업인으로서 음악을 계속할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1: 1라운드나 2라운드 정도까지만 가도 그래도 내 음악이 아주 나 혼자 골방에서 혹은 나 혼자 얼토당토하는 걸 만드는데 좋다고 우기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평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음악 경연 프로그램 우승은 이승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2021년 가을 첫 정규 앨범에 이어 이듬해 단독 공연을 열었습니다.
1: 제 음악을 잘 만들어서 휩쓸리지 않게 잘 만들어서 요 길을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좀 뚜벅뚜벅 걸었고 그렇게 1집을 내고 제가 열었던 콘서트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그런 규모의 공연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0: 두 번째 앨범으로 이숙련 만의 색깔이 더욱 짙어졌고 세 번째 정규 앨범은 이숙련을 우리 대중음악의 대표적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상관왕이라는 명예도 범으로 따라왔습니다.
1: 이승현 파크너입니다.
2: 아, 기분은 솔직히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기분 너무 좋았고 통쾌하기도 했고 아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기분보다 내가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나 보다라는 기운을 느꼈고
0: 그렇다고 인기만을 쫓진 않습니다. 지난 5월 단독 공연이지만 동시대의 대중음악인 8팀을 야외로 불러 모아 축제 같은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연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2: 아무도 안 하는 야외의 어떤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아, 사실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단독 공연이지만 와주시는 분들 관객분들이 축제처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그러려면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분들을 모셔서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류의 공연을 한번은 해보고 싶었다.
0: 아직 마흔이 되지 않은 젊은 음악인에게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건 모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승윤이 분명한 자기 음악으로 우리 대중음악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3: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차인표와 연정훈이 처음 도전하는 연극 무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장진 연출이 이번엔 코미디가 아닌 심리 스릴러물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4: 로빈 윌리엄스의 명대사 카르페 디엠으로 잘 알려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무대로 귀환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연극인데 학생들의 내면을 일깨워주는 존 키팅 역할로 차인표와 연정훈이 처음 무대에 도전합니다.
5: 영화관에서 나오는 관객들의 얼굴 표정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키팅 선생이 던진 질문, 너는 네 인생에 쓸 시는 무엇일까? 넌 어떤 드라마를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다 각자 답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6: 초연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처음 이제 연기에 도전한 연극에 도전하는 이제 배우로서 약간 떨림도 있긴 했는데
4: 5등생 소년 닐 페리 역은 김락현과 이재환, 찬희가 캐스팅돼 선배들과 9월 중순까지 공연을 이어갑니다. 12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과 천재적인 프로파일러 이들의 7번 대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심리 스릴러물로 장진 연출의 신작입니다.
7: 내가 나중에 정말로 흉악범 때 천상금 이만큼 높아지면 그때 네가 날 신고해. 약간 유치찬란한 어떤 어린 시절의 대화가 맨 처음에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4: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만들어진 기억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단 두 명이 오로지 배우의 에너지로 극을 이끕니다.
8: 대사량의 공포와 이런 인물에 대한 감정을 탐험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었고 연출님께 많이 질문을 했었고
4: 100분 내내 삶 속 선입견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이번 공연은 곳곳에 장진 특유의 유머를 심어놨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9: 7월이 시작되고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본격적인 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장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예상돼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수도권에도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낮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체감 온도는 26도로 열대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은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 YTN 뉴스케어 4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11: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칼럼니스트 이지호입니다. 저는 문화콘텐츠학 박사로서 한국의 이런저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가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질 때가 있죠. 오늘은 이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뽑혔었던 저서 Die with Zero가 던지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칼럼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통장에 가장 많은 돈이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일까요? 이 저서 Die with Zero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자 빌 퍼키스는 돈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경험으로 바꾸는 삶의 방식이 진정한 부의 활용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가장 비싼 비용은 놓쳐버린 경험의 기회다 라고요. 이 책은 단순한 자산관리 지침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축하고 은퇴 자금을 모으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웠지만 이 퍼킨스는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인생에는 경험의 최적 시기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70대가 아니라 30대에 해야 하고 또 세계일주 여행 이런 것도 은퇴 후보다는 젊고 건강할 때 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처럼 나이와 경험의 시기적 적합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책에서는 시간, 돈, 건강 이 세 자원을 강조하는데요. 젊을수록 시간과 건강은 많고 돈은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시간은 줄고 많든 적든 돈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은퇴 후에 돈을 쓰지 못한 채 혹은 쓰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퍼킨스는 이것을 삶의 낭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제로로 죽기는 무책임한 소비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나 가족에게 남길 자산이 있다면 죽고 나서 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여행,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도전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경험은 소멸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회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또 이 책은 돈을 다루는 관점을 바꿉니다. 언제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즉, 이 책이 혁신적인 이유는 돈과 시간, 그리고 경험을 하나의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인데요. 퍼킨스는 이 재무 계획과 인생 계획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 진정한 자산은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그로부터 오는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제로로 죽는다는 개념은 예측할 수 없는 수명과 의료비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가치관과도 충돌하는데요. 하지만 퍼킨스는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기보다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미리 살아있는 유산을 전달하라고 조언합니다. 30대의 자녀에게 60대에 물려받을 유산보다 또 그들이 30대일 때 필요한 지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이위드 제로는 이렇게 단순히 재테크 전략을 넘어서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며 궁극적으로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닌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는데요.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겠죠. 그러므로 균형 있는 삶의 계획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쌓으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고 다이 위드 제로 저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저축과 축적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반문하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고요. 우리가 결국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이위드 제로는 숫자로 가득 찬 삶보다는 추억으로 채워진 삶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죽을 때 제로가 되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닌 완성된 인생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이위드 제로 저서가 던지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 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AM 1650 라디오 서울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가장 여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감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약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여름 감기 특별하게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끔 주말이 되면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을 들으시면서 여름의 무더위를 날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곡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빠삐용 1973년도 작품의 그 유명한 메인 테마였죠. 제리 골드 스미스가 작곡하고 니코 카스텔 등이 노래했던 바람처럼 자유롭게 Free as the Wind.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지옥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한 남자의 뜨거운 자유에 대한 의지를 기억하실 건데요. 이 바람처럼 자유롭게를 또 영화 음악을 가사를 붙여 부르기 잘하는 우리들의 영웅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도 들으셨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낀 건데 거친 파다와 포대자루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다로 뛰어내리죠. 이놈들아 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외치던 스티브 맥퀸의 마지막 모습이 언제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서정적인 왈츠 선율로 인간의 절망 극복기, 즉 영혼을 가둘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스티븐 맥퀸과 더스틴 호프먼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모니카 맨시니가 부른 스탠자 페인의 끝없는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팬들에게는 할리우드 고전 스타일의 클래식한 로맨틱 스릴러나 낭만적인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즈풍의 트랙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곡이었죠. 거장 헨리 맨시니의 딸인 모니카 맨시니가 불렀던 이 버전은 원곡이 가진 이탈리아 고유의 낭만을 현대적이면서도 극도로 우아한 재즈 보컬로 재해석해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인 센자 피네 하면은 이탈리아로 끝이 없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endless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죠. 끝이 없다. 뭐 끝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밖에 더 없겠죠.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끝없이 흘러가는 이 감미로운 선율의 파도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셨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을 청량하게 정화해 주었죠. 포크계의 영원한 자연주의자 음유시인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들으시겠습니다.

기타 한 대를 메고 산에 올라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 하고 노래하던 그의 맑은 목소리를 기억하시겠죠. 끝없이 뻗어있는 푸른 로키 산맥과 그 위를 스치는 서늘하고 깨끗한 바람이 이 노래 한 곡에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힘찬 어쿠스틱 기타 선율을 따라 우리도 같이 산 정상을 함께 달려보는 느낌을 가지셨던 시원한 해방감과 자유를 선물해줄 주한덴보의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전설적인 국민가수이자 전선의 연인 베라린 여사의 불멸의 명곡 우리 다시 만나리 We'll Meet Again 들으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영화 팬들에게는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블랙 코미디 걸작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그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엔딩 시퀀스에서 나왔던 삽입곡으로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죠. 화면 가득 인류 종말을 고하는 핵폭탄의 버섯 구름들이 피어오를 때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다정한 베라린의 위로가 흐르던 역설적 미학은 세계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64년 스탠리 큐브릭이 제작 연출한 반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시계 태엽 오렌지와 함께 큐브릭의 미래 3부작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팝 오케스트라의 전설 폴 무리아가 편곡하고 지휘했던 마미 블루 우울한 마미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영화 속에 비장하거나 처연한 누아르적 위장신이나 격동의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라디오 오프닝에는 반드시 나왔던 곡이라 한국인들에게는 웅장한 비장미로 승화되었을 것 같은 그런 곡이기도 했죠. 다음은 올드팝 역사상 가장 낭만적이고 애절했던 이별의 명곡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The Last Waltz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불이 꺼져가는 무도회장,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공간에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연인과 나누는 그 마지막 춤의 서사를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묵직한 감미로운 바리톤 음색으로 들려드렸고, 수많은 클래식 영화의 드라마에서 지나간 사랑의 찬란했던 마지막 순간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멜로디로 흐르곤 했던 곡이죠. 다음은 1964년 개봉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던 전설적 뮤지컬 영화 My Fair Lady의 가장 사랑스럽고 찬란한 명곡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밤새도록 춤출 수 있어요. 들으시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여주인공 일라이자가 히긴스 교수와 함께 처음으로 완벽한 상류층 발음을 성공적으로 연습하고 난 뒤, 잠을 자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너무나 설레고 벅차올라 침대 위를 날아다니며 부르던 바로 그 불멸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다음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사막장 론도를 들으실 건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숨은 명장면을 완성했던 바로 그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음악하면 레코드샵 청음실에서 흐르던 그런 노래나 할머니 요원 이야기를 하던 하프시코드 선율을 떠올리지만 중요한 건 거리를 걸릴 때 서로의 세계에 완벽하게 스며들 때 배경으로 흘렸던 바로 이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타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아노에서 타건은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를 뜻하죠. 피아노는 해머가 현을 때리는 구조라 누르는 힘과 속도, 접촉이 음악 음색과 표현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1954년작 웨스턴 명작의 메인 테마, 재즈 보컬의 거장 패기리의 목소리로 듣는 불멸의 시네마, 자니 기타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날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영화 속 주인공 비엔나가 과거의 연인 자은이를 바라보며 건네던 이 애절한 대사는 패기리에 낮고 허스키한 스모키 보이스를 타고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에 깊은 낙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국 팬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이탈리아의 라큰로스타 리틀 토니가 1967년 산레모가 해주에서 발표해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깐촌의 명곡 9월의 음마또 미친 가슴과 역시 이 곡을 데뷔곡으로 했던 폴 시스터즈의 첫사랑 번안가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거장 신중현의 천재적인 사이키델릭 소울 편곡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펄 시스터즈, 베인순, 베인숙 전설적인 데뷔곡 이렇게 했었죠. 사실 9월의 마또는 이탈리아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뜻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열정적인 원곡이 있죠. 이 제목처럼 첫사랑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요. 60년대 말 명동의 음악 감상실 한복판에 있었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가 시작되었고요. 2부 첫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곡입니다. 여름날의 소야곡 폴 모리아 그리고 조르주 조뱅 두 버전을 같이 들려드렸죠.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의 불멸의 연주로 너무나 잘 알려졌던 곡이고요. 이 곡의 원곡 제목은 깐츠오네 페르테 당신을 위한 노래. 이탈리아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세르조 엔드리고가 작곡하고 이탈리아의 가객 로베르토 카를로스와 함께 제18회 산레모 가요제에 출전해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던 불멸의 마스터피스 곡이기도 하죠. 원곡은 헤어진 연인을 향한 슬픔과 애절함을 담아 웅장하게 울부짖는 아주 드라마틱한 발라드 곡인데 프랑스의 레이몽 르페브르가 이 슬픈 깐초네를 특유의 싱그럽고 청량한 프렌치 팝 스타일의 경음악으로 편곡하면서 제목도 여름날의 소야곡으로 바꾸게 돼서 메가히트를 치게 됐죠. 원곡의 묵직한 이탈리아식 슬픔을 프랑스에 세련된 편곡을 거쳐서 역시 폴 모리아가 멋들어지게 연주한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곽재훈 감독의 한국 영화 클래식의 눈물겹도록 찬란한 선율 요한 파일베르 캐논 들으시겠습니다.

클래식에서 손예진과 조승우 그리고 조인성이 보여주었던 그 엇갈린 첫사랑의 기억으로 흐르던 캐논. 아마 너무나도 멋진 앙상블이 아니었을까요? 과거의 엄마와 현재의 딸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기적처럼 연결되는 순간마다 이 파이벨의 캐논이 흐르곤 했었죠. 찬란했던 청춘의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기에 충분했던 곡입니다. 다음은 1981년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의 브룩실드 주연의 동명 영화 타이틀곡 'Endless Love',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듀오의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한국의 남학생들은 브룩실즈가 세계에서 제일 이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영화 엔들러스 러브, 즉 끝없는 사랑은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브룩실즈 미모에 반해서 본 분들이 많죠. 내 눈은, 내두 눈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첫사랑, 내 삶의 모든 숨결, 내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가만히 속삭이는 라이언 리치의 묵직한 보컬 위로 다이애나 로스의 매혹적인 음색이 얹어져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울리게 했던 그런 청춘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다음은 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자 스크린 속에서 황량한 노아르와 고독을 대변했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으시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들어선 기묘한 호텔, 뭐 이렇게 묘사합니다. 돈 헨리의 거칠고 쓸쓸한 보컬과 중반부의 레게풍 리듬, 그리고 엔딩을 장식하는 돈 펠더와 조울 씨의 전설적인 트윈 기타 솔로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이 곡이 발표됐던 1976년은 미국의 건국 20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축제 분위기였지만 베트남 전쟁의 패배,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걸로 흔들리던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캘리포니아라는 공간을 다시 한번 은유함으로써 시대정신을 곡에 넣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 뮤지컬 영화 할리데이의 주제가 있죠. 이터널 플레임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리데이 이렇게 불렀지만 뭐 외국에서는 워킹 온 선샤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1980년대 명곡들로 가득 찼던 뮤지컬 영화의 주옥 같은 곡, 그 중에 엇갈리는 오해와 실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마침내 선명하게 타올랐던 곡, 영원한 불꽃, 이터널 플레임 들으셨고요. 다음은 음악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시대에 대해서 사실 단 맥클린의 동명 영화 제목 아메리칸 파이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상실과 대중음악의 역사적 비극을 담았던 8분 30초짜리 거대한 모노 드라마 바디 올리 리치 밸런스 빅 바퍼가 비행기 사고로 한다는 시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을 가리켜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명명하며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영화 아메리칸 파이는 매우 밝고 또 미국 청춘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러브 어페어의 주제곡이었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피아노 솔로 들으시겠습니다.

1994년작 영화 러브 어페어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음악을 맡았죠. 물론 이 영화는 리메이크 영화이기도 한데 클래식한 분위기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서정적인 선율이 영화의 로맨틱한 감성을 극대화했죠.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는 사랑의 설렘과 불안을 함께 담아낸 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피아노 연주곡으로도 완성도가 높았죠. 뭐 한국의 1988년 올림픽 주제가를 작곡하셨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장 아름다운 로맨틱 테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다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일본 영화였죠. Between Calm and Fashion의 주제가 The Whole Nine Yards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를 엄청 되게 좋아합니다. 뭐 요시마타 리오가 작곡한 이 영화의 주제가들은 하나같이 불멸의 곡들인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뭐 피렌체의 모습도 멋있지만, 워낙 이 영화에 등장했던 다케노우치 유타카와 진혜림의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요. 소설이 발간됐는데 그 소설이 남자의 관점과 여자의 관점으로 두 권의 소설로 발간됐었죠. 그래서 오해가 결국 풀리고 두 사람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기적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이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어쩌면 음악을 만난 것 또한 작은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10년 세월 동안 서로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던 두 연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을 떠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냉정이 있고 열정이 있겠죠. 그러나 냉정과 열정 사이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고요. 만날 만한 때가 돼야 비로소 사랑이 찾아옵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이 음악이 흐르는 동안 청취자들의 참으로 마음이 그리움으로 가득 찼을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가슴 속 눈물 샘을 가장 아프게 자극했던 불멸의 최루성 일본 이탈리아 합작 영화, 스텔비오 치프리아니 작곡의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주제가 메인 테마를 들으시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순수한 소녀 스텔라와 슬럼프에 빠져있던 중년의 작곡가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 마침내 재기 협주곡을 완성하지만 파리 가보극장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무대 위에서 리처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순간 벽석에서 그를 바라보던 스텔라가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가수 니콜라 디버리가 불렀던 Il giorni del arcobaleno. 이 곡을 이용복 씨가 무지개 피던 날로 멋지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바가본도, 즉 방랑자유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가수 니콜라 디 마리가 1972년에 발표한 대표곡이죠. 이 노래는 그의 뭐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곡이기도 하고 유럽 이전 송 콘테스트에서도 이탈리아 대표곡으로 출전할 만큼 유명한 곡인데, 한국에서는 이용국이 무지개 피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탈리아 제목도 무지개의 날들, 그러니까 뭐둘다 어떻게 보면 직역이냐 번역이냐 뭐 아니면 의역이냐 이렇게 되겠죠. 저 같았으면 아마 무지개가 피던 시절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노래는 한 소녀가 어린 시절을 떠나 첫사랑과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무지개의 날들이었지. 겨울이 끝나고 맑은 하늘이 돌아왔어. 너의 눈에는 달과 별이 가득했고 누군가의 손길이 처음으로 너의 피부를 스쳤지. 이어지는 부분은 더 아름답습니다. 꽃향기에 취해 있던 밤, 풀밭에 누워 꿈을 꾸던 소녀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여인이 되어 있었어. 이런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죠. 이 장면은 실제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사랑과 함께 순수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는 순간을 시적으로 표현한 곡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곡들을 보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정서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름다웠던 청춘의 날들이 있었죠. 그때가 무지개 피던 날, 뭐 무지개의 날들 혹은 무지개 피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번안가요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어 가사가 원곡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정서에 맞게 새롭게 창작됐다는 점을 많이 주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용국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 뭐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던 분이지만 그분의 음악성,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 또이 곡을 부를 때의 그 해석도 매우 뛰어난 가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니콜라 디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남자 중에 남자, 뭐탐 존스에 가려졌지만 역시 탐 존스같이 남자다운 남자였던 그런 가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름 특집으로 방송드렸던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저는 이용구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우진 엄마입니다.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 편 들어주세요.
4: 우리 애가 상처받았다고!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3: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5: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학부모의 문제제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묻고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죠.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6: 학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못 고소했다가 무혐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7: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거 아시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나온들 무고도 어려운 거 아시죠?
6: 아, 무혐의요? 사과하면 되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5: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생기고 민원 대응팀이란 장치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8: 교감 선생님, 저 병가를 좀 내고 싶은데.
9: 아직 그 학부모 민원권 해결 안 됐잖아요.
8: 제가 학생 가족 연락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9: 에헤이, 그 지금 병가 가면은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번 버텨봅시다.
5: 최근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학생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법을 믿고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 문제를 지적합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인데 그 법이 누군가를 압박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5: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교권 침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 네, 이 사건은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석 학생에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흡연 문제를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을 혼자 감당했고 그 중재와 병가를 요구하는 등 학교 시스템에 도움을 소소해 보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 네,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부모의 개인적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뭐 전화벨 소리나 문자 알림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도 꽤 많던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 업무 카톡 자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락은 뭐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준이 따로 없는 거죠. 그저 상식선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10: 네, 딱히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 일이다 보니 바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연락을 피하자 학교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감내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간에서 민원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연락이 너무 잦아요. 몇 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그냥 대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까?
10: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도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요청은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학부모가 그런 요청 자체를 불친절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오히려 민원을 더욱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 사과하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5: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일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확인을 하고 뭐 학교에 설명 요구하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학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뭐 아동학대라고 신고한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0: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 아이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교원 단체에서도 생활 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건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5: 근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엄연히 무고죄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무고죄라는 이 법에 맹점이 있죠?
10: 네, 많은 분들이 허위로 신고했으면은 무고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고 부모가 그 말을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부모는 당시에는 아이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네.
10: 그러면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5: 네.
10: 아동학대란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구조이긴 하지만 학부모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를 상대로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 앞에서 잠시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무혐의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하니까 그 부모가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사과하면 그냥 끝나고 따로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되나요?
10: 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교육부 통계를 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무고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결국 신고 당시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고 이에 더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이 무고죄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교육청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 그리고 학생과의 분리 조치 주변의 시선까지 겪고 나면 무혐의를 받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 네, 특히 요즘에는 꼭 뭐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근데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부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5: 네.
10: 그 정서적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지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학생만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정도 지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필요한 생활 지도까지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네, 다시 앞선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학교 측 책임은 혹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10: 네, 그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민원 내용 자체에 반복적인 협박이나 모욕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학교 관계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 조사에서도 학교의 민원 대응 그리고 교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행정적 징계상 책임이나 민사상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최근 충남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0: 네, 이 사건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교사의 부탁을 받고 학생이 교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돼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충남의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후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학부모가 다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5: 학부모 측에서는요, 아니 내가 보장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인데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절차에 허점이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또는 뭐 무리하게 뭐 반복적인 고소나 진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결국에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10: 네,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아동학대는 그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라는 현재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그 무분별한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5: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8: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11: 택배입니다. 과일 배달하신 거 갖고 왔어요.
8: 과일이요? 내가 시킨 게 있었나? 아들이 시켰나?
5: 과일 배달이란 말에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8: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11: 당신 아들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8: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11: 야, 이 가만두지 않겠어!
5: 남성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죠. 범행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이른바 망상에서 비롯된 범죄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을 하나의 예외적 케이스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2: 도대체 왜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13: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서 저에게 살을 날린 거였어요. 그놈의 부적. 제가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괴롭히고.
5: 실제론 존재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가해자에겐 너무나 확신에 찬 현실이었고 그 확신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이 범행의 이유가 됐을 때 법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사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5: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인데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14: 네, 참 끔찍한 일인데요. A씨는 올해 1월경에 B씨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당시에 B씨는 없었고 B씨의 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그대로 B씨의 어머니를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B씨를 기다렸고 귀가하던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죄 동기를 그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5: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가 동원됐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 정보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런 경우 흥신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4: 네, 요즘 흥신소, 탐정 뭐 이런 업종이 합법화됐다라는 이야기랑 섞여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법적인 범위의 탐정이 합법인 거고 불법 행위를 하는 탐정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행동도 불법이고요. 실제로 송파에서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 A씨와 같은 살인의 공범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5: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14: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A씨는 범죄 동기를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허위였던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라고 판단하면서요 A씨에게 징역 30년

0: 가 선고됐더라고요. 앞선 사건은 징역 30년이었는데 이 사건은 망상으로 똑같이 살해했음에도 12년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건이었고 형량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사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망상을 해서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형량이겠죠. 앞에 A씨는 성격장애, 정신질환이 있기는 한데, 변별력이나 뭐 행동 통제력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정신질환이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감형을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형이 다 감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를 잃을 정도로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형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요. 그게 자아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비난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주 식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요. 죽여라고 하는 환청이 들렸었다. 나는 그 환청에 따라서 죽였을 뿐이다. 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통제력이 A씨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치료 과목과 같이 붙었고요.
0: 네, 좀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뭐 물체가 악마인 줄 알고 내가 처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악마를 처단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으면 당연히 가만히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한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범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 징역 4년, 그리고 치료 감호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사건들에서 치료 감호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고, 치료 감호는 또 뭔지, 징역형이랑 같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실 크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치료 감호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치료 감호 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치료 감호라는 게 이제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징역형 기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인 피고인한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그 자체는 아닌 거죠.
0: 치료 감호를 받다 보면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들어갈 거고, 그런데 본인이 이 약물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약안 먹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환자가 뭐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 감호는 징역형처럼 뭐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서 치료 감호 중에 종료 심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종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기는 한데 이제 거부를 할수 있기는 하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넘겨서 치료 감호 기간에서 한 10년 정도 있을 수도 있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0: 정신질환이나 망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 내렸던 건지 비교 한번 해주시죠.
1: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A씨 사례를 일단 들수 있겠죠. 정신질환은 인정했지만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선고가 있었고요.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주택가에서 이웃이 평소 자신을 욕한다라고 이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자폐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이런 진단서들을 제출했고 정신질환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군대도 현역 제대를 했었고 지능 지수도 평균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력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또 경남에서 자신에게 저주부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또 경남에서는 이제 나에게 저주부적을 붙였다. 그리고 무속의 저주의 일인 무속의 저주인 살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을 날렸다고 생각되는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여기서도 조현병과 같은 망상적 사고를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감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에서는 이제 심신미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까지 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행 자체는 체계적으로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요.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고 끝나고 사건을 수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흥신소에서 주소를 확보하고

0: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그러다가 범행 당시에만 갑자기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심신미약 주장도 이런 식이고요. 대부분 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1: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참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망상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감형되거나 무죄돼가지고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무죄가 돼서 나온 케이스 이거 몇 번 있죠?
0: 네, 2017년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사체를 훼손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에게 왜 딸을 살해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먼저 죽였던 애완견의 악귀가 자신의 딸에게 옮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1: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사례죠.
0: 네, 맞습니다. 네.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정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정신질환도 있고 통제력도 없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악마를 처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력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기는 한데요. 치료, 감호, 정신병원 감금이 같이 선고됐었습니다.
1: 네.
0: 네, 반대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LSD라고 하는 이제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100배쯤 강력한 마약물질이 네. 있어요. 그걸 흡입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해서 존속살해, 살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다만 이제 LSD를 먹었으니까요. 마약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 감호가 선고됐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실무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망상 범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말씀하신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심신미약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격리해야 된다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칠 것이고요. 이제 비슷한 이 비유로 내 부모님이 심신미약의 판정,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격리 수용소에 유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상상해 보면은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서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심신미약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도 마음 한켠으로는 알거든요. 가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분노가 정확히 그 가해자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11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2: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3: 응? 뭔데?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야?
2: 그치. 사실 나 교회 다녀.
3: 교회? 아니,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1: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 솔직히 좀 놀랬어. 내가 종교 있는 사람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고 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1: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2: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자기 월급에서 11조 내야 할 것 같아.
3: 뭐라고? 11조?
1: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란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

0: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0: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뭐 11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11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거 이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1: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11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 예식이랑 11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네, 교회 결혼식과 11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11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11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창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뭐 소위 스드메 비용, 뭐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뭐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이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또한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사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0: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뭐 헌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물론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 활동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11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현금으로 내면 가게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11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혼 뭐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0: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고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차량이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0: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1: 네, 처음에는 아내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0: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1: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뭐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러들었다면 집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뭐 앞서 말씀드린 인생 네컷 사진, 집안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0: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시 서로 정리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상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관 소송, 뭐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1: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되느냐인데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 이걸 알게 됐더라도 상관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관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2: 예, 일일입니다.
3: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2: 예? 뭐라고요? 초등학생이... 잠시만요. 예, 일일입니다.
3: 어린애들이 SUV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고 날 것 같아요.
0: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2: 니들 뭐야?
4: 저희 촉법인데요. 14살.
2: 이거 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4: 아니, 시동이 걸려있어서. 호르몬 때문에. 저희 나이가 그래요. 괜히 촉법이겠어요? 죄송합니다.
2: 에휴, 저것들.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알고 그래.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촉법인 이상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면, 아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0: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장면을 일부 각색한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5: 그 드라마 봤어? 요즘 훈육회도 아동학대니 뭐니 선생님들이 뭐 할 수가 없다는데 교권보호국 감독관은 거의 뭐 무법이던데? 이런 말 좀 그런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2: 에휴,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그거야말로 완전 판타지지.
0: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 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 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나요?
6: 네,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이제 1편 보다가 껐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6: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초등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뭐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0: 네.
6: 트라우마가 도져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제 현실을 그렇죠.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된 학생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이제 뭐 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뭐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6: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제 안 네.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0: 네.
6: 저게 그 아까 보호국과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이제 평가가 많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방지제 아동 학대법이 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요 이제 강하게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 보겠다라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민원 폭탄을 맞고 아동 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네.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 관련해서 뭐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0: 네.
6: 그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0: 그렇죠.
6: 이제 그들이 이제 형사 고소, 민원 이런 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법치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0: 근데요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6: 네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 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그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요.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은 교장이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교사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참 관련 사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에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6: 네, 사실 감독관 설정이 이제 그 무소불위라는 설정이 조금 공상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요소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6: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제 그 정도 충분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올해 5월 달에요.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경찰서에 다수 접수가 됐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이제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면서 검거가 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 5시간 뒤에 근처 거리에서 다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동행영장,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돼서요.
0: 네네.
6: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수감됐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0: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6: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가 5월 13일이었는데요. 딱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아까 집에 갔던 B군이 다른 친구 D군을 꼬드겨서 다시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합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 D군 아버지의 차량이었었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이번에는 당진까지 3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에 실시간으로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동행영장이 같이 발부가 돼서요. 역시 같이 수감됐습니다.
0: 그런데 이번 사건이 좀 달랐다 싶은 건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감호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6: 네, 사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만 14세 미만이면은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0: 네.
6: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제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라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0: 네.
6: 범죄자 중에 이제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0: 그렇죠.
6: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재판도 이제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재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분리됩니다. 다만 이제 좀 지리적으로 옆 건물에 있기는 하거든요. 교도소 옆에 이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가 같이 있긴 한데요. 그 담장을 넘어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0: 그리고 드라마에서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에게 마약을 팔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다니다가 붙잡히니까 저희 촉법인데요. 뭐 14살, 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쉽게 손을 못 쓰는 상황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6: 제가 해봤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0: 네.
6: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 다음에 소년 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은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0: 그럼 촉법소년에게 날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 학생이 나 촉법이야 뭐 사람 죽여도 된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6: 소년이 교도소 갑니다.
0: 네.
6: 네, 성인으로 치면은 징역형의 그렇죠. 선고가 나오죠.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은 안 되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 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아까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촉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전혀 영향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은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걸요?
0: 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어쨌든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뭐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어떤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릭남 치즈의 사랑인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하게 됩니다만 그보다 약 5개월 빠른 6월 30일경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김호중 씨가 최근 열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5: 뉴스 봤어? 김호중 가석방 된대.
7: 지난번에 부적격 판정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
5: 응. 그런데 이번엔 통과했나 봐. 기준을 모르겠네. 아무튼 여론이 시끌시끌하던데.
7: 댓글 보니까 사람 죽여도 가석방 되는데 이상하지도 않다. 이 댓글 진짜 공감되더라.
5: 그니까 이 가석방이란 게 일반인 눈에는 참 애매해. 정해진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럼 남은 형량은 사라지는 건가?
0: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남은 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허가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5: 그럼 바로 방송 복귀도 할 수 있는 건가?
7: 에이, 가석방이면 어쨌든 원래 출소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뭐 제한이 있지 않을까?
5: 그것도 그거지만 대중들 반응도 문제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참 애매하다. 그치?
0: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렸던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5: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 앞으로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 그럼 그 전엔 어떻게 했다는 거지? 또 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김호중 씨 가석방 논란부터 김호중 방지법 업데이트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워낙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사고 이후의 행동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워낙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니까요.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6: 네, 이제는 진짜 꽤 된 사건이죠. 김호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어진 분들도 아마 조금 있으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 뺑소니, 경찰이 오기 전에 술 마셨던 술타기, 매니저 대신 자수해달라고 하는 범죄 은닉을 네.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처음엔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는 등으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 CCTV 등 여러 증거들이 나오면서 열흘 만에 범죄를 시인했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작년 4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었습니다. 네, 다만 김호중이 저 술타기를 하고서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빠졌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수준의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돼서 그 당시 선고된 제목은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였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은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징역 2년 6개월을 만든 그 혐의 안에 음주운전 자체는 없었던 거네요?
6: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다른 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상죄는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필요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만 인정이 됐습니다.
0: 원래 예정된 출소일이 올해 11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약 5개월 빠르게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 때문이죠?
6: 네. 김호중 씨가 6월 30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0: 그런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던가요?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꼼짝없이 만기 출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거고 6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졌길래 적격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6: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관련 영상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썸네일에도 김호중이 5개월이나 빨리 나온 이유라고 이제 엄청 크게 써놔서 이제 저희가 네. 봤었거든요. 한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석방 됐기 때문에 5개월 빨리 나온다 이러고 네.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이제 그런 영상에서 설명해주지 못했던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공식적인 가석방 자료는 사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종합심사에서 이제 뭔가 정성적인 요소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처럼요. 가석방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이제 주로 주로 판별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아마 그 크리스마스 때와 지금 사이에 반성도 잘하고 아마 모범수처럼 생활을 했고 재범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져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교도관에게 뭐 금전 강요를 당했다라는 썰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지침은 교정시설의 성적 우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가석방 적격 결정을 두고 여론이 꽤 시끄럽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허위자수, 술타기 수법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가석방 해도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 빼고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슷한 범죄 유형 또 뭐 일반적 가석방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더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6: 꼭 제가 나올 때 이런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법리적으로는요, 이제 가석방에서는 죄질,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가가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이제 선고형, 즉 판결을 선고할 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가석방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구속 생활을 살아왔느냐의 문제만 남거든요. 수감자들에게 이제 열심히 살면 빨리 나갈 수 있어라고 제안을 하는 게 그 수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다라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질이 안 좋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에서 얌전히 있을까요? 가석방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런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네.
1: 그러게요.
0: 자, 오시자마자 제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공연이 언제세요?
1: 8월 1일 날 동양성교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0: 8월 1일 첫째 날이요?
1: 네, 8월 1일 토요일.
0: 토요일이네요. 네. 오후 3시 동양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국악 세계화협회 판소리학교 우리소리에서 네. 주관하신 그런 네. 공연이네요. 그러니까 흥내 소리 김원일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예, 무슨
1: 제
0: 의미예요?
1: 소리가 네. 이게 쩌렁 이게 쨍쨍거리지 않고 네. 구수하게 흙 소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흙 내 흙 냄새가 나는 소리 그래서 흙내 소리라고.
0: 좋죠. 예, 고향의 냄새.
1: 네.
0: 예, 흙 냄새 나는. 아, 미산재 수금가 완창. 이건 네. 무슨 뜻이에요?
1: 미산재라고 하는 건 이제 미산이 박초월 선생님의 혼데
0: 아~
1: 그 박초월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네네네. 수금가 아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이 젊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1: 그분은 이제 제 고수가 될 건데 네.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도 그 친구가 와서 고수를 해줬어요.
0: 어머나, 근데 굉장히 젊어요.
1: 예. 제 친구 아들인데 아하. 유태평양이 동생이에요.
0: 그렇군요.
1: 지금 국립 창극단 청년단원으로 있고
0: 네.
1: 예, 그 저기 소리도 잘하고 북도 잘 치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0: 아니, LA 살아요?
1: 아니요.
0: 한국에서 예. 오시는 분이군요.
1: 네, 네.
0: 아, 국립 창극단 청년 교육단원이래요.
1: 네.
0: 고수 유희찬.
1: 네.
0: 아, 이분이 그러면은 이거 우리 김원일 대표님이 이거 고수해주기 위해서
1: 네.
0: 비행기를
1: 제가,
0: 타시는군요.
1: 제가 초빙했어요.
0: 아,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1: 네.
0: 오시는군요.
1: 3시간을 보통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3시간 네. 하고 나서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고수들은 3시간 하고 나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3시간 내내?
1: 네.
0: 진짜요?
1: 네.
0: 어떻게
1: 딱 둘밖에 없는데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거고요.
0: 세상에. 아니, 브렉타임 시간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거 중간에 한 10분 정도 있을 거예요.
0: 아하. 네. 한 번이요?
1: 한 번.
0: 너무 힘든 시간이다. 어떻게 하세요? 3시간.
1: 자꾸 제가 세상에. 이제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아, 네. 더 늦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0: 네.
1: 저기 막 그냥 오래 하는
0: 아하.
1: 겁니다.
0: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거죠. 좋은 일이니까.
1: 그럼요. 예. 이게 혹시
0: 네.
1: 완창을 한 번도 구경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0: 저요.
1: 완창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라도 와 보시는 게 좋아요. 단 둘이서
0: 네.
1: 저하고 고수하고 둘이서
0: 네.
1: 뭐 대화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는 그 공연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주 표현력이 커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1: 그럼요.
0: 뜻
1: 제가
0: 같은 거?
1: 자막도 넣고 영어 자막도 넣어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영어권에 훌륭하십니다.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도 돼요.
0: 외국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굉장히 신기해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반응이 어떻습니까?
1: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우리 표정이나 이런 거 갖고 알아보는 게 한 네. 20, 30%래요. 그 정도라도 된대요.
0: 네네네.
1: 그런데 이제 자막을 보면 우리도 왜 잘 모르는 영어 그 저기 영화 보면 자막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에.
0: 모릅니다. 아예. 그래서 자막 처리되는 예, 그런 영화를 찾아보잖아요.
1: 네.
0: 자, 미산재 수군가 완창 네. 요 티켓을 예, 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해피님들께 좀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1: 아니, 그건 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0: 초대권이...
1: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냥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죠.
0: 그냥 아무나 가서
1: 네,
0: 공연 관람해도 되는 거예요. 예. 동양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1: 네, 3시로 한 거는 끝나고 저녁들 드시라고.
0: 아하.
1: 뭐 제가 거기 핑거풋은 조금 준비는 하겠지만
0: 아이고야.
1: 그래도 한 6시쯤 끝나면은 이제 가서 저녁 식사들 하시라고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이거 다 무료면
1: 네.
0: 어떻게 공연을 어떻게?
1: 그 사이에 그 저기 국악세계협회에서 펀드를 좀 모아둔 것, 아~ 뭐 그런 것들로 해서
0: 네네네. 예. 국악세계화협회에서 네. 스폰을 해주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대표님 걱정돼서요.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네. 여러분들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월 첫날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네요. 네,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네. 오늘 주제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1: 판소리가 이제 우리 민속악의 그 사실은 거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아주 이게 뭐 그냥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숙종조에 이미 완성된 형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한 100년 정도를 한다 그래도 한 300년 정도 된 역사인데 네.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것으로서 네. 이제 거문고와 가야금이 있어요.
0: 거문고와 가야금.
1: 네. 가야금은 그 우룩 선생님이 그 저기 뭐야 만드셨다 그래서 가야에 네. 그렇게 그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거문고는 고구려 때 한 네. 4세기 정도 때 왕산학 선생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어허.
1: 근데 뭐 그 그냥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 보면 다 중국의 뭐를 보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1: 아무튼 뭐 어떤 식의 교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중국의 칠현금이라고
0: 칠현금.
1: 예, 현 이게 저기 뭐 줄이 있는 그런 악기가 있었었는데
0: 네, 네, 네.
1: 그것을 보고 왕사랑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두 개의 차이가 너무 커요.
0: 어떻게 다른가요?
1: 지금 거문고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거문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술대라고 짝대기를 들고 치고
0: 네, 네, 네, 네,
1: 중간에
0: 네.
1: 이렇게 격자 같은 그 격자가 쭉 있어요. 그걸 괴라고 그러는데 격자가 쭉 있으면서 그 격자에 꼭 기타의 프렛처럼
0: 네.
1: 거기를 누르면 소리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칠현금은 가야금 쪽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가야금은 한 줄 한 줄이 다 음정이 있어서
0: 네.
1: 그 줄을 치면은 아무런 그 농연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음을 딱 내요. 땡땡땡 이렇게 내는데
0: 네.
1: 거기에 농연을 해서 그 위아래로 음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거문고는 그 음과 그 괴의 자리를 정해야지 왜냐하면은 같은 음이 여러 군데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해줘야지
0: 네.
1: 그 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악기예요.
0: 그렇군요.
1: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0: 아하. 그 사극 드라마 보면
1: 네.
0: 왕이 풍악을 네. 울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야금도 이렇게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풍악 소리가 네. 땡 이러면서 막 나는데
1: 태어나기로는 거문고는 아주 남성적인 악기고 그 가야금이 여성적인 악기다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야말로 가야금은 저기 이렇게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막 그냥 띠기띠기띠기 막 이렇게
0: 네네네네.
1: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문고는 술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빠르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굉장히 스르릉 스르릉 하면서 그
0: 묵직하게
1: 예, 그 묵직한 소리가 나요.
0: 소리가 네.
1: 그래서 그거를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어요.
0: 백악지장.
1: 100가지 악기의 최고다라고
0: 그 뜻이군요.
1: 네.
0: 아, 백악지장.
1: 네,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 거문고를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거문고가 여섯 줄밖에 안 돼요. 여섯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전통적인 거문고를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문고 팩토리라고 하는 그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0: 젊은 사람들,
1: 네.
0: 청년들이죠.
1: 네. 지금은 한 4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그분들이 창작과 편곡과 악기 개량과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이분들 음악이 그 자기네가 창작을 하는 음악이
0: 네.
1: 그 세계적인 빙상 대회에서 왜 빙상 선수들이 음악 틀어놓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네.
1: 거기에 음악이 쓰였을 정도로
0: 예, 피겨 스케이팅에서
1: 그렇죠.
0: 삐지로 깔면서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아. 김연아가 이렇게 막 할 때 뒤에 예, 음악이 깔려 예. 어떤 데는 백조의 오수가 나오고 어떤 데 다 대부분 다 서양 음악이죠. 예. 다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이 그 거문고 앤 탱고라고 하는 그 음악을 그 친구들이 작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음악 배경음악으로 썼어요.
0: 피겨 스케이팅.
1: 예. 그 정도로 네. 이 퓨전 쪽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서 네. 악기도 또 많이 개량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줄을 원래 6개짜리였는데 4개로 바꾸면서 그거를 첼로처럼 활로 긁었어요.
0: 오호.
1: 첼로는 왜 손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프렛을 잡으면서 위에서, 예. 여기서 긁잖아요.
0: 이렇게.
1: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까꾸르야. 여기를 긁으면서 옛날에 하셨었어요 혹시?
0: 아니요 전혀요.
1: 흉내
0: 내보겁니다. 어울리나요?
1: 예.
0: 음악을 해야
1: 한번 해보세요.
0: 봐요. 음악을 해야 할까봐요.
1: 구현 동화를 그 각각의 악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0: 오 그럴까요? 아,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예. 이런 그 전통 악기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겨 선수들이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 연기를 선보일 때 작품을 만들 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네. 그 거기에 선정되는 음악은
0: 대단하네요.
1: 굉장히 그 저 걔들이 신중하게 골라요.
0: 네.
1: 자기네 동작하고도 맞아야 되고 네. 표현하려고 하는 거하고도 맞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 친구 음악이 거문고 앤 탱고, 탱고 같은
0: 네.
1: 그 저기 막 느낌인데 그게 아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0: 그러니까 거문고 팩토리죠.
1: 네.
0: 그 밴드 이름이.
1: 밴드 이름이 거문고 팩토리.
0: 젊은 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1: 예.
0: 이야 멋지네요.
1: 거기에
0: 예.
1: 거문고 세계 가야금을 하나 놓았어요. 또 희한하게.
0: 오. 멋있다.
1: 그 가야금의 그 화려함도 넣기 위해 가지고
0: 네네네.
1: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금이나 이런 거는 다 뜯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1: 땡땡 소리가 나는데 그 찰현 아쟁 같이 이렇게 활로 긁기 위해서
0: 네네.
1: 자기네 검은 거를 그 첼로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실로폰 같이 연주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0: 네.
1: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요 검은 거 팩토리 음악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1: 네.
0: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1: 예.
0: 검색을 좀 해봤어요.
1: 네.
0: 전통 국악기인 검은 거를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1: 네.
0: 정말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그룹이다.
1: 네.
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거문고 석대와 또 가야금 한 대라는 독특한 구성에 만족하지 않고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같은 혁신적인 악기 개량까지 시도하는
1: 네.
0: 이들의 열정,
1: 네.
0: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게다가 또 이게 네. 그 가야금도 아쟁 같은 거는 그 선을 철로 만든 것들이 가끔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가야금 같은 건 손으로 계속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선은 굉장히 아픈데
0: 네.
1: 여기 있는 이 가야금 하시는 아가씨가 철현금이라고 이 가야금을 철선을 넣어서 만든 거로도 치고 그럼 소리가 훨씬 더 경쾌하고 밝아지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 용도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0: 자, 그렇다면요. 이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좋죠.
0: 예, 검은 거엔 탱고.
1: 네.
0: 예. 야, 이거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연기를 선보이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네요.
1: 네, 외국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었어요.
0: 캐나다 사람들인데
1: 네.
0: 듀엣을 와, 멋지네요.

0: 멋지네요. 정말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선보이는데 남녀가
1: 네.
0: 묘하게 끌리는데요. 아, 매력 있어요.
1: 예, 이게 검은 거는 또 희한하게 예. 술대로 그 밑에 판을 아. 거기 데모라고 불리는 그 판을 땅땅 치는 소리가 나요. 탁, 탁 이렇게 치는 소리가
0: 네.
1: 그게 꼭 타악기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악기와 이 음정악기가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0: 네.
1: 그 저기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의 제일 네. 마지막 동작에서 짜르릉 하고 내려가는
0: 그걸 못 들었네요.
1: 그 소리가 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0: 와 진짜 와 진짜 멋지네요. 이런 네.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라고요?
1: 네.
0: 와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 이 뭐라고 하셨죠? 검은 거 팩토리.
1: 네.
0: 검은 거 팩토리의 이 밴드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왜 하필 검은 거 팩토리일까요? 공장?
1: 그 분들은
0: 예.
1: 그 아마 음악을 찾아서 그 전 세계를 다닐 거예요.
0: 네.
1: 자기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와 맞는 음악을. 그래서 우연히 발견.

0: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도 이제 무슨 팩토리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이름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요.
1: 네.
0: 지금 뭐 파리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버스킹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1: 아하.
0: 그것도 우리 전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1: 네. 그러니까 전통 악기의 그 소리를 깨부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0: 그러니까요.
1: 와,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0: 요즘 잘 나오는 말로.
1: 창의력이 대단해요.
0: 재건축인 거.
1: 재건축이야. 아, 제가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0: 네.
1: 그 우리 전통적인 악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 소리가 띵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으로는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확 사로잡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0: 제가 선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1: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많이 발굴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 이분들이 한 음악 중에 그, 정중동?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정중동이라고. 그러니까 정, 안 움직일 정, 안에 동이 있다. 그러니까 아하. 이제, 영어로는 movement in silence인가, 지네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것도 참 멋있고요. 그,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거문고 팩토리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1: 아.
0: 한번 들어보시면은, 원래 퓨전이나 새로운 음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만분의 일, 십만분의 일 밖에 안 돼요.
1: 아,
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이제 그 시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낭만에서 무슨 뭐 현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곡들이 그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만 개 중이면은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 이 거문고 팩토리의 이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뛰어나게 했어요.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와, 이런 게 있네 이러잖아요.
1: 저 처음 들었어요.
0: 예, 이 그 정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면 이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전통 악기 거문고와 아르헨티나의 정열적인 탱고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 그런 음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의 연기를 선보인 건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 퓨전 국악.
0: 그렇죠.
1: 아, 멋있어요. 이 거문고
0: 저는 그
1: 팩토리.
0: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몇 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 몇 등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음악에 우리 전통 퓨전 국악에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였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0: 저도 약간 좀 전율이 돌았어요.
1: 진짜.
0: 제가 저기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이렇게 우리 이제 버스킹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친구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나라 곡조만 갖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친구들 같이 이러니까 그뭐 BTS도 그 아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이에요.
1: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정중도.
0: 아, 예.
1: 네, 조금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0: 앞부분에 조금 들어보면
1: 비즈로 깔면서 이렇게 또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야금이죠, 이 소리가?

0: 자, 지금 이거 정중동이라는 음악을 네, 정중동. 듣고 계십니다. 무브먼 앤 사일런스.
1: 인 사일런스.
0: 예. 그렇군요. 근데 네 사람이 나와서 연주를 네, 하는데 거문거와 가야금 네, 연주죠.
1: 네.
0: 독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독특하죠.
0: 예.
1: 독특하죠.
0: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볼 때는 꼭 20대가

0: 같아요. 20, 30대. 20,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1: 그, 아, 진짜 그 남자가 리더인데 예. 아마 한 지금 40쯤 됐을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1: 벌써 나온 지 네. 꽤 됐어요. 그 2000 언제 나왔더라? 2004년인가?
0: 참 살아 숨쉬는 현대 음악으로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리메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1: 새로 만든 거죠.
0: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1: 2006년에 나왔네요 이번들이.
0: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야금이나 거문고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줄을 튕기면 이거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1: 이거 저기 가야금 예, 전공하신 분들 이제 들으면은 아 저분이 산조의 휘머리가락을 안 들으셨구나 이제 산조에 들어가도 휘머리가락 들어가면 네. 굉장히 그냥 꾀꼬리 우는 소리 같이 그냥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나와요.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아. 근데 그래도 그거는 국악의 형식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박자 배가 네네네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건 그 배고 뭐고 다 그 깨버린 거죠.
0: 아하,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거문고 팩토리 밴드의 음악을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1: 아, 처음 듣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우리 국악의 아, 이게 확장성 확장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네. 아, 우리도 사실은 저런 분들 모셔다가 좀 LA에서 LA가 사실은 네. 그 동포가 많기로는 세계 1위였잖아요. 네. 그런데 참 문화 활동은 뜨거워요.
0: 예. 그런 아니 국악 세계화 협회에서 한번 모시죠.
1: 돈이 없어요.
0: 돈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네요.
1: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인맥과 이런 네. 걸 동원해서 이제 모셔와야죠.
0: 아니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거문고 팩토리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데 네.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정말 대단한 인재들입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1: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세워야죠. 데서 예.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0: 아하. 좀 많이 알리세요. 대표님. 우리 소리 연구가 대표님이시니까 많이 네. 알리시고
1: 노력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 오늘
1: 뭐
0: 재밌었어요.
1: 말하다 보면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을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아쉬워요.
0: 아유, 참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김원일 대표님께서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시니어 센터에 강의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목요일 날은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가 힘들다 해서 오늘 이제 그 모셨습니다.
1: 네.
0: 이제 차후에
1: 죄송합니다.
0: 또 시간 조절해서요. 네. 또 이제 인터뷰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려주세요.
0: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우리 온달 아구찜의 대표 아이린 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건강히 네. 지내고 계세요?
0: 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오늘 23번째 생일을 맞은 온달 식당의 셰프 아일린 서입니다.
0: 아, 예. 아이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5년 들어가고 10년 들어가고 20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인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그 맛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 그런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저희는 23년째 거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0: 아,
1: 이유는
0: 그렇군요. 네.
1: 그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한국 음식의 그 정갈한 맛을 네. 유지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주방 팀들이 거의 23년, 22년째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러니까 중간에 막 달라지는 맛 이런 게 아주 극소화될 수 있었던 거죠.
0: 아, 참고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식혜를 또 우리 대표님이 사주셔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새 그 또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꽃게를 10만 개나 파셨다고.
1: 예, 23년 동안 네. 과연 몇 개나 팔았을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23년째 꽃게를 서플라이하는 회사에다가
0: 네.
1: 옛날 인보이스 데이터 엑셀 파일 좀 다 찾아달라. 그래갖고 다 그거를 구성해서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9만 8천 몇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10만 개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생각해보세요. 10만 개를 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쉬운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사실. 엄청나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 로비님이 온달 대표님 반가워요. 늘 이모 같은 따뜻한 웃음. 참 그 저희가 식당을 가면
1: 네.
0: 주로 이제 그 좀 푸근하고 편안하면 이모님, 이모님 반찬 더 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많이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런 느낌 같아요.
1: 그래요?
0: 자, 그렇다면 사실 그 게이라는 것이 꽉 찬 그 살 또 나름대로 그 온달만의 그 비법, 양념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뭐 간장게장 그렇고 또 꽃게탕 또 국물이 아주 시원한 그 연포수제비라는 거.
1: 네.
0: 예, 정말 그 밥도둑. 거기다가 술도둑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음식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하필 꽃게 아구찜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이제 제가 23년 전에 제가 창업한 오너는 아니었어요.
0: 네네네.
1: 당시 아구찜 꽃게 전문집이 한인타운에 없었어요.
0: 네.
1: 그냥 일반 식당에서 해물탕 수준으로 간혹 하는 데가 있었지만
0: 네네.
1: 전문점이 없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때 시작이 됐고
0: 네.
1: 지금도 우리는 한국에서 급속 냉동돼갖고 오는 아구 꽃게 이런 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맛 그게 오기 때문에 맛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0: 모든 재료가 다 한국의
1: 네,
0: 직송이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0: 남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1: 그냥 열심히 팔았는데
0: 네.
1: 분식집 수준만큼도 이득이 안 남는 아니, 그런 아이템도 있죠.
0: 도대체 서해고 동해고 꽃게가 온다는 거
1: 네.
0: 이 운송비가 엄청날 텐데
1: 네. 한국에서조차도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서해 바다의 꽃게들이 자꾸 북쪽 바다로 올라가니까 점점 잡히는 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지고
0: 네.
1: 우리는 비싼 값에 물류까지 포함해서 미국에서 받고 이런 악순환은 있지만 그래도 그 독특한 꽃게탕, 한국 꽃게의 맛을 즐기는 분들이 꾸준히 오시니까
0: 네.
1: 저희도 이 메뉴를 뺄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사실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건데 2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뭐 아구찜 23%?
1: 네, 맞습니다. 23주년이니까
0: 예.
1: 23% 할인.
0: 정가에서?
1: 네, 정가에서.
0: 그리고 뭐 녹두빈대떡을 주신다고?
1: 제가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평양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집에서 녹두빈대 떡은 정말 다라이로 싸놓고 몇백 장씩 부쳐내던 걸 먹고 자란 그 입맛이 있어서 제가 그걸 거의 비슷하게 좀 재현을 했어요. 1년 전부터 저희 메뉴로 넣었더니 네. 그 빈대떡만 잡수시러 오는 분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23주년 잔치 때 그 녹두빈대떡을 한 테이블에 하나씩 대접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0: 아, 저도 사실은 어머니 할머니가 다 평양이세요.
1: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어렸을 그 맛을 아시겠네요.
0: 너무 잘 알고 네. 그리고 뭐 만두 이런 맞습니다. 거 많이 어렸을 때부터 네네. 먹어왔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뭐 10%도 아니고 23%면 요새가 힘들 때 굉장히 파격적인데 뭐 사실 온달 아구찜 하면은 뭐 사실 콩나물 많이 주잖아요. 콩나물만 가득한 게 아니고 아구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로 유명한데.
1: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떤 분들이 다른 식당에서 드셨다 그러면서 그게 콩나물찜이지 아구찜이냐 네. 이런 말을 하시는데
0: 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1: 저희는 콩나물도 넉넉히 넣지만 아구 탱글탱글 토실토실한 아구를 큼지막하게 해서 넣어요. 그래서 한번 드신 분들은 아구찜 생각 때문에 또 오시죠. 작년에는 22주년 때는 20% 할인 그랬더니 네. 작년 때 어떤 분이 무리 하시더라고요. 예. 50주년 때는 50% 오프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제가 오너로 있진 네. 않겠지만 네네.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횟수대로 네. 꼭 오프하자고 제가 제안할 거라 그랬어요.
0: 그러셨군요. 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유튜브를 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대문이죠 이게.
1: 네, 맞습니다.
0: 대문이 잠겨 있어요. 예, 메뉴가.
1: 네.
0: 근데 메뉴를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위에 기화가 있습니다.
1: 예,
0: 한국식으로.
1: 장독대.
0: 예. 그리고 에피타이저 이렇게 있고 또 메뉴를 들어가 보면 역시 기화가 있으면서 이 온달의 메뉴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죠.
1: 제가 그거를 기획한 거는 요즘 한식당이라고 하지만
0: 네.
1: 한식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퓨전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0: 그렇죠. 있죠.
1: 근데 제가 하는 온달은 그 정갈한 한국의 맛을 유지하고 싶었고
0: 네네.
1: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0: 네.
1: 고급진 한국 대문을 여는 메뉴를 제가 디자인했고 이번에 오늘부터 쓰는 거라 아직 손님들이 4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셨죠?
0: 예,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4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저 메뉴판을 보시게 될 거예요.
0: 참 대단합니다. 자, 뭐 지금 뭐 오늘 저녁은 무조건 온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 저녁서부터 당장 어찌보면 오후서부터 자리가 찰 것 같은데
1: 네.
0: 예약은 필수로 해야 되겠네요.
1: 가급적이면 한두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0: 네네.
1: 뭐 6명 8명 이런 분들은 예약하는 게 안전하세요.
0: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382-8844 382-8844 자, 이 전화번호도 382-8844로 기억하면 좋고 위치도 또 한인타운 중심 여러분들 팔가와 캔모아라면은 누구든지 길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위치도 아주 쉽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기프트 카드, 예, 선물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드릴 순 없고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께 이 선물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온달 아구찜 꽃게 대표 우리 아이린서 대표님과 얘기하시는데 올해가 몇 주년이라고 알고 계신지 그 굉장히 쉽죠 문제가 몇 년을 숫자로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올리시는 그분께 이 선물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 개업이 양은순 씨 23년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양은순 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으로 주소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많이 주셨는데 양은순 씨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리노우 씨 23년 SK 사장님 23년 근데 안타깝게도 양은순 씨가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1: 축하드립니다.
0: 네, 라디오 서울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주소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누호이 씨와 SK 사장님 아쉽겠지만 당첨은 안 되셨고 만일에 오늘 이후에 꼭 가셔서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내가 문제 맞히는데 2등 했다 그러면 아마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식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밑반찬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 온다른 밑반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강?
1: 일단 뭐 김치는 기본이니까 김치 네. 깍두기 있고 네. 그 다음에 감자로 만든 샐러드, 그 다음에
0: 예.
1: 무 피클,
0: 네.
1: 그 다음에 도토리 묵. 저희가 매일 써갖고 도토리묵.
0: 와,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1: 그거 있고 그다음에 네. 양배추를 베이스로 한 좀 샐러드가 지난 네네. 1년 동안 너무 잘 나가갖고
0: 네네.
1: 특히 그 드레싱은 외국 애들까지도 이 드레싱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스페셜 드레싱이에요. 와서 잡숴보시는 분들은
0: 네.
1: 두 번 이상 세 번까지도 리필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샐러드가 맛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밑반찬도 100%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걸 한두 개를 섞어서
0: 네.
1: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또 항상 그 메뉴가 다섯, 여섯 가지가 동일하진 않고
0: 네네.
1: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 계속 바뀌죠. 다양하게 대접하고 싶으니까.
0: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을 하다 보면 어떤 식당은 제가 이렇게 메뉴를 봤을 때 저 메뉴를 어떻게 다 하지 그런 집들도 간혹 있으세요.
1: 맞습니다.
0: 뭐 40까지 50까지 네네, 물론 뭐 대단한 건데
1: 예.
0: 그만큼 전문점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띠고
1: 음흠.
0: 몇 가지 메뉴에만 집중해서
1: 음흠.
0: 그 맛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료의 공급 그러니까 한국에 직송하는 게에다가 또 지금 메뉴를 보면 간장게장도 있고 뭐 양념게장도 있고
1: 연포수제비 수제비도 한국에서 저기 목포에서
0: 예.
1: 여수에서 통낙지
0: 연포
1: 연포에서 예. 갖고 오고 있어요.
0: 그리고 뭐 아구찜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 따라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라는 메뉴를 만일에 선정한다면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
0: 아니면 네,
1: 예.
0: 네.
1: 저는 거기 가갖고 한 것 중에서 녹두 빈대떡하고
0: 네.
1: 연포 수제비는 아마도 우리 식당 따라올지 별로 없다 할 정도로
0: 연포 수제비.
1: 네.
0: 저도 꼭 한번 예, 먹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음식이 대체적으로 가보니까 좀 매콤한 게 많았어요.
0: 네네네.
1: 근데 외국인들에게 좀 한국식 수제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인제는 설명이 수제비 단어가 안 나오면 파스타 만들어 달라 그래요.
0: 아, 그렇죠. 밀가루니까.
1: 예, 예. 옥토퍼스로 파스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좋고 또 이게 건강식품이고 시니어들에게도 특히 좋고 낙지가
0: 네네.
1: 그리고 또 한국 수제비라는 게 우리의 어떤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포 수제비는 저희가 기획한 새 메뉴인데 3년째 아주 인기 메뉴가 돼 있죠.
0: 그랬구나. 자, H님도 23년 조금 늦었으니까 그 대신 H님 우리 SK 사장님 라니호우님 온달 꽃게찜 가서 식사하시면 추가로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우리 SK 사장님이 온달하고 찜은 매운 갈비찜 최고요 그러셨네.
1: 예, 저희가
0: 매운 갈비찜
1: 예,
0: 있어요?
1: 고기는 정말 해산물집에서 웬 고기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해산물을 또 별로 안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메뉴인데
0: 네.
1: 매운 국물 갈비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0: 예.
1: 한국식 갈비찜은 국물이 거의 없이 자작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희는 육수가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먹고 그러니까 갈비탕과 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 아, 어,
1: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어.
1: 중국인들.
0: 아, 중국인들이
1: 중국인들이 오시면 거의 99%는 매운 국물 갈비찜에다가 낙지, 통낙지 추가.
0: 어, 그렇게 하고 갈비찜에다 통낙지 추가해요?
1: 예, 그분들이 만들어낸 메뉴예요.
0: 자기들이.
1: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거기다가 라면 사리 추가.
0: 오, 어,
1: 그게
0: 야.
1: 그분들의 필수 코스고.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게탕. 어, 그 다음에 볶음밥. 이거는 그분들로서는 거의 확정된 메뉴예요. 중국인들로서. 근데 한국 분들도 의외로 국물 갈비찜이 이렇게 맛있을지 몰랐다고 좋아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0: 우리 SK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메뉴에 보니까 매운 국물 소갈비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네, 통갈비로.
0: 아, 매운 것도 단계가 있네요.
1: 네.
0: 전혀 안 맵게, 덜 맵게, 보통 맵게, 아주 맵게, 엄청 맵게.
1: 예, 왜냐하면 그것도 구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0: 네네.
1: 외국인들
0: 네네.
1: 왔을 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몇 번째를 정확하게 추스하게 하면 그 다음에 왔어도 자기가 어떤 거를 원했던 걸 알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떤 모든 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맞춰서 그렇게 서비스하고 싶죠.
0: 아, 그렇구나. 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미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82년도에 왔습니다.
0: 그러시니까 벌써 한 35년 가까이
1: 됐네요. 한참 더 됐죠. 45년 가까이 된. 43년.
0: 예. 43년 됐네요.
1: 네, 43년이 넘었죠.
0: 아, 그러시구나. 자, 이제 지금 7년째 운영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0: 7년 동안 코로나도 겪으셨을 거고
1: 맞습니다.
0: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1: 네.
0: 나름대로 고비가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온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인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0: 아,
1: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죠.
0: 그렇죠.
1: 그리고 특히 인수 받아서 어느 정도 셋업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더니 그 달에 코비드가
0: 그러니까 인수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1: 하고 나서
0: 아이고,
1: 한
0: 멋지나.
1: 6개월 동안 막 준비하고 많이 셋업을 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는데 그 달부터 코비드가 와서
0: 아이고 머니나
1: 엄청 힘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남들은 비즈니스를 한 레코드가 있으면 세금 낸 레코드가 있으면
0: 이제
1: 뭐 이것저것
0: 정부에서
1: 뭘 받는데
0: 없잖아요.
1: 우리는 딱 한 달 한 게 남아 있으니까 뭐 되게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꾸준히 단골들이 힘을 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지만 꼭 가겠다. 온 달 그대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 손 붙잡고 왔던 손님들이 티네이저 때 지금 자기 애들 데리고 와요.
0: 아, 이제 자라가지고.
1: 예예.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조기 테이블에 잘 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치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0: 야, 진짜 온 달하고 같이 커간 거네요.
1: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갑고.
0: 네, 보람도 있으시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구나. 자, 그런데 뭐 지금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로써 정확히 23주년이 돼서. 특별 할인 세일 23% 세일 해주시면서 더더군다나 녹두 빈대떡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그 이외에 뭐 여러분들 물론 뭐 사실 꽃게나 아구찜을 뭐 다른 업소에서도 취급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죠.
1: 있습니다.
0: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언컨대 한국 서해안 게를 먹는 데는 아마 온달 아구찜밖에 없지 않나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0: 네,
1: 대부분은 그냥 미국에서 나오거나 뭐 멕시코 게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는 데가 많죠.
0: 네, 제가 아는 분도 여기서 이제 수급을 하고 멕시코나 다른
1: 맞습니다.
0: 쪽에서 그렇게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운송서부터 보관서부터 좋은 재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린애 때 왔던 손님들이 자라나서 이제 내 자리 어딨냐고 이렇게 어른데 그렇게 보람된 점도 있고 그렇다면 또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1: 이제 아주 한번 충격을 받은 거는
0: 네.
1: 옐프에 리뷰가 남았는데 저희가 팔지도 않은 메뉴를 온달에서 먹었다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써놨어요. 아이고,
0: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1: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닭고기가 메뉴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콩나물이 엄청 좀 프레시하지 않았다라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정말 몇 시간을 쳐다보다가 딱 보니까 콩나물이 우리 콩나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DC에 담아 나갔는데 우리 접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꾀죄죄해 보이는 것도 우리 게 아니었고, 그리고 닭고기는 원래 메뉴에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정중하게 거기다 제가 답글을 또 올렸어요. 닭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불편하셨고 콩나물이 안 좋았다니 참 유감이라고. 근데 문제는 온달이 전혀 메뉴에 없고 우리 접시도 아니고 우리 테이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다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거라고. 지금 이 리뷰를 나쁘게 쓰신 분은 어느 식당에서 잡수시고 온달로 착각을 하셨는가. 나중에 온달로 제대로 한번 오면 우리 메뉴를 드시게 하겠다 이랬더니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늘 고맙지만 그렇게 황당하게 아닌 것까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럴 때 좀 슬펐죠.
0: 뭐 자세히는 모르겠죠. 아마도 뭐 다른 부분에 혹시라도 불평이 있어서 그렇게 트집을 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1: 그러니까
0: 들고.
1: 다른 거가 잘못됐으면 그걸 말해주면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죠.
0: 예, 그러니까 그래야 뭐 시정이 되든 할 텐데.
1: 네.
0: 아마 뭐 그 특히나 굉장히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가 저는 요식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들의 그 사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사람들의.
1: 예.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는 뭐가 어디 잘해요 이렇게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럼 제가요 반서를 붙여요. 제 입맛에는 온달이 제일 맛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입맛이 다르니까 알아서 평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1: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혀의 그 감각이 틀려져서
0: 입맛이 달라져요.
1: 달라져요. 내 입맛도 내가 달라지는 걸 몰라요. 그래갖고 제일 우리가 감각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짠맛을 잘 못 느껴요. 50대 혀와 70대 혀는 짠맛을 못 느껴서 우리 할머니들이 막 소금을 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왜 엄마 음식 자꾸 짜져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식당에 가시든지 손님들께서 10년, 20년, 30년 전에 먹던 그 감각으로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그러면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좀 잘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0: 그러니까요. 입맛이 굉장히 달라져요.
1: 맞습니다.
0: 저도 30대만 해도 된장찌개, 청국장 안 먹었었어요.
1: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좋아졌어요.
1: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으로 회귀하는 그런 트렌드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한식을 중년 장년들 아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티네이저이나 더 어린 애들에게 한식을 많이 보급하려고 애써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한식 애호가가 될 거거든요.
0: 네. 자, 오늘은 개업 23주년을 맞은 온달 아구찜 꽃게의 대표님 우리 아이린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 다시 한번 이벤트 말씀드리면 모든 품목을 23% 할인함과 동시에 또 정성스럽게 만드는 녹두빈대떡을 한 점씩 서비스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약을 원하시면 213-382-8844, 382-8844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아까 그 PD님이 잡수신 식혜
0: 네.
1: 온달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0: 온달 식혜요?
1: 네. 온달 식혜는 뭐 잡수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타주에서조차 배송해달라고 오는데 배송은 불가한 상태고 요번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후식으로 식혜도 제공이
0: 식혜.
1: 됩니다.
0: 여러분 들으셨죠? 네. 식혜도 드린답니다. 야 빈대떡의 식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온달
0: 감사합니다.
1: 23주년 꼭 찾아와 주세요.
0: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1: 기다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의 주말을 함께하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토요일이죠. 바로 미국 전역이 하나의 축제처럼 들썩이는 날,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엘레이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들뜬 분위기가 이어질 텐데요. 패서디나에서는 퍼레데이를 준비하고 롱비치와 헌팅턴 비치에는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곳곳의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저녁이면 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를 기다리며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게 되겠죠. 오늘은 시원한 커피 한 잔, 따뜻한 녹차 한 잔,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도 좋고 5번 프리웨이, 405 프리웨이, 91번, 57번을 달리면서도 들어도 좋은 참 좋은 그런 노래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은요, 복잡한 뭐 잡생각도 내려놓고 주식 생각도 잠시 쉬고 집값 걱정도 잠시 밀어두고 우리의 청춘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90년대 휴대폰보다는 공중전화가 익숙했고요. 문자 대신 삐삐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죠.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 녹음에 빨간 버튼을 재빨리 눌렀던 그런 시절. 오늘은 그 시절에 숨겨진 명곡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히트곡은 아니지만 아 들으면 이 노래 하며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어떤 첫 번째 곡이 우리 케빈의 좋아 애청자분들을 미소 짓게 만들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이 노래가 슬프지 했는데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 맞아 정말 그렇지 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산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풀릴 때도 있고 오늘은 웃다가 또 내일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 추억이 된다는 거죠.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 그런지 문득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유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잘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수 있는 자유,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자유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립기념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은 한국이지만 나의 삶의 터전은 미국이고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기분 플러스 우리 자신의 삶도 축하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유리상자가 부릅니다. 제목은 신부에게.

케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류에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유리상자의 신부에게였습니다. 참 따뜻한 노래죠. 요즘 결혼식에서는 잘 들을 수 없지만 90년대에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축가였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라 가족들이 많이 모일 텐데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갑자기 음식 냄새가 생각이 나요. LA에서는 LA 갈비, 우리 미국 친구들은 아마 햄버거하고 핫도그 같은 걸 먹겠죠. 멕시칸 친구들은 타코와 까르네 아시라다 같은 걸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음식은 달라도 웃음소리는 같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할머니는 손주를 바라보고 흐뭇하게 웃으시고 아버지는 그런 바베큐 앞에서 셰프가 되고 이런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시니까요. 이 라디오를 듣는 수많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무 서운해하시거나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명곡을 한번 소환해볼까 하는데요. 박학기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향기로운 추억.

지금 들려드린 곡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요 노래를 듣는다라기보다는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면서 DJ 목소리가 겹치지 않기를 막 바랬던 기억들 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멘트가 들어가면 아이고 다시 녹음해야 되는데 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DJ 목소리마저도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인지 라디오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음악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공기와 또 계절, 또 그 당시의 마음까지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억 속의 한 페이지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여름이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같이 들을까 하는데요. 또 독립기념일과 함께하는 휴일이라 더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밖에서는 벌써 독립기념일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LA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시원하고요. 한국에서는 장마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파란 하늘 아래 야자수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끔은 비 오는 한국 거리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시장 골목, 친구들과 걷던 거리, 학교 운동장, 또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아침 토요일 밥상마저 말이죠. 추억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또 떨어져 있을수록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래는 그런 추억을 한번 애절하게 느낄 수 있는 노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너무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 불러보았는데 아 우리 비비아님, 아 우리 TKL님 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살짝 긴장했네요. 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참 우리 제가 늘 생각해봐도 마음이 정말 정말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곡 이문세의 옛사랑이었는데요. 사랑 이야기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인생 이야기 같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고 어떤 시절을 또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 좋은 음악은요, 우리를 또 우리의 기억을 깨워주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가끔 사진첩 꺼내보시나요?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였죠. 사진을 찍고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요. 또 현상을 하고 나서야 아, 이 사진 잘 나왔네 라고 흐뭇해 했었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이 더 소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의 사진은 그냥 뭐 잠깐의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정말 수십 장을 찍지만 정작 다시 보는 사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을 열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 그 시절로 저를 이렇게 마중을 나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연휴에 추억을 꺼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전화기에 있는 사진첩을 딱 꺼내셔가지고 한 2년 전, 3년 전 사진을 꺼내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추억을 되살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와 함께 사진첩을 한번 오픈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입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여행 스케치 별의 진단회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이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것, 배우자와 커피를 함께하는 것, 자녀에게 전화 한통 받는 것, 또 손주가 할머니에게 하고 달려오는 것, 그리고 친구와 웃으며 밥한끼 먹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연휴가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그린피스 천문대가 보이고 산타모니카에서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는 서퍼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그런 연휴 말이죠. 오늘 저녁이면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질 텐데요. 불꽃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지만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느낌. 연휴니까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춘천 가는 기차.

캐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방 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VA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7: 아, 좀 전에 들려드린 곡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아,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그 녹음 방송인 줄 알았는데 생방송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생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녹음 방송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리 뭐 대본도 준비해야 되죠. 또 노래도 준비해야 되죠. 그걸 또 사전에 녹음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또 삐끗하면 또 이 녹음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방송은 틀려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또 생방송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토요일 날 10시에 하는 생방송이 저한테는 힐링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원래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업무 간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은 온전히 우리 애청자분들과 만나서 우리 한인들 이야기, 또 삶 이야기, 또 제가 듣고 싶은 노래,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휴일이지만 생방송을 해서 좋았고요. 또 두 번째는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평소에 토요일에 올 때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32분 만에 방송국에 왔습니다. 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무튼 뭐 연휴니까 저한테는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아, 제가 방송하는 힘이 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갈까 또 오늘은 뭘 할까 막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바닷가를 갈까, 아니면 공원에서 바베큐를 할까,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낼까. 벌써부터 막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참 많이 부지런히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런 연휴가 뭐 또 이런 주말이 있었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이라고 다시 또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잠이 들곤 했었죠. 휴일은 달력에만 있었지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편히 쉬셔도 된다고요. 늦잠을 자도 괜찮으시고요. 조금 게으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 좀 건너뛰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저녁 즐겁게 가족들과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과 뭔가를 나눈다는 자체가 정말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요. 연휴를 그냥 좀 바쁘고 뭔가 지쳐서 보내지 마시고 정말 힐링하는 시간으로 오늘 내일을 잘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또 숨겨진 명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곡은 오렌지 카운트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 이었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우리 미셸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많은 돈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좋은 집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원하는 곳을 여행 다닐 수 있을 때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행복의 일부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는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살아오니까요, 아마 그런 겹겹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마 그런 모습도 그런 자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고향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신 이곳, 가족과 함께 있는 이 공간, 바로 이 순간, 이 모습이 가장 따뜻한 내 마음의 고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A 시간으로 10시 53분 38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더 특별한 게스트, 우리 크리스티님과 함께 한 달에 한번 특별한 주제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환절기 건강, 뇌 건강이란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들려드릴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의 햇살이 가장 눈부신 토요일 오전 11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인데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늘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의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글씨를 읽으실 때 안경을 찾으시고 예전보다 괜찮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많아지셨습니다.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자식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조금씩 더 걸으시고, 많이 웃으시는 것. 그 작은 일상이 가장 큰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연휴를 맞아서 부모님의 건강을 응원하고 우리 자신의 건강도 함께 돌아보는 따뜻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 특별한 게스트 크리스티님과 함께하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환절기 건강, 뇌 건강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팀이 부릅니다. 제목은 사랑합니다.

0: you've seen the movies, and now it's time to live them.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
5: 아닙니다.
6: 나가라 그래요?
5: 아니요. 지금 어저께 또 같이 늦게까지 이제 즐겁게 보내가지고 아직도 꿈나랍니다.
6: 아 그래요? 혹시 뭐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5: 아마 내일 정도 같이 그래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6: 네, 이번에는 금요일부터 쉬기 시작했잖아요.
5: 네, 맞습니다.
6: 어제는 뭐 하셨습니까?
5: 어제요? 집 대청소하고요.
6: 네, 밀렸던 거 했는데.
5: 네, 밀렸던 거 했습니다. 빨래도 그래. 하고.
6: 그럼 이제 오늘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5: 네, 오늘은 푹 쉬려고요.
6: 근데 표정이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 게 있어요.
5: 정말요?
6: 네. 근데 뭐 이 방송 때문이라도 좀 힘을 잘 받

0: 받으시고
1: 네네.
0: 남은 연휴 잘 네. 보내시길 바라면서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즐겁게 한번 네.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해보죠.
1: 네 즐겁게 많이 해봐요.
0: 오늘 주제는 환절기 건강 그리고 뇌 건강 특집입니다.
1: 네.
0: 와, 사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1: 네네.
0: 젊은 분보다는 좀 4, 50대 이상인
1: 네.
0: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 네, 맞습니다.
0: 특히 이제 저희가 우리 시니어분들 위한 건강이나
1: 네.
0: 또는 운동
1: 네.
0: 또 노래도 사실 그런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오늘은 좀 젊은 마음으로
1: 네.
0: 건강하게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을 해요.
1: 네.
0: 자,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1: 네.
0: 우리 크리스티님은요 건강 관리 네. 어떻게 하십니까?
1: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0: 네.
1: 집에서 10분 정도
0: 네네.
1: 네 매트를 피고
0: 오,
1: 네, 요가 매트를 피고 예, 열심히 움직입니다.
0: 아,
1: 네 스트레치도 해주시고 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요가 비슷한 그런 뭐 스트레칭 네, 같은 한다는 거죠?
1: 네 스트레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1: 네, 우리 이제 서큘레이션에
0: 네네.
1: 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0: 근데 점점 나이가 네. 드니까 몸이 굳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갖고 있고.
1: 네네.
0: 내일 해야지 하다가 벌써
1: 네.
0: 7월 달에 왔네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가서.
0: 기억하세요, 우리 2020년 첫 달.
1: 네네.
0: 첫 우리 그 이 만남에서
1: 네.
0: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1: 네네. 근데 많이 걷는 거가
0: 네,
1: 제일 중요하죠.
0: 하나도
1: 네.
0: 안 하고 있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큰일 났어요.
1: 네.
0: 그죠?
1: 점점 이제 시작을 하시면
0: 저도 이제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1: 벌써 안 네. 되는데.
0: 이 손발이 살짝 저리기도 하고
1: 아, 네.
0: 또는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1: 정말요?
0: 이런 느낌이 있는데
1: 네네.
0: 아무튼 건강은
1: 맞아요.
0: 언제가 아니라 당장입니다. Right
1: 네,
0: now.
1: 당장.
0: 해야 되니까
1: 네.
0: 일단 오늘
1: 네.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1: 네네.
0: 빨리빨리 건강을 네.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1: 네.
0: 자, 우리 계절이 바뀌면
1: 네.
0: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티님?
1: 우리의 이제 날씨 변화가 있어서 옷차림도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반응이 이제 오죠.
0: 아, 그렇죠.
1: 네.
0: 사실 아침에는 춥고
1: 네네.
0: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뭔가 쌀쌀한 느낌이 있고
1: 네네.
0: 정말 우리 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과
0: 네네.
1: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까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0: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건 그 캘리포니아 7월 달이면 엄청 더워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요, 7월 달 안 더워요.
1: 그러니까요, 날씨가 오전에도 흐리더라고요.
0: 그리고 웃기는 게 좀 이렇게 계속 더워야 되는 게 아니라,
1: 네.
0: 지난주 추웠잖아요, 약간
1: 네네,
0: 아침에.
1: 네, 추웠어요.
0: 근데 다음 주는 또 더워진대요.
1: 그러니까
0: 이게 쭉 더위가 가는 게 아니라
1: 네.
0: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니까 저도
1: 네.
0: 지금 코감기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게 희한하게 감기가 안 떨어지고
1: 네네.
0: 가려다가 오고
1: 네.
0: 또 간 것 같으면 나 있고 이런
1: 네네.
0: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좀 오늘
1: 네.
0: 제대로 좀 우리 건강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환절기 건강 체크. 우리 먼저 몸 상태부터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침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지,
1: 네.
0: 저처럼 감기에 자주 걸리진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작은 기침이라도 오래 지속되면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네. 집을 나섰을 때
0: 네네.
1: 오늘은 좀 덥겠다 하면 얇게 입고 나오시면서요.
0: 네네.
1: 저녁에는 추워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죠.
0: 네네.
1: 네. 그래서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0: 그렇게.
1: 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이것이 환절기의 건강의 기본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체온 관리라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추울 맞습니다. 때는 조금 따뜻하게,
1: 네.
0: 더울 때는 살짝 윗옷을 벗는 거.
1: 네네.
0: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
1: 네네.
0: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 잘 챙겨서 나오세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우리 남자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네. 그냥 아침부터 반팔.
1: 네, 맞아요.
0: 저녁 내내 그냥 반팔을
1: 네.
0: 고수하시다가 결국은 감기에 쉽게 걸리시고 기침을
1: 네.
0: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네.
0: 집을 나설 때는 좀
1: 그렇죠. 얇은 봄 자켓이라도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자외선이 강하니까 사실
1: 네네.
0: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지? 약간 이게 좀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아, 너무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1: 아, 네네.
0: 근데 살다 보니까 자외선이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너무 강해서
0: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안 되는 거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눈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선글라스 제가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1: 아, 네.
0: 두세 개는 늘 있으신데 네네. 선글라스 꼭 끼시고 그다음에 네네. 양산도 쓰시면 네, 너무 참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것들도 미리 구비해서 나오시면 네. 제가 보기에 건강도 지키고 네네. 멋도 지키고
1: 네 맞습니다.
0: 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항상 선블락도 이제 챙겨서 아, 바르시면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몸에도 꼭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몸에도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
1: 네네,
0: 쪽에
1: 맞습니다.
0: 목도 바르시고
1: 네. 네,
0: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
0: 세 번째는 바로 뭘까요?
1: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거죠. 물 마시기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0: 네네.
1: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니 정말 저도요.
1: 네.
0: 물을 자주 마셔야지 하지만 물을 안 마셔요.
1: 물을 이제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0: 제가 보건대 한 1리터 마시나?
1: 네네.
0: 그 왜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1: I think 우리가 이제 커피도 마시고 다른 네네. 음료도 마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아.
1: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래도 물이랑 커피랑 음료수는 틀리죠. 다 틀리기 틀리죠. 때문에
0: 예.
1: 네, 꼭 이제 물을 예, 저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1: 네.
0: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낀다.
1: 네네.
0: 이것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상식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1: 네.
0: 나이가 들면서 나도 네네. 모르게 갈증을 못 느낀다.
1: 네.
0: 그래요.
1: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0: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 캘리포니아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에어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1: 네네.
0: 그러다 보면 이 몸 안에만 건조한 게 아니라 몸 밖도 건조하지 않습니까?
1: 그쵸.
0: 피부도 건조하고 사실 손도 건조하고.
1: 네네.
0: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수분을 잘 섭취하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블락이나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1: 네. 와.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0: 네.
1: 땀을 좀 많이 흘린다 싶으면
0: 네.
1: 항상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면 이제 땀을 흘리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원래 땀 열심히 흘려서 운동한 다음에 이제 물 많이 마시면은 맛있잖아요.
0: 저는 멋으로 이렇게 마셨거든요. 운동하고 나서 멋으로.
1: 그러셨습니까?
0: 근데 필요하니까 마셔야 되는 거군요.
1: 그럼요. 우리
0: 좋네요.
1: 몸이 꼭 좋네요. 필요하죠.
0: 네네네. 그래도 저는 느끼는 게
1: 네.
0: 진짜 딴 건 몰라도 네.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라는
1: 네네.
0: 건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1: 네. 네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1: 중요하죠.
0: 네,
1: 저희가
0: 네.
1: 이제 30초만 제대로 네. 씻어도
0: 네, 네.
1: 많은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네, 네.
1: 네. 그래서 외출 후 식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어 주는 게 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0: 그래서 전 또 한 가지 뭐냐면 손을 좀 박박 씻어야 된다.
1: 네, 박박. 그러니까
0: 대충 씻으면
1: 네.
0: 사실 하나만 하고요.
1: 네네.
0: 진짜 흐르는 물에 그 이 핸드솝을 잘 이렇게 우리가 손에다 묻혀가지고
1: 네, 버블 많이 내서
0: 이 손가락 안에까지 박박.
1: 네네, 네.
0: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손 이렇게 헹구고 나오는 건
1: 네.
0: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1: 네네네.
0: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요 룰을 좀 지키셔가지고요.
1: 네.
0: 뒤에 사람이 있건 없건 눈치 보지 마시고
1: 네네.
0: 내 건강이 우선이니까 핸드솝을 잘해서 손을 정말 박박
1: 네네네.
0: 닦아서 뒤에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손 열심히 닦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1: 그렇죠.
0: 근데 제가 재미있는 어떤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걸 기억해냈는데
1: 네네.
0: 비누가 더러운 네.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니까
0: 더러운 비누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이 더러운 비누로 손을 닦아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봐요.
1: 네네.
0: 정답은 뭘까요?
1: 정답이요. 저 같으면은 먼저 좀

0: 필요하다라는 걸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그 팁이네요.
0: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바꿔서 얘기하면 안 하는 것보다
1: 그쵸,
0: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물 잘 드시는 거,
1: 네네.
0: 손 잘 닦으시는 거,
1: 네네.
0: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하죠?
1: 아, 마지막으로는요, 예방접종도 꼭 필요하죠.
0: 아, 예방접종 필요합니다.
1: 네, 독감 네네. 예방접종, 폐렴 네네. 예방접종.
0: 네네.
1: 필요한 예방접종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뭐, 메디칼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1: 네네.
0: 이런 뭐 예방접종은 다 프리로 맞을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생각보다 싼 가격에 우리 독감 예방주도 맞을 수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돈 아끼지 마시고
1: 네네.
0: 시간 아끼지 마시고
1: 네.
0: 꼭 좀 예방접종
1: 네,
0: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0: 자, 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운동이네.
1: 아,
0: 운동.
1: 아. 네 운동이네요.
0: 네.
1: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0: 네네.
1: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나.
0: 네네.
1: 네.
0: 하지만 정반대죠.
1: 네네.
0: 운동을 하셔야지만 더 젊고 오래 사실 수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고 합니다.
1: 어, 맞아요.
0: 네네.
1: 저희도 이제 근육 운동을 진짜 꾸준히 진짜
0: 네네.
1: 제가 5분, 10분이 진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0: 예,
1: 이제 우리
0: 예.
1: 몸이 바뀌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1: 네네.
0: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첫 번째는 고무밴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0: 아, 고무밴드?
1: 네네.
0: 오케이, 좋습니다.
1: 그래서 이제 12번에서 2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0: 그래서
1: 같습니다.
0: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2번 정도.
1: 네네.
0: 습관이 되신 분들은 20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1: 네, 맞습니다.
0: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하시면.
1: 네네.
0: 한 뭐 70에서
1: 네.
0: 한 100회 정도가 되는 거니까.
1: 네네.
0: 아주 좋을 것 같고요.
1: 네, 맞습니다.
0: 또 사실 이 고무밴드가.
1: 네.
0: 무겁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예. 네, 너무
0: 그래서,
1: 편하죠.
0: 어, 편하고 이게 막 무거운 걸 들다 보면 또 허리나
1: 네네.
0: 무릎에 손상이 오실 수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 고무밴드는 탄력을 이용한 거니까
1: 네네.
0: 아주 좋을 수 있다라는 네네. 거. 그리고
1: 간편하고
0: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맞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 휴대도 간편하고
1: 네, 저도
0: 뭐
1: 집에서,
0: 얼마든지.
1: 네, 저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이제 좀 줄이 길어서
0: 예, 예.
1: 누워서
0: 아 누워서
1: 발로 네, 이렇게 다리를 갖다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면서 하고
0: 좋네요.
1: 있습니다. 네.
0: 아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방송이긴 한데 이게 실제 이걸 다 테스트를 못 해드리니까
1: 네네.
0: 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고무밴드로 운동하기 이렇게
1: 네.
0: 검색만 하셔도 다 찾을 수가
1: 네.
0: 있습니다.
1: 네, 아마존에서 싸게 구매하실
0: 아,
1: 수 있을
0: 뭐,
1: 수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요즘 뭐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밴드를 그냥 주기도 한다 그래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보험도
1: 네.
0: 커버가 되고요.
1: 네, 꼭
0: 약국에도 팝니다.
1: 약국 가서 여쭤보시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1: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되는
0: 네네.
1: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0: 그 다음 운동?
1: 그게 이제 균형 운동.
0: 밸런스
1: 네,
0: 잡는 거잖아요.
1: 밸런스
0: 그렇죠?
1: 운동이라고
0: 네네네네.
1: 하죠. 네, 한 발로 잠깐 서보기,
0: 네네.
1: 의자를 잡고 연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1: 네.
0: 제가 알기로는 한 발로 몇 초 이상 서 있으면 나이를 가늠할 수 있대요.
1: 아 정말요?
0: 뭐 20초면 뭐 60대, 만약에 30초면 50대,
1: 네.
0: 1분 이상이 되면 뭐 20대 뭐 이런 식으로
1: 오,
0: 해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1: 네네.
0: 한 발로
1: 네.
0: 균형을 잡고 오래 서 있을수록
1: 네.
0: 건강 나이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1: 와.
0: 한 1분 이상 있으신다
1: 네.
0: 그러면. 건강 나이가 굉장히 좋으신 거고
1: 저 한 10대로 가는 건가요?
0: 아 정말 1분 이상 하실 수 있나요?
1: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만큼 운동도 잘 하시고 식단도 잘 관리하시고 이러니까 가능한
1: 네.
0: 거니까
1: 네네.
0: 이게 나이는 드셔도 운동 나이 모르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한번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1: 네네.
0: 이 밸런스 잡는 거
1: 네.
0: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한 발로 처음에 쉽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의자를,
1: 네, 의자를
0: 이용하라고.
1: 잡고, 예. 네.
0: 아니면 소파 쪽을 잡고 하셔도
1: 되죠.
0: 좋고.
1: 네, 네.
0: 그리고 TV 볼 때 하셔도 좋고.
1: 네. 아니면 벽을 잡고 하셔도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벽을 잡고 하셔도
1: 네.
0: 좋고. 뭐 운동 못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다 핑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1: 네.
0: 이러다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운동은 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또 문제가
1: 그쵸.
0: 생겨요.
1: 큰일 나죠.
0: 그러니까 잘못된 운동 또 너무 과한 운동은 화를 부르니까요.
1: 네네.
0: 서서히,
1: 네, 서서히
0: 천천히 그리고
1: 맞습니다.
0: 보조기구나
1: 네.
0: 주변 사물을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1: 네.
0: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또?
1: 아,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집에서 하는 스트레치입니다.
0: 네. 아,
1: 네.
0: 네네.
1: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치인데
0: 네네.
1: 아침에 일어나 몸을 쭉 펴는 것만 해도
0: 네네네.
1: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이제 억지로는 하시면은 안 돼요. 담이 올 수도 있어서.
0: 그렇지,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담이 와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를 해주면 그 시원하고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0: 네, 좋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1: 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맨손 운동.
0: 맨손 운동.
1: 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네네. 운동입니다.
0: 사실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맨손 운동만 바로 유튜브에 넣어도요.
1: 네.
0: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10분씩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0: 10분 따라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네네네. 보니까 따라하시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1: 네, 이제 제자리에서 걷기.
0: 네네.
1: 예, 뒤꿈치 들기.
0: 어, 좋네요.
1: 저는 진짜 뒤꿈치 들기 100개씩 하고 있어요. 그게
0: 설거지하면서도 가능하대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그게 이제 다리 재르시다 그러셨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거 한번
0: 맞아요.
1: 해보세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도움이 됩니다.
0: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무릎 올리기.
0: 무릎 올리기.
1: 네, 그리고 와. 사이드 스텝.
0: 옆으로 걷는 거.
1: 네, 네, 맞습니다.
0: 개걸음 있죠, 개걸음.
1: 네.
0: 우리 꽃게 같은 개걸음 이렇게 하시는 거.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올리기를 할 때,
0: 네네.
1: 저는 이제 만세하면서.
0: 만세.
1: 네. 이렇게 무릎 살짝 꿇으면서 만세를
0: 네네,
1: 하면
0: 좋네요.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0: 네네. 네,
1: 몸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좋네요, 좋네요. 근데 운동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0: 아, 안전.
1: 네. 미끄럽거나 이제 그런 장소는 좀 피하시는 게
0: 네네.
1: 좋고요. 그리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정리를
0: 맞아요,
1: 해주시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깔끔한 공간에서
0: 집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집이
1: 네,
0: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괜히
1: 네, 돈 안 들고
0: 산책하시다가 막 언덕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1: 네네.
0: 그러다 돌풀에 넘어지실 때도 있고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균형이 안 맞으면
1: 수도 있고.
0: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1: 네네.
0: 제일 좋은 건 집에서,
1: 네, 집에서
0: 편안하게 하시면
1: 네,
0: 제일
1: 매트를,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매트를 피고
0: 맞아.
1: 하시면,
0: 매트가 좋죠.
1: 네, 왜냐면 쿠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0: 그리고 안 미끄럽고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또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 그런 분들은 타월을 더
0: 맞아요.
1: 이제 예, 포함을 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0: 좋을
1: 것 같습니다. 오늘
0: 같이 독립기념일 선물을
1: 네네.
0: 우리 부모님께
1: 네.
0: 매트를 선물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쿠션이 있는 운동하실 수 있는 매트.
1: 네네.
0: 아, 좋네요, 좋네요.
1: 네, 저는 벌써 해서 드렸죠.
0: 아, 역시 역시 효녀세요, 효녀. 두 번째.
1: 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5분, 내일은
0: 네네.
1: 7분.
0: 네네.
1: 조금씩 늘려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5분 하다가 7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1: 네.
0: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좋다.
1: 네네.
0: 자. 세 번째요.
1: 네, 세 번째는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0: 네네.
1: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0: 아,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우리 비비아님께서
1: 네네.
0: 우와 언덕에서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웃자고.
1: 아, 네, 그러셨어요.
0: 언덕에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좀 과대해서 표현한
1: 네네네.
0: 거니까
1: 네.
0: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덕에서 안 하시겠죠.
1: 어, 그럼요.
0: 그러니까 저는요,
1: 큰일 나죠.
0: 평평한 곳이나 집이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1: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꼭 물은 꼭 자주 드시는
0: 아,
1: 거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네.
0: 운동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수분 섭취.
1: 네, 아, 맞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에 말씀하신 게 다 이렇게
1: 연결이 돼서
0: 예,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돌아가는 거니까
1: 네네.
0: 운동도 하시고 물도 다 드시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시면 사시면
1: 네.
0: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1: 네네.
0: 좋습니다. 어우,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1: 네.
0: 2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1: 네,
0: 자,
1: 좋습니다.
0: 우리 데니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있어요.
1: 아, 네.
0: 제가 그 신청곡 들려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샤카 칸이 부릅니다. I'm every woman.

0: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4: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4: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9: 와,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샤카칸의 I'm Every Woman이었습니다. 우리 데니슈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노래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비비아님께서도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와, 근데 오늘 휴일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10: 네, 힘이 나네요.
9: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티님이 나오셔가지고 더 지금 이렇게 막 부업이 되는 것 같아요.
10: 칭찬 감사합니다.
9: 네네. 자, 우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10: 네네.
9: 자, 이제는 뇌 건강 이야기예요.
10: 네,
9: 우리 이제 몸을
10: 맞습니다.
9: 건강하게 했다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10: 네. 아, 혹시 블루베리가 네. 브레인베리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9: 들어봤어요.
10: 네.
9: 와. 그쵸? 블루베리가 브레인베리다.
10: 네네.
9: 와, 되게 진짜 들을수록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10: 네.
9: 설명해 주시죠.
10: 작은 열매지만 우리 뇌에 가장 큰 선물을 예, 줄 수 있는 과일이에요.
9: 아니 근데 이게 네. 이 블루베리가 워낙에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10: 네, 맞습니다.
9: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9: 네네.
10: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9: 네네.
10: 네,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9: 그 사실 한국에서 블루베리 굉장히 비싼 과일이에요.
10: 네, 맞습니다.
9: 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네네. 흔한 과일이잖아요.
10: 네네.
9: 그래서 진짜 이렇게 주변에 있는
10: 네.
9: 뭐 마켓 가면 다 있는 게 블루베리니까
10: 네,
9: 이걸 좀 어디 마켓 가실 때마다
10: 네네.
9: 많이 사지 마시고 또
10: 네.
9: 많이 사놓으면 또 상하니까 딱 한 3-4일 먹기 편할 정도만 사셔가지고
10: 네.
9: 운동하시다 먹어도 되고 아니면
10: 네네.
9: 아침 저녁으로 뭐 네. TV 보실 때 드셔도 좋고
10: 네.
9: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0: 네, 저는 살짝 팁이 있다면
9: 네네.
10: 세일하면 사가지고 씻어서 냉동실에다 얼려서요. 가지고 나가요.
9: 냉동실에 얼렸다가
10: 네.
9: 가지고 나가서
10: 네. 가지고 나가서 물이랑 같이
9: 네네.
10: 뭐 그냥 물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스파클링 네. 그 탄수화물이요.
9: 네네.
10: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이렇게 타서
9: 네네.
10: 같이 마시면서 씹어서 드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9: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얼렸던 걸 가지고 나간다.
10: 네네.
9: 우리는 그 사이 까먹어요.
10: 까먹어요.
9: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들어와서
10: 정말요?
9: 예, 어디 가방이나 차 안에 어딘가
10: 네,
9: 이렇게 뭉개져 있어.
10: 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컵에다가 머그컵에다가 네. 담아서 나가시는 것도
9: 이게
10: 좋은
9: 이제
10: 팁이죠.
9: 뇌 건강에 또 하나의 이 진짜 이 나쁜 게 뭐냐? 기억력이거든요.
10: 네, 맞습니다.
9: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 네, 네, 네.
9: 블루베리가 기억력이 좋다면서요.
10: 네, 너무 좋죠.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9: 네네.
10: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 아, 그래요.
10: 네.
9: 아, 근데 이 기억력을 깨면서 블루베리를 안목 또 잃어버리니까 계속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10: 네.
9: 아, 블루베리가 예. 기억력이 좋다.
10: 그렇죠. 호두랑 같이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9: 아, 호두 맞아. 네. 호두와 블루베리는
10: 그렇죠. 브레인에 너무 좋죠.
9: 인꼬 부부 같은 존재라고
10: 네,
9: 얘기 하더라고요. 와.
10: 네. 그래서 물론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9: 네네.
10: 예, 운동과 충분한 수면,
9: 네.
10: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 해야지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9: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0: 그쵸.
9: 뭐든지 운동도 하시고
10: 네.
9: 식사도 잘 하시면서
10: 그쵸.
9: 이 블루베리까지 드시면
10: 네, 건강한 거 드시면
9: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10: 네네.
9: 운동도 안 하고
10: 네, 맞습니다.
9: 식사 제대로 안 하면서 블루베리만 챙겨 드신다?
10: 네.
9: 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10: 그쵸.
9: 극대화는 안 된다.
10: 그쵸.
9: 이런 말씀이신 거죠?
10: 네, 꾸준히
9: 와,
10: 네, 건강하게
9: 블루베리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10: 네, 맞습니다.
9: 와,
10: 혈액순환에
9: 대박이네요.
10: 네. 우리 뇌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 음식이잖아요.
9: 맞아요, 맞아요.
10: 그래서
9: 네네.
10: 이제 블루베리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9: 아, 진짜 그 블루베리가 일단 첫 번째는 기억력에도 좋고
10: 네.
9: 와, 그다음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10: 그렇죠.
9: 혈액순환에 꼭 뇌에도 필요한 좋고. 거죠.
10: 네.
9: 와, 대박이네요.
10: 네. 너무 좋죠.
9: 그러면 블루베리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혈관,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좋은 건가요?
10: 네, 블루베리를 먹으면 기분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9: 기분도
10: 나왔어요.
9: 좋아진다.
10: 네, 맞습니다. 이건 만병통치약인데요.
9: 네, 그러니까 일단
10: 네.
9: 제가 봤을 때는 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10: 네.
9: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10: 그렇죠.
9: 그로 그래서. 인해서
10: 네.
9: 블루베리를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10: 네,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9: 아, 그러니까요.
10: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9: 네네.
10: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9: 네네.
10: 그리고 요구르트와 함께
9: 아,
10: 이제 섞어서
9: 맞아요,
10: 드시는
9: 맞아요.
10: 것도 너무 좋고,
9: 네네.
10: 네, 샐러드에도 넣어서 드시면 너무
9: 네네.
10: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 네, 뭐 쓰리어나,
9: 네네.
10: 네, 이런 거에도 같이 곁들여서
9: 호두와 같이 드시는 것도 좋고,
10: 네, 너무
9: 그러니까
10: 좋습니다.
9: 어찌 됐건. 하루에 한 줌 정도
10: 네네.
9: 드시면 아주 좋다.
10: 네, 너무 좋습니다.
9: 그리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10: 네네.
9: 같이 병행해서 드실 수 있으면
10: 네.
9: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10: 그쵸.
9: 운동도 좀 하시고
10: 네.
9: 그다음에 식단도 잘 관리하시면
10: 네.
9: 진짜 극대화시킬 수 있다.
10: 네, 맞습니다.
9: 자,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 그다음에 뇌 건강까지 좋은 블루베리 얘기까지 나눠봤어요.
10: 네.
9: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10: 건강은 특별한 비법보다
9: 네네.
10: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9: 네네.
10: 조금씩 운동하고
9: 네네.
10: 잘 먹고 잘 쉬고
9: 네.
10: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9: 사실 진짜 늘 우리 주변에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10: 네, 맞습니다.
9: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10: 네네.
9: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
10: 네.
9: 아, 맞아요.
10: 네. 또 하나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9: 네.
10: 예, 102살까지 장수를 하셨어요.
9: 102살까지요?
10: 네네네.
9: 대단하시네요.
10: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9: 네네.
10: 생각을 해보면 소식을 하시고요.
9: 아.
10: 예. 조금씩 여러 번을 꼭꼭 씹어서 드셨고
9: 네네.
10: 네, 그리고 과일도 많이 드셨던
9: 아.
10: 것 같아요. 네.
9: 술 이런 걸 안 하셨고.
10: 네. 근데요.
9: 네.
10: 할아버지가 담배는 돌아가실 때까지 피셨어요.
9: 아, 그래요?
10: 그렇게
9: 많이 피신 아, 곰방대라 그래요.
10: 네.
9: 그거를.
10: 그런 걸로 네, 피셔서
9: 사실 요즘 나이에는 100세 넘는 게
10: 네, 네.
9: 뭐 아주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10: 네네.
9: 우리 크리스티 할아버지 연배 때는
10: 맞습니다.
9: 사실
10: 장사하셨어요.
9: 100세라는 건 굉장한 진짜 기록에 남을 만한
10: 네.
9: 와,
10: 네,
9: 대단하시네요.
10: 장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9: 할머님은요?
10: 네, 할머니는 조금 네,
9: 그래요?
10: 80까지 사셨어요.
9: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10: 네, 저희 아버님, 네, 저희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고요.
9: 네.
10: 저희
9: 네네.
10: 아버지는 현재 이제 83.
9: 와, 그래도
10: 네.
9: 건강하신 걸로 알고
10: 네,
9: 있는데.
10: 네, 건강하시게 잘,
9: 와,
10: 감사하게 잘 지내고 네. 계십니다.
9: 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건강해야지라기보다는
10: 네.
9: 평소에 꾸준하게 나는 건강할 수 있어
10: 네네.
9: 건강을 잘 유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10: 네.
9: 습관을 잘 들이신 것 같아요.
10: 네. 네. 저희 엄마가 항상 아빠의 식사를
9: 네네.
10: 잘 건강한 걸로 잘 챙겨드리고 계십니다.
9: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보건데
10: 네.
9: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소식하고
10: 네.
9: 그다음에 운동하고
10: 맞습니다.
9: 잘 주무시고
10: 네.
9: 네. 그리고 뭐 술, 담배를 줄이시는 게 더 좋겠죠.
10: 그쵸, 그쵸.
9: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10: 네.
9: 많이 드시기보다는
10: 많이 드시고.
9: 자주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10: 네. 물도 많이 드시고
9: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운동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운동을 어디 짐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10: 네네.
9: 평소에 집에서 맨몸 체조, 스트레칭, 뭐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우리 여기 댓글에도 올라오지만
10: 네.
9: 발도 좀 올렸다 내리고 무릎도 운동하시고
10: 그쵸.
9: 어깨도 흔들어 보시고
10: 네.
9: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지만 그걸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는 사람들께는
10: 네네.
9: 효과가 있다.
10: 그렇죠.
9: 하루에 진짜 것 같아요.
10: 5분 10분을 네. 하게 되면 진짜 바뀌더라고요.
9: 아 그리고 또 제 아시는 분은요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책로가 있대요. 단지 안에.
10: 네, 너무 좋네요.
9: 근데 그 전에 살 때는 산책로가 없어가지고
10: 네네.
9: 이제 어디를 걷기가 애매하신 거예요.
10: 네.
9: 좀 뭐 위험하기도 하고
10: 그쵸,
9: 또 남들이 나가서. 막 다니기도 하고 근데
10: 그쵸.
9: 이사 가신 곳에는 아예 단지 안에 산책로가 있어서
10: 너무 좋네요.
9: 한 10에서 15분 정도를 걸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 네.
9: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고
10: 네네.
9: 걷는 게 그냥 늘 일상이에요.
10: 와, 너무 좋은데요.
9: 부부 두 분이 걸으시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네네. 소화도 시키시고.
10: 그렇죠.
9: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몸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10: 네네.
9: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이사 오고 나서 매일 저녁에 10분, 15분씩 걸었던 게 효과가 있다라고
10: 네네.
9: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 너무 좋네요.
9: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정말 대단한 걸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10: 네네.
9: 나도 모르게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10: 그쵸.
9: 습관이 변하면 그게 건강으로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10: 네 맞습니다.
9: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0: 네 그래야지 네. 이제 저희가 감기나
9: 네네.
10: 면역력을 조금 더 키워서 네 약을 안 먹는 방법으로 해야지
9: 맞아요.
10: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은 보조제인데
10: 네네.
9: 사실 약은 화학품이잖아요. 맞죠?
10: 맞습니다.
9: 그러니까 그 약을 계속 먹는다라는 건
10: 네.
9: 화학물질을 계속 이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거니까
10: 네네.
9: 자연적으로 먹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0: 네네네.
9: 의사분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새끼 잘 챙겨 드시고
10: 네.
9: 잘 주무시고 운동하라고 얘기하잖아요.
10: 그렇습니다.
9: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 건강하고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는 분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저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10: 네, 술 끊으세요.
9: 술을 끊으라. 딴 거 필요 없으니까.
10: 맞습니다.
9: 술을 끊고 식사 잘하라고.
10: 네네네.
9: 아니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간에 좋은 약이라든지
10: 네.
9: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든지 뭐
10: 네.
9: 이런 보조제를 받을 줄 알았더니
10: 네네.
9: 술을 끊으라고.
10: 아 그렇죠.
9: 와 근데 그분이 되게 대단했던 건 뭐냐면 집에서 그렇게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술을 끊어라 할 때는 말을 안 듣다가
10: 네네.
9: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을
10: 바로 끊으셨어요. 다행이네요.
9: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고 했지. 금방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10: 네.
9: 그 말 듣자마자
10: 네.
9: 그래서
10: 끊으시면서?
9: 가끔은
10: 네.
9: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약간 좀 핵심적인 얘기를
10: 네네.
9: 남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0: 네. 그리고 또 너무 아프진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
9: 그러니까요.
10: 진짜 이제 미리
9: 그러니까.
10: 예방을 해서
9: 네네.
10: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9: 맞습니다.
10: 건강히 살기를 네.
9: 어느 누구나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10: 그쵸.
9: 그리고 또 혼자 남겨지는 것도 좀 안 되는 거고요.
10: 무섭죠.
9: 그러니까 같이 서로 부부간은 서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챙겨가면서
10: 그쵸.
9: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또 챙기면서
10: 네네네.
9: 이렇게 또 그 뭐라고 하나 좀 그 가족 간의 사랑도 느끼고
10: 네네.
9: 하나하나씩 좋은 걸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10: 그렇죠.
9: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 네.
9: 여러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10: 네,
9: 우리 크리스틴님 오늘 방송 끝나시면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10: 아 이제 맛있는 건강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9: 네, 그리고 나서는요.
10: 그렇죠. 그리고
9: 네. 뭐 아이들이 뭘 하자라는 뭐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10: 오늘은 계획한 거는 없지만
9: 네네.
10: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원하게 되면
9: 네네.
10: 이제 뭐 바닷가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9: 사실 캘리포니아는 축복받은 곳이잖아요.
10: 네 맞습니다.
9: 웬만한 곳에서 진짜 한 2시간 아니면
10: 네네.
9: 바닷가를 가볼 수도 있고
10: 네네.
9: 산도 가볼 수가 있고
10: 네네네.
9: 제가 보기 특히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은
10: 네.
9: 축복받은
10: 저희는 축복받았죠.
9: 네네, 네. 그러니까.
10: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9: 이 감사한 곳에 사시니까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10: 네네.
9: 이렇게 좀 드라이브 겸 이렇게 한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10: 네네.
9: 좋은 추억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네, 맞습니다.
9: 오늘 이렇게 연휴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0: 저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9: 덕분에 아주 한 시간 동안 알차고 네. 네. 아주 그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 네, 저도 그랬습니다.
9: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10: 네.
9: 달에도 네.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1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 또 4th of July니까 항상 안전하게
9: 네, 네.
10: 예, 조심해서 예, 파이어워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9: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하나 있어요.
10: 네.
9: 빅마마의 체념 들려드리고
10: 감사합니다.
9: 저희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0: 네.
9: 우리 크리스티님이 선곡하신 곡입니다. 빅마마의 체념.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어느덧 시계는 정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인 토요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 하늘은 어느새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을 지나 한낮에 따뜻한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주말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꼭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꿈도 이어갈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오래 나눌 수 있으니까. 이번 연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하루가 웃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그리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가득 충전하는 소중한 연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도 따뜻한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독립기념일 연휴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안전운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케빈 킴이었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Bravo My Life. 다음 주에 뵐게요.

0: 회사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AM1060
1: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27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이십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예, 좋은 아침입니다.
4: 근데 네. 괜찮으시네요. 저는 막 양복 뜯기고 막 머리채 붙잡히고 뭐 누가 던져가지고 여기 좀 멍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 그렇지는 않고 말끔하신데요. 어제 좀,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
5: 갈 때는 상당히 걱정했고요.
4: 저희 겁도 났어요?
5: 예, 요즘 계란값이 비싸니까 예. 계란은 안 올 것 같고 예. 토마토 투척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걱정도 맞아요. 저희 내부에서는 버스에서는 했는데 네. 네. 다행히 그래도 이제 경찰이 부드럽게 진입로를 열어줬고 예. 또 마지막에 조금 거기에 이제 저항하시는 분들이 소수는 있었는데 네. 그래도 길을 잘 열어주셔서 네. 저희가 버스에서 1시간 대기는 했습니다만
4: 대기하셨어요?
5: 예, 그의 진입로 확보 때까지 네. 커다란 뭐 물리적 충돌이나 네. 뭐 갈등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 욕설은 많이 없었어요?
5: 예, 그것 좀 예, 네. 등 뒤로 많이 들었습니다.
4: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을 향해서 직접 그러신 욕설 아니면
5: 저보다는 이제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권역을 치렀다. 네. 이거 봐야죠.
4: 현장하기까지 뭐 태극기 있고 성조기 있고 뭐 이스라엘기 있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5: 네네네. 약간 이스라엘기까지는 없는데 성조기는 네. 확실히 있고.
4: 성조기 확실히 있어요.
5: 예, 그 약간 이제 우파 네. 쪽 집회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4: 어수선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 아니면 차분하게 좀 시위하고 본인의 의견을 내보이는 겁니까? 어떤 거?
5: 그거는 이제 각자 평가가 다를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올림픽 공원이라는 새로운 집회 장소가 이 발굴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공원의 집회는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4: 그래요?
5: 보니까
4: 네.
5: 공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차분성이 있고 공간이 넓잖아요.
4: 네. 네.
5: 그래서 경찰 대기 공간도 충분하고 또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네. 공간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의견 표출 공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어제 현장 다녀오시면서 내부로 들어가서 40분 정도 현장 네. 점검 진행하셨잖아요.
5: 네네.
4: 언론에 보도가 좀 나긴 했지만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셨습니까?
5: 일단 네. 투표 용지와 그 물품들
4: 네.
5: 뭐 투표록서부터 해서 투표 상황표라든지 그것들이 잘 보존되고 있느냐 요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4: 네.
5: 잘 보존되고 있고요.
4: 예,
5: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용지가 공급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사건인데 저희가 국조를 해보니까 그 내에 상황실 체계가 무력화된 잃어버린 5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가 시작된
4: 맞아요.
5: 엉망진창도 있고
4: 맞아요.
5: 근데
4: 네.
5: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오염돼서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집약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또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자세를 바꿔줘서 특검을 수용해서
4: 네.
5: 특검이 이제 곧 발동을 해야 하고 특검 발동하면
4: 수용하기로 했어요?
5: 예, 당론으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4: 네, 네.
5: 예,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제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4: 네. 예,
5: 저희가 긴장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갈 때까지 네. 증거를 보존하자 네. 하는 좀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럼 그 현장에 네. 그냥 보니까 투표함 뭐 투표지 이렇게 보관만 돼 있던데 선관위 직원이나 관련된 직원이 거기서 좀 확인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5: 아 그거는 지금 가능하지도 않고.
4: 아 불가능해요?
5: 예, 적절하지도 않아 보이는
4: 그대로 두는 거네요 그냥.
5: 그냥 두는 그 게 지금 선거의 무결성이 좀 깨졌잖아요.
4: 네.
5: 예, 그리고 선관위의 신뢰성도 추락했고.
4: 네.
5: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제 거기에 접근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4: 네.
5: 그러니까 특검이 빨리 가서
4: 네.
5: 증거를 챙겨야 한다.
4: 네.
5: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그 다음 7일 날
5: 예.
4: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현장 조사 예정이신데
5: 네.
4: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5: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송파구에서 그 허둥지둥 대응한 게 13명이에요.
4: 네.
5: 그날에
4: 네.
5: 6월 3일에.
4: 네.
5: 근데 그 시간에 서울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상황실까지 먹통이었어요.
4: 먹통이었어요.
5: 예, YTN 기자분이 중앙선관위에 오후 5시경, 즉 투표 마감 1시간 전에 전화를 걸고 안 거예요.
4: 아, 네.
5: 예.
4: 몰랐던 거네요.
5: 몰랐던 거예요. 깜깜 먹통이었던
4: 네.
5: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실 체계가 먹통이 됐던 건지.
4: 아, 확인해야 되겠네요.
5: 확인해야죠.
4: 네.
5: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본투표 때 대비를 하라.
4: 그렇죠.
5: 라는 업무 연락이 5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나갔어요.
4: 네.
5: 그러니까 성파워 같은 경우는 그걸 받고서 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4: 네.
5: 그리고 투표용지 축소 50%로 하한선을 낮추고 그 의사결정이 저희가 기록을 받아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4: 네.
5: 사무총장 정결로 해가지고
4: 네.
5: 굉장히 허술하게 처리됐는데 이런 과정들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4: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게 국조라는 게 현실적인
5: 네.
4: 한계가 있잖아요. 강제적인
5: 네.
4: 조사권 수사권이 없으니까
5: 네.
4: 선관위에서 뭐 협조를 잘 안 하고 담당자
5: 네.
4: 또 자리 비우고
5: 네.
4: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한계가 네. 많잖아요.
5: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4: 네.
5: 그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아, 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특정하고 그게 특검으로 넘어갈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4: 네.
5: 그래서 아니 11시 34분에 송파구의 선관위 접수가 됐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
4: 네.
5: 5시간 동안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까지 대방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5시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4: 네.
5: 왜 보고도 안 하고 됐느냐 하는 거는 그 수사로 가야 돼요.
4: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혹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5: 지금 그 부분인데
4: 네.
5: 그게 가능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4: 네.
5: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올해 선관위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 모르겠어요. 얼마요?
5: 꽤 큰데 8천억이 넘습니다.
4: 8천억이요?
5: 8천억이 넘고 네. 올해 가장 중요한 선관위 이벤트가 뭘까요?
4: 지방선거.
5: 지방선거죠.
4: 네.
5: 근데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됐어.
4: 네.
5: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가능한 그 구조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4: 네.
5: 그것들 하나씩 지금 저희가 분석해서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해야 하고요.
4: 네.
5: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뭐 그런 건 또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네요. 제가 들어도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 기분 나쁜데
5: 네.
4: 제대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5: 예, 네, 그 진짜 허탈한 게
4: 네.
5: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4: 네.
5: 송파구에서 대사건이 터졌잖아요.
4: 네.
5: 근데 최종적으로 42,747표가 남았어요. 투표용지가.
4: 송파구 전체적으로?
5: 예. 네. 근데 그게 어떤 분량이냐 하면
4: 네.
5: 당일 투표하신 분들의 한 18% 되고
4: 네.
5: 한 26개 투표소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4: 그러네요.
5: 근데 그게 남았다니까요, 결국은. 근데
4: 배분이 잘 안 되고.
5: 예, 네, 그게 어떻게 사전 배분도 실패하고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후 배분도 안 됐는지.
4: 아니, 부족해요. 오전에 뭐 이렇게 좀 얘기했다고 하면
5: 네.
4: 좀 빨리 투표용지 더 보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5: 그게 상식인데.
4: 그걸 안 했다.
5: 그 상식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5시간 동안.
4: 밝혀주세요, 의원님. 누구 책임인지.
5: 알겠습니다.
4: 안 밝히시면 우리 박수민 의원님 책임입니다.
5: 아, 책임지게.
4: 알겠습니다.
5: 네, 책임지겠습니다.
4: 아, 특히 또 공분을 샀던 사안 중 하나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 때
5: 네.
4: 배우자 동행하면서 수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던데
5: 네.
4: 선관위에서 다 충당했다.
5: 네.
4: 이건데 일단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국고 반납, 사회 환원 이런 방법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5: 뭐 본인이 이제 그 국조 국회 와서 한 얘기니까 저는 지켜질 거로 보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대한민국 선관위 체계가 3.15 부정선거에서 네. 교훈으로 탄생한 체계인데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하면서 약간 현기증이 나요.
4: 왜요? 뭐가요?
5: 그러니까 1960년대에 살고 있는 듯한 네,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사무처가 알아서 일을 하고
4: 맞아요,
5: 선관위원들은 몰입도가 극히 낮고
4: 그렇죠.
5: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생각보다 높게 답하시던데 선관위원들께 중앙선관위원들께 평소에 한 달에 하시는 업무량이 100이라고 치면 선관위에 투입하시는 게 얼마냐? 지금 뭐 한 15%? 20%? 아마 요즘 아마 업무량이 높아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거가 일단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근데 그 품질이라는 게 약간 자유당 때 아닌가?
4: 아직도?
5: 네, 저는 그런 그 현타가 오고
4: 그래요?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원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는 게 있고 선관위가 이제 가족 채용 그런 걸로 굉장히 질타를 받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땐 또 없었어. 23년, 24년에 거의 없다가 24년 말에 다시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이 외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 이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약간 패턴이.
4: 그러네요.
5: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한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4: 선관위원장이 막 뭔가 보고받으려고 하고 문제점 지적하려고 그러면 저기 좀 외국 가서 네. 선거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상황 좀 점검하고 오시죠. 좀 저희가 해외 일정 준비해놨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선관위 직원들이.
5: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외 출장을 가서라도 네. 외유성을 가서라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100번 가셔라.
4: 네.
5: 안 높아지잖아요.
4: 근데 일정들이 보면 네. 그런 일정들이 아니라 그냥 휴가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5: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저희가 질타하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죠.
4: 네.
5: 보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선거관리가 지금 국민들이 만족하고 투명하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셉니까.
4: 그러니까요.
5: 네,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그 진화의 과정, 개혁의 과정이 들어가면
4: 네.
5: 전 뭘 안 하고 싶어요.
4: 근데 네, 의원님의 그런 생각이 네.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5: 네.
4: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5: 요번에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건데
4: 그래요?
5: 예,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한 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 네.
5: 제가 행안위에서 다 겪었고 그래서 표현을 조금 모호하게 하면 비호해 왔다고 저는 봐요.
4: 네.
5: 근데 요번에는 드디어 민주당도 예, 더 이상 우리가 엄호할 수 없다. 선관위에 온정적일 수 없다라는 기본 방침은 택한 것 같아요.
4: 그렇군요.
5: 예,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와 몸이 바뀌는 거 여기에 시차가 있으면 안 된다.
4: 네.
5: 그래서 저희가 바짝 챙기겠습니다.
4: 그 위철한 위원과 관련해서는
5: 네.
4: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뭐
5: 네.
4: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5: 네.
4: 현장에서 직접 얘기 좀 나눠보시니까
5: 네.
4: 좀 어때요? 그분의 책임의 강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 지금 그 각급 선관위에서 이제 사무처 이번에 사무총장의 전결 권한이 너무 크고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거수기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상임이잖아요. 출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4: 네.
5: 다른 분들은 비상임이고
4: 그렇죠.
5: 회의 있을 때 오고
4: 그렇죠.
5: 그게 상임위원이거든요.
4: 맞아요.
5: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 달라요.
4: 네.
5: 책임이 큽니다.
4: 더 크죠.
5: 예. 네. 근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 상임위원조차 업무에 깊이 못 들어갔다. 예, 투표용지가 50%로 축소 하향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4: 네.
5: 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출발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투표율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오고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그 시뮬레이션 출퇴근하는 상임위원은 더 했어야죠.
4: 그렇죠.
5: 근데 지금 답변으로는 뭐 보고받고 깊이 개입 못했다 이런 거예요.
4: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제일 전문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냥 대강 보고하자. 이런 분위기도 선관위에는 있는 것 같아요.
5: 아, 뿌리 깊죠.
4: 뿌리 깊어요.
5: 네. 뿌리 깊죠.
4: 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주인은
5: 네.
4: 우리.
5: 네.
4: 이럴 것 같아요.
5: 아, 비상임이고
4: 네.
5: 대부분 판사님들이시고 하잖아요.
4: 그렇죠.
5: 학자들이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디테일 행정 서비스의 디테일은 여기서 많이 겪어봤고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의 격차가 있죠.
4: 네.
5: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럼 뭐 거수기 체계로 세워놨어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4: 그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네. 지역구에 또 선관위 직원이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5: 좀 껄끄럽죠.
4: 네. 혹시 뭐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네. 의원님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에게 좀 살살 좀 해주시고 좀 이런 로비나 네. 얘기한 적은 없어요?
5: 요번에는 없어요? 요번에는 지금 분위기상 없고요. 오,
4: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5: 예, 제가 근데 작년에 네. 이제 저는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은 이제 약간 저희가 우리 제조물품 만들면 불량률 체크하듯이 그 불량률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법안이라고 했는데 오. 그걸 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무 깊이 하실 이유 없다. 우리를 믿어달라. 좋은 면에서.
4: 조금 좀 신경 쓰이시죠. 괜히 뭐 이거 선거법 위반됐어요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면은 골치 네. 아프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좌진으로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5: 저도 인간 박수민이기 때문에 저희 보좌진도 가끔 얘기해요. 의원님 네.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이번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엄격하게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5: 아, 이번에는 네, 전 뭐 네, 하여튼 저의 개인의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4: 특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검 추천 늘 누가 하느냐 놓고 민주당과 상당히 좀 논란이 네. 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 저 국민 여러분 요 포인트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4: 어떤 포인트입니까?
5: 저희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 네.
5: 이유는 네. 민주당이 지금 태세를 바꿔주셨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온정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네. 지금 특검까지 동의해 주셨단 말이에요.
4: 네.
5: 근데 지금 그 선관위 지금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하고 직무대행하시는 게 위철한 상임위원이세요. 대통령이 보내신 추천한 맞아요. 위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꼬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4: 아...
5: 예.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온정적이고 비호한 분위기가 있었고
4: 네.
5: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네. 선명성이 생기고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고 정권의 부담도 없습니다.
4: 괜히 근데 부정선거론자를 특검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5: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4: 알겠습니다.
5: 절 믿어주십시오.
4: 그 장동현 대표가요
5: 네.
4: 재선거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5: 네네.
4: 선거 소청 직접 변론도 하겠다고 그러고
5: 네네.
4: 이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5: 아, 그거는 이제 또 재선거의 공익이라는 별도의 관점이 있어요.
4: 네.
5: 그러니까
4: 그거는 차치하고
5: 네.
4: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5: 저는 조금 예.
4: 뭐 이미 임기도 조금. 시작됐잖아요, 단체장.
5: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재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하신 분들의 참정권이 다시 훼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4: 네.
5: 다시 해야 되니까
4: 네.
5: 비용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거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성을 미쳤는지 측정해야 되는데
4: 네.
5: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
4: 네. 그 이번 선관위 사태가
5: 네.
4: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쪽으로 좀 개혁되고 쇄신돼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지 해체 수준 뭐 헌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전투표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5: 지금 이제 선관위 개혁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인데
4: 네.
5: 지금 뭐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4: 네.
5: 그리고 또 선관위가 이제 행정부나 정부와 분리돼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4: 그렇죠.
5: 예. 근데 이거는 해체란 표현도 좋고 싹 다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5: 예. 지금 그 앵커님 대한민국의 선관위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 모르겠습니다.
5: 2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4: 선관위 직원이요?
5: 아니요, 아니요.
4: 위원?
5: 선관 위원.
4: 아, 각 지역별로 동별로도 있고 막 그렇죠.
5: 중앙,
4: 맞아요.
5: 시군, 맞아요. 그 시도,
4: 네.
5: 구시군, 네. 읍면동까지
4: 네.
5: 그들이 그래서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4: 네.
5: 그리고 선관위 전국의 선관위 직원은 3,400명
4: 네.
5: 정도예요.
4: 네.
5: 그래서 선관위 직원 한 명이 선관위원 7~8명을 네. 모시는 체계예요. 이게 이제 자유당 때 그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해서
4: 네.
5: 독립성, 중립성에 방점을 둔 건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연락이 잘 안 돼요.
4: 네.
5: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황실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4: 그러네요.
5: 네, 그래서 옥상옥이 아니라 옥상옥상옥상옥 4개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기적 작동이 안 돼서 행정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 그 위원들만 모시고 있고 막상 행정 서비스에는 취약하고 그래서 13명이 허둥대다가 송파구에서 이 대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네. 2026년 기준 그리고 이 한 100년 갈 수 있는 체계로 재건축해야 된다.
4: 네. 관련된 법안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5: 선관위법 전면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정조식 원내대표가 예.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 통화두고 선관위 유착 의혹도 제기했던데 네. 이거 뭐 좀 의혹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5: 그건 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4: 뭐예요?
5: 선관위가 되게 예민한 존재라서 네. 국회의원들 정치인은 당일날 투표 마감 전까지 선관위에 연락을 한다고?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진짜 되게 조심하거든요. 네. 강남 선관위, 중앙 선관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개표 중단해라 네. 뭐 이런 걸로 연락은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아침 9시에 전화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0: 그러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친다 안 친다?
1: 저는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할 얘기 많으니까 물 한 잔만 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골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자세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모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갯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5: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4: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7: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6: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삼성과 SK, 현대차

0: 기아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 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1: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3: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1: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4: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0: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7: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6: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8: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6: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0: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0: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9: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0: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재 경찰이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안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해 성인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 인형의 유전자 정보 감식 보고서도 검찰에 6주가량 늦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차량과 소지품에 묻은 유전자 분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1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2: 제가 간접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봐서 피해자 신분 과정에 다른 친구들 다 있는 과정에서 기자가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11: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2: 장윤기 실수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왜 박수가 붙어야 이미 100% 그 전형이 돼 있고 이게 공간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죠.
11: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구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조롱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제1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교육감이 직접 광주 제1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 제1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14: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제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3: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제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제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이번 배제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15: 처음 배제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6: 이번에도 계기로 해서 상대팀을 좀 비하하거나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5: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제고와 화환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힘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무리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제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7: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8: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15: 배제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열흘째 사망자가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더딘 수색 속에 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이미 훌쩍 지나긴 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기적을 바라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19: 네,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지진이 발생해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베네수엘라 당국은 오늘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645명이며 부상자는 1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15,000명에 달하고 민간 집계에서는 여전히 38,000명 이상이 실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각국 구조대는 피해가 가장 컸던 북부 라가이라주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여진에 폭우까지 겹쳐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등 구조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20: 야, es un peligro eminente total. Como rescatista, la misión de uno es rescatar, no ser rescatado.
19: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날 부서진 쇼핑몰 지하에 갇혀 있던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필살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 갇힌 9살 소년을 찾기 위한 구조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 Para las familias que perdieron alguien en su vida durante este terremoto, que no pierdan la fe, no pierdan la esperanza.
19: 일부 해외 구조팀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 수색과 구조 작업을 종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19: 네, 이번 재난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강진 발생 8일 만인 현지 시간 2일 처음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정부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지진 발생 즉시 국가 비상대응 체계가 가동됐고 구조대가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잠시 들어보시죠.
21: Los laboratorios mediáticos que responden a posiciones partidistas políticas.
19: 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구조대와 중장비가 초기 48시간 동안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은 복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장기적인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서 불찾기 연료인 휘발유가 부족해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날 베네수엘라 최대 규모인 아무아이 정유공장이 강진에 따른 정전 이후 가동을 재개했다고 전해 잔해 철거 작업에 다소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22: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이면에 굳건했던 친미 동맹국들의 처절한 굴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선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란을 달래기 위한 천문학적인 청구서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평화 합의의 본질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군 사상자를 막고 유가를 안정시켜 화려한 정치적 성과를 챙겼지만 맹방이었던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엔 걸프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무인기 문제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1: Iran's missile program now has recognition. And President Trump gave that recognition. One.
23: 군사적 주도권을 쥔 이란은 이제 걸프국들의 경제적 목줄까지 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단 60일 뿐이라며 독자적 통제를 선언하자 당장 원유 수출은 물론 식량 수입까지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3: The region depends a lot on containerized imports of essential commodities, especially food, that come through container ports in the Middle East Gulf.
23: 더 황당한 건 이 부조리한 평화의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불만을 잠재우려 안보 재건 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대부분을 떠넘겼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 공포와 물류 고립 위기를 겪으면서 정작 적국의 배를 불리는데 자신들의 국고를 털어 바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 국가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게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0: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는 귀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는데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태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7: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4: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 개표소가 다시 국회에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5: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26: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협회 한 협회당 한 10명 내외거든요. 네. 이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대회 국제대회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지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6: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5: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9: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5: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10: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5: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변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미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1: 경기도 구리 바로 옆 남양주 다산신도시. 역세권 대장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중순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최대 1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달 초 옆 지역인 구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실거주 수요는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가능한 갭 투자 수요도 몰린다는 것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2: 손님들 중에 갭 투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갭 투자예요. 실제로 발표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구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주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인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14: 눈이 많이 오세요. 막상 하려고 하면 가격을 올리시거나 보조금 하시거나.
11: 오른 호가가 상승 거래로 이뤄지는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11호 대책 때는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비규제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원으로 1년 전에 2.5배로 대폭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지역을 계속 추가하며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론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만 더욱 올리는 만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퇴에 관련된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세이브예요, 세이브.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저 89표 폐기하는 거 봤죠?
5: 아우, 네? 잘하시던데요.
3: 30개 바로 하잖아요, 저. 다음에는 공중부양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영희 기자님.
6: 네, 안녕하세요.
3: 아이는 잘?
6: 아, 아침마다 힘드네요. 학교 애가 학교로 가야 되니까. 아, 네.
3: 예.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세요. 아. 저는 그게... 네. 되게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더라고요.
6: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3: 맞아.
6: 있다 보면
3: 그 나이 때는 막 일도 해야 되고 네.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저녁 자리도 있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많은 시간 보내시긴 네. 하는데 누구보다 많이 보내시잖아요.
6: 네,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3: 부럽습니다. 아유.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말린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라고 작가님이 써오셨어요. 어제 제가 청와대 만찬 다녀온 원내대표단 거의 대변인 맡고 있는 이주희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단히 대단히 아주 그냥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음식도 얘기를 못해.
6: 왜 그럴까? 음식은 다 이미 공개가 됐는데.
3: 아, 그것도 얘기를 못하고.
6: 저 그 뭐 대통령 만남이나 만찬 같은 거 들어가면 풀단의 기자 중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음식 뭐 나오는지 반찬까지 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그건 다 공개가 되는
3: 음식도
6: 건데.
3: 음식도 공개 안 해서 제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다 맛있었어요 이러고 허브티가 뭐 맛있었어요 막 이렇게
7: 제가
3: 얘기하시더라고요.
7: 어제 S모 방송에 네. 이 시간 라디오를 출연하려고 가다가 네.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누구신데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처음 듣는다. 에이.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의원님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청취자는 되게 답답해요. 에이. 그냥 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중간중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3: 아,
7: 누군지를.
3: 그러네요. 죄송해요.
7: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돌려서 봤죠. 그래서 이주희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서 에이. 제가 찾아봤죠. 네. 몇 년생이고 뭐 하시던 분이고.
3: 그러니까
7: 차분하더라.
3: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그 몇 시간 동안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강소연 변호사님.
5: 뭐 기억나는 키워드 언급도 네. 전혀 말씀 안 하시대요.
3: 네,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5: 저 전혀. 코멘트, 뭐 네. 선물도.
3: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5: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무슨 그런 뭐 대통령께서 뭐 집합시켜놓고 얼차를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3: 아니에요? 예, 진짜?
5: 예, 원래
3: 난 들은 얘기가 있는데.
5: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네. 그렇게 그 막 뭐 이렇게 윤. 모시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가 이제 쓱 한 마디씩 네. 이렇게 농담 던지시듯이 그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멀찬해 주듯이 그건 네. 아닌 것으로 예.
3: 못 믿겠어요. 김한대 대표님 취재 좀 하셨어요 그 만찬?
6: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해요. 뭐 그 말하고
3: 사이에... 얘기했죠. 네. 서면 브리핑으로.
6: 네, 화기애애.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잡히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네.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뭐 어떤 우리가 뭐 유튜브 댓글창에서 보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3: 원내 대표단 만찬. 네.
6: 와, 그러니까 뭐 만찬. 그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의 만남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 안에서 다 설명하고 풀이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선을 넘기는 사실 당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어제 만남의 메시지는 그게 이제 실제로는 무슨 얘기가 오갔건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내 단합이라든지 화합의 메시지가 내는 게 그 만남의 이제 연출 목적이기 때문에
3: 저는 지금 원내대표단 만찬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오찬을 얘기하면
6: 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조화에서 움직여줘야죠. 예를 들면 당은 그러니까
3: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만찬을 하고 나서 어제 정책조정회의 하면서 세게 뭐 입법안 이렇게 드라이브 하겠다라고 완전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쵸. 대단히 좀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을까.
7: 그 청와대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사실은.
3: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요. 왜 이런 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말이야. 분위기 왜 안 잡고.
7: 정무비서관실에서 쫙 올라가죠. 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걸 짚었을 거고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일 것이고.
3: 네. 궁기집합 같다라는 느낌.
7: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장면에서 화기애 저는 화기애란 단어 나오면 아 분위기 안 좋구나라고. 아, 그 단어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3: 맞아요. 예. 선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얘기도 안 하고.
6: 아니, 대통령실이 그 기조는 있었죠. 그러니까 당이 실제로 이제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에 부응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제 답답함을 토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한 방향성 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답답함만 토로했었는데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면서는 이제 다른 방송에 김민석 전 총리 나온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네. 김민석 전 총리도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정도 대통령실의 방향성이 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전달이 된 거겠죠.
3: 네. 그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강수영 변호사님 네. 필리버스터 좀 제안하고 뭐 본회의장 안에 50명, 60명이 안 앉아 있으면 그냥 자동 정지시켜버리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든지 이런 룰을 바꾸겠다. 그냥 강행 처리해서라도 바꾸겠다. 이게 운영위도 다 통과되고 법사위 통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근데?
5: 저는 그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커요.
3: 그래요?
5: 그게 왜냐하면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저러 뭐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국정 발목 잡기 입법 발목 잡기 하니까 법사위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3: 근데 이거 네. 룰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책임이 더 커지거든요. 민주당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그 반작용이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곱하기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룰에 의해서 입법을 하면. 바뀌어진 룰에 의해서 하면. 그래서 잘하면 다행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데 네. 양날의 검을 기술적으로 잘 휘두를 수 있나? 네. 그러니까 바뀐 당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3: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네. 룰, 규칙 이런 것들은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법 규칙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민주주의 아닌 것 같아요.
7: 권력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없어서 네.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분들이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뭐 330일 걸리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냐 얘기하시는데 그거 여야 합의 처리할 때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합의 처리해서 330일 걸려서 가는 걸로 지정한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3: 그렇죠. 취지, 정신.
7: 그렇죠. 있죠. 분명히. 그럼 그때 그 법을 통과시켰던 여야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여야 합의로 그것을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그렇죠. 단독으로 한다는 거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안을 가한다는 거는 저는 기함을 했어요. 네. 그게 뭐 5분의 1이 안 앉아 있으면 그 60명 이상 본회의장이 없으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종료시킨다는 얘기인데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 없더라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은?
3: 그치.
7: 도대체 뭘 근거로 민주자를 앞에 달고 있는 당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150명, 160명, 170명 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걸 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3: 김항 기자님, 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잖아요.
6: 그렇죠.
3: 근데 이거를 방해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게 맞습니까?
6: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국회가 여러 사회기관 중에 공적기관 중에 신뢰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그런 평가의 어떤 기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개정을 해도 크게 여론에 무리가 없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윤희석 대변인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제 의회 정치에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그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지지층들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더 넓혀도 국회는 워낙 일을 못하는 이미지가 있고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나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중추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한 건데 뭐 그거 자체가 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면 저는 이제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그런 생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24시간이면 뭐 이렇게 의결로 그렇죠. 뭐 중재할 수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아, 24시간 늦는다고 뭐 세상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말이에요. 지키는 게 맞지 않나.
7: 뭐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몇 시간을 못 참아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5: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립 포스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석 인원이 막 의원이 별로 없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 그냥 막 이야기되고 있고 그 장면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걸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에게는 또 정치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서 안 오고 막 관심도 없고.
7: 야당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그 제도 때문에 여당만 피해 보고 있고 야당이 다 유리하고 이렇게 부도는 저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7: 그러니까 부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5: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그걸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7: 그렇죠.
5: 네.
3: 알았어요.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하고 좀 우리 얘기를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대표 얘기해 볼게요. 그 만찬 후에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오찬 후구나 SNS에 두 분 만남과 메시지가 정문일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멸칭 난무하며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강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 네?
3: 나네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네? 누구
5: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희재명 얘기하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유희재명 왜냐하면 일부 세력에게.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세력. 아니라 세력에게니까 네. 하나를 지칭하는 거고 네. 멸칭은 무엇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뭐 저는 방송에서 그걸 지칭한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거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멸칭 때문에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자꾸 왜곡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합당 논의 때부터 당내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고 토론이 아주 격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 발표 하셨을 때부터 그때 무슨 뭐 멸칭이 난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멸칭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정도에 좀 지나치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좀 너무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걸 이 취지로 비판하려면 사실 김민석 총리에 대한 멸칭을 뉴스공장에서의 독자들이 채팅방이나 딴지 게시판에서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그리고 견제해왔죠. 그건 뭐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네.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갔으면 메시지가 좀 좋았을 텐데 네. 자신을 비판하는 쪽에만 요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3: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정철 대표 좀 약간 뭐 자기 성찰이나 냉정한 현실 판단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 워딩을 쌓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이제 이게 그럼 이게 맞나? 이건 좀 자기 성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들을 기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3: 그래요?
6: 그리고 이제 뭐 멸칭을 이제 하며 갈등을 키워온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러면 책임은 없는가? 예를 들면 1년 넘게 당대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면 사실 이제 어쨌든 어렵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 민주당의 가장 이제 지금 원로 정치인들이 만나는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화기애애라는 게 뭐 윤석 대변인은 분위기 나빴구나라고 판단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런 방향에 그 메시지를 내줘야 이게 이제 정리가 한 달락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본인만의 해석 투쟁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여서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법 자체가 약간 갈등의 언어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3: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뭐 별로 문제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슈를 끌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근데 이미 이중적인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가 왜 반명입니까? 제가 국정운영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사이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본인 SNS나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이의 괴리에서 말하자면 판단들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3: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서 AI 메가 프로젝트 이거 투자 계획 발표하고 나서 전북 가서 여러분 서럽죠? 여러분 소외당했죠? 제가 대표되면 다 바로잡을게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든지 성공을 위해서 호흡 맞추는 건 아니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7: 당연하죠. 한국말을 당연하죠. 아는 분들은 네. 대통령이 여러분들 소외시켰으니까 제가 그 소외된 부분을 참작해서 시정하겠다. 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하고 대립하고 또 세운 거니까.
3: 그러니까요.
7: 이분의 어떤 정신 상태는 굉장히 일단 강고하다. 현직 대통령 뭐 임기 엄청 많이 남은 대통령한테 하기야 뭐 두 달 임기 시작하고 두 달도 안 됐을 때 당선됐잖아요. 6월 4일 취임이고 이분은 8월 2일에 됐으니까 그때부터 줄곧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도에 뭔가 기분 나쁘게 방해를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학생운동도 가장 과격하게 했고 항상 뭐 타도 뭐 투쟁 뭐 이런 정치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이라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같은 분들 향한 그 투쟁 의지는 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 않을까. 네. 결과는 나올 겁니다. 분명히 당선자가 나올 거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기기 어렵다고 다들 예상하죠. 그럼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오늘 뭐 어떤 칼럼에도 나왔지만 10년 단위로 분열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96년, 2006년, 2016년, 올해 2026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번 분열 양상이 제일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러겠네요. 네. 진영 그 대형 스피커들도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정말 엑셀레이터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7: 결승전 같아요.
6: 근데 뭐 제가 그래도 뭐 그런 쪽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온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대통령 만나고 나서
3: 이후에? 네,
6: 만난
3: 서로
6: 이후에
3: 자제하는
6: 네, 서로 온도는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빅스피커들이라고 쇼츠로 보니까 우리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만 보는데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김이 빠진 건 있는 것 같아요.
3: 강 변호사님.
5: 네.
3: 이제 초반이잖아요. 지금 아직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막 몸풀기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랑 어때요 초반 분위기?
5: 지금은 정청래 대표의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거의
3: 아니 정청래 네. 대표를 계속 비판해와서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 아니요. 지금 흐름 자체가 흐름이? 왜 그러냐면 선명성을 내세워서 항상 이제 표를 모아왔던 캐릭터인데 네. 네. 그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3: 그래요?
5: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네.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확실해. 그러다 그냥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래버리니까 선명성이 없어지고 1인 1표제 흔들지 마라. 당권 주권주의 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1인 1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완하자는 얘기지.
3: 네.
5: 그러니까 선명성 또 없어지고 그리고 뭐 민주당 역대 네 분의 대통령 모두 공이 나는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통 민주당의 적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심지어는 최고위원 내지는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3: 네.
5: 정청래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나도 선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지금 나오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나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속도전. 김민석 총리 자꾸 늦춘다. 뭐 그런 이야기. 뭐 1인 1표제 가중치 두는 문제 가지고 그거 뭐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지금 이제 선명성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네. 차별점을 두려면 정책적 아젠다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이때까지 정치했던 배경을 봤을 때 그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그 부분이
3: 고립당하고 있다.
5: 그렇죠. 현역 의원들도 갈수록 고립시키는 분위기이고
3: 최민희 의원은 그래도 편 드는 SNS 올렸어요.
6: 제가 어저께 정청래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현역 의원과 만났는데
3: 누구예요?
6: 뭐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났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서 깜짝 놀랐어요.
3: 어떤?
6: 순리대로 가야지. 대통령 손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말 얘기냐면 이미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계속 뭐 여러 방송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왔던 지금의 시기성.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세력 이슈 인물이라고 보는데 이슈 얘기는 지금 강 변호사님이 하셨으니까 세력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기반이 되는 게 이른바 친문이 배후에 있다. 친문이 세력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전제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지 않고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정적일 텐데 그것도 지금 보면 정청래 의원한테 별로 우호적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당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인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 그 인물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내 선거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반이 지금 다 뭐 말하자면 흔들리거나 와해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뭘 더 특별히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이 제일 높은 시기인데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2년차, 3년차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네. 거기에 반기를 든다? 이거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3: 윤희석 대변인님, 그 지금 김어준 씨가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곧 빵집도 개업을 한대요. 그게 일생일대에 하나의 또
7: 그런 걸 좋아하나 보죠 그분이?
3: 네, 빵집 하는 게 옛날부터의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7: 처음부터 그걸 하시죠.
3: 이미 돈 벌어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이런 거.
7: 큰 결론은 김어준 씨 방송이 열광을 하던 네. 지지자분들의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3: 네.
7: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빵집 뭐 차려준 거예요?
3: 거기 또 성지순례 할 텐데 야.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네. 김어준 씨가 그래도 든든한 배경, 후견인이었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프랑스 갔단 말이야. 지금 공백이 돼 있어. 정청래 대표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까요? 혹시 김어준 씨가 나에게 발을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7: 이미 발을 뺐다고 봐야죠.
3: 뺐다고 봐야 돼요?
7: 예.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발을 잡는다고 해서 네. 올

0: 정책적으로는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다는 신호를 줘야지. 지금 막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뭐 유시민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뭐 멸칭 비슷한 거 쓰면서 공격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 거기 나가는 그럼 그분이 정치한다는 얘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되고 대통령이 그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김어준 씨를 포섭했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신호가 혼선이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많이 힘들어진 게 맞고
1: 그래요?
0: 제가 자꾸 운동권 얘기해서 좀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생각을 지금까지 체화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몇 남아있는 분들 중에 제일 센 분이 정청래 유시민 두 분이라고 봐요. 이 두 분의 조합은 깨질 수가 없을 겁니다. 사이가 좋든 나쁘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네. 제가 아까 그 이후를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세력이 줄어들고 뭐 현역 의원들도 아예 대통령 따라줘야지 정치인이 좀 좋아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봐도 바로 총선 국면인데 그때는 또 누굴 중심으로 뭉칠까요? 지금 뭐 현역 의원 한 분이 정청래 의원하고 가까운데 아예 그래도 순리대로 가야지 했던 분들이 또 순리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뭐 비명행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차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력을 이번에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하겠구나. 그렇게 그 세력의 크기를 가늠해 봤어요.
1: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1: 구도나 이슈를 지금 뭐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세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외부에서 전적으로 믿었던 김어준 씨도 지금 약간 발을 빼고 프랑스로 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아유, 내가 나가봤자 진짜 안 되겠구나. 접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시종일관 무조건 출마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예. 가장 치명타는 고민정 최고위원 출마일 겁니다. 완전 기반이 이제 흔들리는 거니까요.
1: 예. 친문 세력이랑 그렇게 뭐 가깝지 않다. 그렇죠.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 예.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를 준다. 예.
2: 친문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사실상.
1: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고립당하고 새가 좀 약해지고 그런 거는 강수영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에게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질타를 하셔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2: 아니 그게
1: 그래서 원흉이에요 원흉.
2: 아니 제가 원흉이다. 그래요?
1: 원흉.
2: 그래도 제가 또 영광대인데. 아니 근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께서 그 불만을 가지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게 그건 본인이 또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 본인이 진단을 스스로 하고 네. 마치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다음에 외연 확장 메시지를 처음 냈어요. 네. 정청래 대표 SNS에. 그런 식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방향을 또 수정하고 대통령께서 나는 국정운영 2년 차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방향 제시했는데 나는 당원들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지난 1년간 좀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못할 것 같으면 나와봤자 승부가 안 되니까 뭐 출마 안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도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고 진영 내부의 싸움을 격화시키지 않는 측면에서도 좋은 거고 네. 뭐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 개인에 대한 어떤 혐오나 그건 아니거든요.
1: 네. 예. 어제 제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이 저거 꼭 가라고 그래서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그 거기서 저 온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분인데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의 권리당원 70% 아니냐 대의원 70% 합쳐서 1인 1표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과 지지층이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다를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한 기자님.
3: 근데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민주당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워낙 모수가 크잖아요. 투표율이 관건이긴 한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인기투표 성격인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도 투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포션이 있죠. 예를 들면 정청래 저는 여전히 정청래 시간 불출마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1: 저도요.
3: 그런데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공을 들이는 지역 전북 같은 데서는 상당히 발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연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쨌든 조직된 당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상당한 득표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사람이 이제

0: 대통령이에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1: 당연하죠.
0: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30%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럼 거기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겨요. 김민석 총리가 정총리 의원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당원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만 놓고
1: 헷갈렸다.
0: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니까 정철 대표가 훨씬 더 선명해 보이고 강성 지지층이 어필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당이 깨지겠다, 당이 힘들어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인 1투 표제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 정철 대표.
1: 그래요?
0: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대의원이 20표를 갖고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 정철 대표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도 많이 줬고 지금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1: 오히려?
0: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포섭할 수 있는데
1: 그러네.
0: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사실 뭐 정청회 의원은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아 그게 작용을 하긴 할 텐데 투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 이런 정도지 뭐 그것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2: 그러니까
0: 같아요.
2: 저도 승패보다도 염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1: 뭐예요?
2: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권리당원들의 하여금 본인들의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그 의사를 지키는 건 바로 접니다. 또 이렇게 계속 좀 뭐랄까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천의 대표 측이. 그렇게 되면 나한테 권리당원들이 표를 많이 찍어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한번 파열음이 크게 날 가능성이 있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전준위에서 그 가중치를 어디에 어떻게 둘 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뭐 영남이 됐든 20대 청년이 됐든 뭐 강원이 됐든 당원 수가 극히 부족한 쪽을 좀 가중치를 좀 주자.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전부 다 그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건 1인 1표제
1: 될까?
2: 본질에 반한다.
1: 그러겠죠.
2: 예,
1: 네.
2: 이거 어디 가중치를 두냐고. 근데
1: 그러니까.
2: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전준위 심의 거치고 당무위 의결 거쳐서 가중치 줄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중치 두는 거를 갖다 1인 1표제 흔드는 걸로 간주를 하고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막 밤새도록 문자 폭탄 맞게 만들고 저는 이게 당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정세균 대표께서 권리당원 표를 흡수하겠다고 또 피해자 집단 만들고 가해자 집단 만들어서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메커니즘을 자꾸 당내에 쓰시니까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실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네.
1: 알겠습니다. PD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청래 대표에게 하는 편지 2라고 해서 쇼츠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김민석 후보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국민의힘 얘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땡겨주세요. 아, 대변인님 보고 시키라고? 에이, 제가 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부로 돌아옵니다.
3: 수원 for you.
1: 네, 4부 여의도 숙녘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4: 네.
1: 지난주에 대단히 화제됐던 게 유시민 씨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거잖아요.
4: 네.
1: 혹시 뒷얘기 뭐좀 취재하신 게 있어요?
0: 상당 부분이 편집이 됐다는
1: 진짜요?
0: 거예요. 유시민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뭐그 방송에서도 계속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나가도 되겠냐
1: 그러니까.
0: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자기 세계 안에서 완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편집이 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재건축론이라든지 뭐 촉법 뭐 용역 이런 얘기들만 이제 남게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편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이 말하자면 이거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출연자의 말하자면 톤이 좀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유시민 씨가 어쨌든 자기 얘기를 완결적으로 하는 그 방송에서도 김어준 씨가 계속 본인 채널을
1: 그렇죠.
0: 하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면은 유시민 씨는 계속 참전을 세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2: 혼자서라도 플랫폼 만들 것 같고 저는 이제 예견됐던 게그 녹화 방송이었잖아요. 생방이 아니라 녹화를 하고 나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다는 소식이 쫙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와 이거 편집 엄청 하겠다.
1: 그래요.
2: 메시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결 구도가 아니고 뭐문전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혀 지금 선명성하고는 다르게 갔잖아요. 근데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강성 일변도의 목소리를 막 다스베이더에서 한다.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지잖아요. 네. 그러니 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저는 김호준 씨가 그래서 그 변곡점이 그거 같아요.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정청래식 정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기존의 메시지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이 월드의 세계관이 흔들리니까
0: 그 방송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많이 현재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게 탁현민 비서관인데 네, 그 네. 유시민 장관 전에 작가 전에 탁현민 비서관이 혼자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계속 시종일관 했던 얘기가 친문은 없다 이제. 나밖에 없다 친문은. 네. 누가 친문이냐 도대체. 우리 민주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자락을 깔고 이제 그게 거의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탁현민 비서관의 말이랑 유시민 작가의 말도 톤이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도 편집본을 본 거니까 근데 이제 현장 분위기에서는 보면 현장에서도 그러면 약간 의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저렇게 편집도 하고 김어준 씨 이렇게 좀 프랑스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좀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셋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니에요?
4: 글쎄요. 그분의 성정상 네.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임기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당 대표가 될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며
1: 아니 그때는 이제 유시민 뭐, 김어준 뭐 최욱 내 편이 있으니까 든든해 이 사람들이 권리당은 완전히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4: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사람이 다르다 예,
4: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네. 우리가 보는 세계관과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만든 정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꾸짖잖아요 유시민 씨는 네.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안 한다면 네. 정청래라는 분은 정치권에서 이제 끝나는 그치? 거죠. 그걸 원하지는 않을
1: 비주류로서 이렇게 좀 자기 비주류의 수장이 돼서
4: 누가 있어야 수장이 되죠.
1: 권리당
4: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강승 변호사님.
2: 네.
1: 저 김민석 총리 당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있는 충북 청주 찾아가지고. 막 대통령의 뭐 메가 프로젝트 이거 막 자기 뒷받침 하겠다라고 대단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요. 네. 정청래 대표는 약간 나의 대통령이 좀 잘못된 길 가면 내가 좀 바로잡고 우리 권리당원 여러분 내가 당신들 편이야 이런 것 같고 네. 이 두 분이 명확하게 지금 어떤 이 전당대회 임하는 노선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2: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는 발맞춘 행보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일성으로 이제 잘 뭐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그게 제일 맞다고
1: 맞아요?
2: 봐요. 제일 맞다고 보고
1: 정청래 너무 아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부?
1: 네.
2: 아 근데 지금은 여당 대표니까요. 여당 대표가 그러면 뭐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런가요?
2: 예, 지금까지 방향을 달리해왔던 정청래 대표 때문에 네. 당원들 마음이 또 굉장히 괴로운 분도 많으니까 네. 그걸 여당 대표로서 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가 계속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그것과 이제 좀 차별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우려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뭡니까?
2: 이제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좀 지나서 또 평택을처럼 서로 과거 막 다 파헤집어가지고
1: 그러겠죠.
2: 뭐 2000년대 초반에 후단협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쓰고 뭐 정동영계에 있으면서 이런 행동했니 저런 행동했니 상가집을 갔니 안 갔니 이런 거 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오고 하면 온라인 세상에서 굉장히 저는 그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를 상당히 접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싸우다가 바깥에 있는 외피를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이기겠다고 그렇게 갔다가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누차 제안을 드리는데 좀 누군가가 좀 나서가지고 네. 그 전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뭐 이렇게 뭐 선언, 선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요 국회 상임위 18개 상임위 분야별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선결해서 할 입법 과제 나는 원하는 게 이거다. 교육 이거 뭐 외교 이거 국방 이거 어쩌고 쫙 그렇게 해서 서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 되게끔. 네. 그리고 그건 뉴미디어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싸움 붙이는데 뉴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1: 강수영 변호사님이 많이 붙이는
2: 아니요 책임 저는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구도에 대해서는 뉴미디어에서 그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대표들 초보들끼리 우리 당에 나갈 방향과 노선으로 경쟁하게끔. 네. 그 판을 깔아줄 그게 조회수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뉴미디어가 뭐 우리는 그냥 유튜브인데 언론도 아니야. 또 그럴 때는 또 그런 식으로 딱 빼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우리도 언론이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우린 뉴미디어인 걸.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1: 안 된다니까. 네. 싸우고 갈등 불러 이렇게 우리가 이슈 아이템이 있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은 우리 그럼 뭘 가지고 해요?
2: 아니 YTN하고는 다르죠. 뉴미디어는 또. 네.
1: 네. 아니 두 분이 싸우셔라. 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네. 윤석 대변인 네. 김민석 후보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다 그냥 정청래 대표 비판은 다 하고 김민석 총리 비판은 좀 안 한 것 같아서.
4: 김민석 의원도 사실 80년대 신문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셔야 좀 아실 수는 있겠는데 엄청나게 학생운동 하시던 분이잖아요.
1: 맞아요.
4: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될 뻔도 했고.
1: 그렇죠.
4: 예. 그러다가 이제 96년에 돼서 2000년까지 하고 2002년 그 황금 시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야 40 되기 전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네. 저 대학 다닐 때요. 김민석 지금 전 총리의 뭐 고등학교 동문들이 저보고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 뭐 거기 들어가자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권력 의지가 젊을 때부터 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국회에서 없었고 민주당에도 없었고 이런 분이 갑자기 24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저 두 분이 결합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 수석 최고위원이 되죠. 그 전에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였어요. 지금 그 두 분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김민석이라는 존재가 갖는 특이함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김민석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 추미애 대표가 받아줘서 민주당에 다시 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3선하고 4선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게 됐고 뭐 네. 경기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이재명 정부의 뭐 노선을 자기가 뒷받침하겠다는 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총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냐. 그럼 한성숙 총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성숙 총리가 관두고 전당대회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통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네. 과연 희석시킬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1: 대통령과 그래서 호흡 맞추는 모습 보여주면.
4: 그러니까 그 호흡을 왜 맞추냐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1: 그렇게 깊이 생각할까요? 이번에 권리당원이
4: 2002년을 어떻게 잊어요? 민주당원들이?
1: 잊지 말라고 지금 잊어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뭐 추미애 또 도지사 됐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네. 그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노무현 탄핵에 네. 앞장서서. 솔직히 민주당 아니었으면 탄핵이 통과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그걸 당시에. 기억하면 네. 그거 네. 2002년 후단협 그거를 기억을 못할 거예요. 본인은 후단협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후단협보다 더 했잖아요.
2: 그러니까 뭐 정몽준 캠프로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거나 이랬으면 더 뭐 아예 정계야 훨씬도 못했겠죠. 아,
4: 유해창 당선이었으면.
2: 네, 그렇죠.
1: 네. 김영 기자님 네. 초반에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 비판적으로 볼 대목은 없습니까?
0: 지금 말씀하신
1: 아부만에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게 맞습니까?
0: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민주당 계속 선거 내내 발목을 잡겠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어쨌든 네. 그 후단협 사태라고 하는 건 몇 가지 꼽으라면 손에 꼽히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이 후단협 사태의 주역이었다가 본인은 어쨌든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지만 선도 탈당을 해서 이제 정몽준 의원을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 저는 이제 그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한성숙 총리 정도의 유대성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202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그러니까 중진으로 불리는 의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래도 당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그런 이제 본인의 최근 서사를 김민석 의원은 강조를 할 거고 그 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지금도 어디 갈 때마다 기자들이 그걸 물어봐요. 후단위업. 그래서 결국엔 본인은 이제 후단위업 소속은 아니었다는 얘기까지도 했고 그때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꼬리표가 되겠죠.
1: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출마 선언을 할 때라든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계속 물어볼 거거든.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국민의힘 원구성 관련해서 계속 강경투쟁, 규탄 이어가고 있어요. 민주당 7개 상임위 그래도 국민의힘 당신들 가져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 막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4: 글쎄요. 그건 뭐 원내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뭐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져갔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희가 있죠? 그 시절을 한번 또 겪어봤잖아요. 네.
1: 물론 민주당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4: 민주당 부담스럽죠. 네. 그때도 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18개를 다 가져가면은 정말로 국회 운영은 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법안 통과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지금 뭐 필리버스터 룰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국민들이 네. 원하는 것들이 입법이 안 되면 이거 뭐 민주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네. 제발 좀 가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어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7분은 좋잖아요.
1: 그렇죠.
4: 근데 이거를 대놓고 아, 나 받아야 되니까 그냥 다 받읍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1: 근데 어제 보니까 뭐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당 명단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야, 다음 주 정도는 좀 들어가자 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4: 21대 국회 때처럼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만은 이제 이 과정에서 뭐 투쟁 지점이 한두 개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 안 한다고 선언하면 뭐 다 가져가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 네. 말을 못하냐.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각을 하나 세울 수는 있어 보여요.
1: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부실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 그 특검을 그래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너 당신들 7개 받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좀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2: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네.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죠. 뭐 무조건 뭐 시원하게 뭐 말만 시원하게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 양날의 검으로 다 돌아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고 특검 관련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의 목표는 이제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부실 선거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단언컨대 이 부실 선거하고 대통령 한 건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을 처벌시키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것들 정도는 야당한테 넘겨주고 좀 대승적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선명한 어떤 뭐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그럼 황교안 같은 사람이 특검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아니 황교안 씨가 들어간들 그게 무슨 그분이 어떤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오히려 그분을
1: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내줄 수 있는 거는 내주면서 이렇게 취할 걸 취해야 되는데 뭐 한 톨도 뭐 하여튼 양보하면 안 돼. 이런 방향으로는 저는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서 끝내고 네. 골프 얘기 좀 한번 마지막으로 5분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달에 그리고 영남 중진에게 6월 달에 골프 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나 합시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 영남 중진은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해보셨어요? 지피는 분은
4: 뭐 키가 있죠?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 그 잘하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제안을
4: 대통령의 어떤 직분과 행보 바람직한 행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도 좀 야당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만한 어떤 전 작업 같은 게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1: 국민의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장정혁 대표나 정정식 원내대표랑 먼저 만나고 대화해야지 왜 다른 의원들 만나자고 하냐 이거 국민의힘 뭐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막 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듣는 건 좋다라고 봐야 돼요?
4: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대화가 통하고 네. 또 본인과의 대화를 통한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장 대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봐도. 그럼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 정도는 충분히 그런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또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병도 원내대표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네. 되니까 네. 그거보다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생각이 유연하고 네. 또 당에 묵직하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택을 했겠죠.
1: 제 방송 중이라든지 사적으로 윤석 대변인에게 얘기를 안 했는데 대단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4: 네.
1: 윤석 대변인을 다음에는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
4: 전력?
5: 네.
4: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왜 그래? 네. 저보고 민주당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막 엄청.
1: 그래서 아니 그런 좀 민주당이나 네. 뭐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지.
4: 만나서 제가 쓴소리 많이 해야죠. 오.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어렵다. 네. 그런 얘기 해야죠.
1: 강 변호사님 대통령 네. 잘하시는 겁니까?
2: 예, 네,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조선일보에서 보도 처음 나오고.
1: 그러니까.
2: 그 이 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친다는 거야? 배신 아니야? 배신? 또 이런 거를 노리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거를 흘렸다.
2: 네. 아, 왜냐하면 그 5월 중순에 만난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 5월 중순, 네. 뭐 6월 중순, 네. 뭐 최근 뭐 이렇게 이제 시기들이 있던데 5월 중순은 뭐 공소취소 뭐 하니 많이 특검법 통과하니 많이 이것 때문에 5월 초부터 해가지고 여진이 남아 있을 때였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여권 일각이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그 거래설을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 인사 쓰고 저쪽으로 끌어가는 게 다 그거 다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수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검찰계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1: 그런 공격의 빌미를 줬겠네.
2: 그렇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걸 던졌다고 봐요. 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하고 골프를 칠 수가 있어. 그런데
1: 네.
2: 요즘에 그 성숙된 그래도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국민의힘 의원하고 만났다는 것만으로 무슨 배신자로 막 끌거나 그러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2: 국정원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1: 김항 기자님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0: 지하철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만 좀 했어요. 이재명 대표 원래 골프를 쳤었니?
1: 그러니까.
0: 골프 치는 거 알았니?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좀 생소하긴 하죠. 예.
1: 그렇죠.
0: 예.
4: 아니 성남 시장한테 갔잖아요.
0: 아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최근에 기억이 없어갖고.
1: 그래도 잘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평가는?
0: 뭐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 말한 대로 이제 조선일보가 이거를 왜 듣고 이제 썼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종의 프레임 걸기는 있는 것 같아요.
1: 전당대에 개입하려고 하는 네. 그런들도 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얘기 듣느라고 끝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좋은 주말 보내세요.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기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3부 이어갑니다.
8: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0: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9: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5: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9: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11: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정부는 남해안에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7: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속도에 맞춰서 달 착륙은 2년 앞당기고 한국판 스타링크도 203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2: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끼고 있는 남해안입니다. 현재 0.7%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이 2030년 중반까지 달 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 탐사 경쟁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13: 2032년 차세대 발사체로 계획했던 달 착륙에 앞서서 누리호를 활용해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 누리호는 달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을 궤도 수송선에 실어 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타링크는 우주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위성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4: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12: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5: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16: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12: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8: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7: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7: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 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갯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8: 이처럼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8: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19: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18: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용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8: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7: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신앙의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이 되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한 대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그 신분과 멜기세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가서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롯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생과 살을 갈리는 그런 전쟁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맞이할 때 그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를 받던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십일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인식한다는 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길을 그는 가르쳐주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이 공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도로 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밀기세덱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밀기스에게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폐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붐을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멜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제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기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세계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변화한 즉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밀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밀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밀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밀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만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밀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00 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0: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멜기세덱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에서 오는 시험이 더 무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도키마조는 무엇인가? 시련과 환란과 고난 등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테스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정하기에 앞서 테스트를 먼저 보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시험을 우리는 페일라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목적이 있고 결과도 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나쁘고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있게 시작이 되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둘째는 사단의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험입니다. 성차별도 없고 국경도 없죠. 아담도 시험했고 삼손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고 우리도 시험하러 그 시험이 우리의 삶을 덤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

0: 힘과 연합하면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줄 안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하는 시험이 14절에서 설명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 시험은요,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 내부로부터 쏟아나는 정욕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과 정욕 때문에 오는 유혹,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또 미혹이라 이렇게 말해요.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간 뒤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티끌만 치 개입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은 물리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부인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멀리 피했어요. 피하는 길이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미혹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보편적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래요. 자기야 본래 좋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나빠졌다며 그 나빠진 원인을 상대방에 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젖먹는 네 가지 탓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남편 탓, 두 번째는 아내 탓, 세 번째는 부모 탓, 네 번째는 자식 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탓하는 것이 체질화가 돼서 고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탓은 죄를 끊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남의 탓은 나의 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잘못된 일이 정말 환경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큰 이유가 아니에요.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진정 그 길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 탓이 아니에요. 원인은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하면 도둑질 해도 됩니까? 화나면 살인을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 탓으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깜빡 실수했다. 그러나 정말 실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수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자기 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다섯 번째,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책임을 초점을 흐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단단히 결심한다면 그 사건에서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지 애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기 책임을 항상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중간에 장난해서 어쩔 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태도는요 정말 가장 고약한 태도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태도예요. 설사 마귀가 중간에 장난을 쳤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의지를 통해 벌어진 일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가 저지른 것이 죄가 될 줄 몰랐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미숙한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태도는 자신이 자신을 가보호하려는 태도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보호하면요 버릇이 나빠지는 것처럼 자신을 가보호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쁜 태도가 체질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 줄 수밖에 없고 시험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는 내 탓이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축복된 자를 향한 위대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시험이 옵니까? 14절 예, 시험이 올까요?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혹은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알아야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의 근본 원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 사람이 제 욕을 받는 것은 욕심이라는 그 미끼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순전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욕심이 죄의 욕으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욕심은 항상 대상에 대해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쉽게 이끌립니다. 예쁜 여자, 술, 돈, 화려함, 인기, 권력 등등의 감각적 대상에 올매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을 위한 욕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주를 위한 긍정적 의미의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욕심은 일반적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부정적 감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세상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시험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정말로 내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욕심도 부리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의 간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망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은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화를 내하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이 잘 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자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처럼 원망은요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처음에는 남 탓, 환경 탓이요, 좀 나아가면은 조상 탓이요, 마침내는 하나님 탓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요. 어떠한 경우라든지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자기 책임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슬기롭게 어려운 상황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넉넉한 풍성한 에덴 동산을 이루시게 하시고 신접 살림을 차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실과가 많은 동산입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못했어요. 감사 여기지 못했어요. 오직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 결국은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죠. 그래서 인류의 원죄의 창시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종의 자서로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까? 사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많은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10남매가 사고로 죽었어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삼고 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니까 그것으로 감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니까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리가 없어요. 결국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15절에 그랬죠? 중간에 죄가 있어요. 시작은 욕심인데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욕심은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를 부르는 소유욕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있는 한 합리적인 의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탐심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지난 일도 괘씸하게 생각되어서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무엇보다 미래에 이른 날까지 예상하면서 미리 불편하고 미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란 소유와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가 성김의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비근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잉태하여 낳는다는 표현은 다분적 성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죄가 커가나 사망을 낳는 여성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세상의 온갖 악한 대상들, 물질, 향락, 권력, 인기 등을 음란한 결합을 이룰 때 필연적으로 죄덩어리라는 사생활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욕심의 애아들인 죄는 점점 자라나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사망이라는 최후의 원수를 낳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 표현과 죄가 장성한 즉 이 두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욕심이나 죄가 모두 생명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성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중독되어 가지가지의 죄악을 낳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굴레에 갇혀버리고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죄가 욕심이라는 어머니의 대출을 끌고 나온 뒤 자꾸만 자라나서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욕심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탐심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탐욕이라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욕심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개인적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더 채우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 욕심을 이겨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적 욕심이에요. 남의 것이 탐이 나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초장이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받지 않을 것을 감추었어요. 7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발각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네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목에가 2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결국 그는 돌로 맞아 죽어서 저 악골골짜기에 묻히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이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께 싫어해요. 내 우세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시편 10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근원이 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욕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무엇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탐심 속에 어떠한 고상한 생각도 위대한 정신도 하나님에 대한 영성도 기도나 찬송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욕심을 부린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는 사특한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에 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나 직업, 취미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진다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우상을 섬길 때 모든 불행과 고통과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미혹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일어나거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 욕심을 가져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샀던 것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려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적 욕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욕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고 계세요. 지혜자 아굴은 재물에 대해 탐심을 버리고 절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그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으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줄은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허망한 마음들을 예수께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지켜나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가치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귀한 기회를 주셔도 참석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는다 이 말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귀한 기회를 주셔도 참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는다 이 말은 참을성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모든 욕심의 유혹을 이기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도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춰주는 것 같아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줄 줄 알아야 해요. 낮아지고 죽어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5장 6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께 드릴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신앙은 비로소 최상의 신앙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뛰어도 자기를 위한 합리적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깨달아갈 때 신앙의 완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험을 합격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 성도들이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에 먼저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무엇을 얻고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무엇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계세요. 언제나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간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멀리간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다 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게 하나를 주면 열을 가져가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야 만족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좋은 것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세상의 복은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잠언서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됐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말합니까?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2시 예배 두 번 말씀드리기 힘들죠?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요 예배를 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씩 말씀 준비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일날 1부, 2부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8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순종과 경계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서 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8장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과 경계의 영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하고도 긴 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묵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고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8장은 그 뜨거웠던 응답의 불이 꺼진 뒤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워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보, 실천적인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역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국경을 넓히고 성읍을 건축하면서 예배의 제도, 찬양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영성 관리하는 것,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승리로 바꾸어가는 솔로몬의 치밀한 영성을 배우고 또 우리 가문의 영적 경계선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영성, 수축, 보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건축하여 그랬는데요. 건축하다는 뜻에 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 행위,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 가문을 세우다,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 회복시키다, 가문을 세우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던 성읍들을 다시 중축하고 세워서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것, 건물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삶의 터전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뜨거워진 영성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승리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무너진,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무너진 그곳의 거룩한 성벽을 바나, 건축, 증축, 리빌딩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아니라 문턱이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시간 속에서도 늘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안식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위기를 대비하는 국고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국고성은요, 미스케노트라고 부릅니다. 미스케노트, 곡식이나 무기를 미리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에 그 곡식으로 백성들을 배불리고 또 무기를 통해서 국방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짓는 성이죠.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확대하고 또 요충지에 미리 무기를 가져다 둠으로 인해서 병력의 이동이나 기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고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어의 목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자는 거죠. 솔로몬 왕은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고 가뭄을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거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생활에 안정기가 찾아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양식을 저축하고 말씀에 칼을 갈고 무기를 감추어서 미스케노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사실은 고난이 오고 힘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고요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영적인 곳곳에 기도를 채워넣는 겁니다. 눈물에 눈물병을 눈물에 흘림을 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창고에 감사가 가득가득 쌓이고요. 간증이 충만하게 쌓이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증인들로 가득 채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1절 말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부로 맞이하면서 별도의 궁을 지어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궤가 미치는 곳은 다 거룩하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지 못하리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카다시, 거룩함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다,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와 첩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왕이 비록 정략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과 이방의 풍습이 섞이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밀한 영적 예민함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살다가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에 아예 세상이 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래, 이민 오기 전부터 그랬어,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사람으로서 다시 바나 건축하는 심정으로 카다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곳에 세상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단호함이, 대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허물어지고 영성이 깨지고 믿음의 가문이 이탈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성전을, 공동체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12절 이하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와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어기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의 핵심, 거룩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가장 신경 쓴 것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1세대 우리 부모가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리듬, 기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자녀분들에게 카드를 쓰면서 메모를 남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책상 속에, 성경책 속에, 자신들의 앨범 속에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직무를 카다시 거룩하게 하게 될 때에, 지켜낼 때에 자녀들은 생활 속에 성실함이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를 만나는 영적인 국고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재건해야 됩니다. 반하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다시 재건축, 반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자산을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어서 인생의 혹한기 겨울을 만날 때에, 광야의 지대를 지나가게 될 때에 미스 캐넛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경계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담겨있는 성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영혼을 침범하고 범람되지 않도록 카다시 거룩함의 영성을,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0: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따라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해질수록 그 부여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만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0: 여호와에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연다는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Sanctuary Drive East Green 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개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생각한 죄라고 말한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인데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껏 제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희를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거기에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6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6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 그러고 율법이 죄다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경찰이 수사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언더커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러한 마약 조직이라든지 범죄 단체 이런 데에 스며들어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언더커버라고 해요. 경찰관이 경찰로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마약범이 되고 경찰관이 조직 폭력배가 돼서 그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 모든 루트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알아내서 경찰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언더커버예요. 근데 경찰이 마약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침투해서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활동해야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 조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나쁜 짓을 같이 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행해야 돼요. 마약도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자기의 동료인 경찰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아야만이 위장 취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위장 침투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경찰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 범죄 조직에 마약 조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주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죄 조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료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동료애를. 같이 매일같이 행동하고 같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동료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그 범죄 조직의 한 명 그 은신처를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그 조직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호형 호재로 지내는 관계라면 더더욱 고민에 빠져요. 경찰인데 당연히 그 범죄 조직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선택.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경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 조직원으로 동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이 말씀이 삶의 규범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이 될 때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뭐 제자 훈련을 받든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베푸신 그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제자의 반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 오셨어요.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라든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심히 고생스러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까지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호숫가에 그이 호수 이그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파도가 뒤에서 치는 그 앞에 서시고 백성들은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게 만들어요. 앉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소리가 이 음성을 더 멀리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파도 소리에 그 퍼지는 그 증폭시키는 그 기능에 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쪽에 서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위를 보니까 저기 배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배두척 있는 데 가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배 주인에게 어부에게 야, 좀 호숫가로 나아가자. 호숫가에 나아가서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배 주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호숫가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어떻게 하려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건지게 돼요. 이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부터 도전을 받게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30미터가 되는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실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상황이에요.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은 상황, 배도 고픈 상황, 모든 것이 귀찮아서 빨리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에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금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제기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도 아니에요. 자기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의 경험상 예수님의 요구는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내가 경험한 일을 실패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내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추구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면 권면하잖아요. 에이, 그거 효과가 없더라. 그 약 먹어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행동해야 얻는 거 없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경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역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상충되는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판단,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깊은 데 고기를 내리는 것은 거기서 내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라면 기쁜 대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서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고쳐준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바라봤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한테 행했던,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먼저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동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시몬, 듣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뭐 행하시는 거 가서 보고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4개월 후에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을 해야 됐구나, 이제 어부의 일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멈춰요. 또 그만을 두게 돼요. 온전히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옛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2개월 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쯤인 제자,

0: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을 이렇게 쫓아가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때요?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 약함, 악함, 자랑,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놔야 돼요. 버린 것 버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 애통해 해야 하는가라는

0: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감각으로 느껴지게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반짝 뭔가 열망을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그냥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고 이런 걸로 자기의 삶을 그냥 한정합니다. 아,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만큼 하면 됐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그리고 무궁무진하고 화려하고, 정말 우리의 영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니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마하트마 간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다른 종교의 유명한 세상의 연사들이 이 말씀을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 무소유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소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현대 선교는 물질이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은 누가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예비한 그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 홈레스는 마음도 가난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그럼 물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단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도, 아니 몇십 년 전보다도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부요하고, 즉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차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가난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맞죠? 심지어는 이 핸드폰이요, 어디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마사이족 있지요.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없어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해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핸드폰이 있을까요? 태양열로 차지를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 저 5000m 고지에 사는 그 부족민 있죠? 전기도 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핸드폰은 있어요. 이 핸드폰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해지려고 본인이 작정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양식이 풍성합니까?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수십 개의 버전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천 색들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신에 얼마나 물질은 부족해도 세상에 대하여서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전부 다 좋은 음식만 먹는 것 같고, 전부 다 기가 막힌 여행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자기는 땅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 박탈감, 열등감,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번갯불에 콩 뭐 하듯이 반짝하고 나머지는요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은 오직 주님 아니면은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배고픈 마음, 영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 오직 주님을 향한 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그들 안에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개인적인 역경이나 슬픔 이런 걸 겪어서 신세 한탄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걸 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그걸 애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같은 예를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야곱이 그때에 이 표현했던 그리고 그가 느끼고 행동으로 보였던 즉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래서 가장 통렬하고 가장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때의 애통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헬라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애통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야 된다.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즉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 가운데에서 또 다른 죄의 법에 의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쪽 다 보험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서 자기가 애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통회하는 마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마치 다윗이 간음 사건 이후에 그의 침상과 베개가 눈물로 적셔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울을 때 누가 어깨를 다독거리고 그리고 휴지 하나 넘겨주면서 그걸로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위로는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위로, 잠시 그냥 한번 허깅해주는 그 위로는, 이거 허그가 끝나고 조금만 지나면은요 그건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반짝 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순간적인 위안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거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아니,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데 무슨 위로를 하신단 말입니까? 상처가 없는데 천국에서 무슨 상처 치유가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적 치유 2박 3일로 특별히 컨퍼런스 참석하라고 하는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영원히 지속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위로는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지만, 그러나 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가 죄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도둑질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다, 뭐 이런 크리미널,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직관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가요. 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좀 더 어떻게, 예, 나의 노후를 더 편안하게,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까, 배가 신이 되고 몸이 신이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즉 멀리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선 당장의 것들에 대하여서. 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뭐 더 저 길로 가면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이런 것들에 온전히 동화되는 삶, 그러니까 그냥 기본만 하는 삶이에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사는 삶.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주님의 뒤를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무리라기보다는 적은 무리였죠.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비난했고, 그때의 여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 것이며 아이를 돌에 내어칠 것이며 뭐 이런 아주 끔찍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초토화됐는지, 그때에 몇십만 명의 사람이 대학살을 당했는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생생하게 잘 알아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주의시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겠습니까? 계속 무시했습니다. 현실이 더 급박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40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물으면은 걔네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휙 지내버린 여러분에게 4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운 것을 40년을 어떻게 짧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맞아요. 40년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비극한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성전,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가르쳐주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는 하지만 성전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왜 건물이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기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 천국에 들어갈 티켓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도 다 티켓 가지고 계세요?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을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예비한 것들,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을까요?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기가 막히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은 입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러나 위로는 없습니다. 다시 보면 상급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기회가 40년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에 애통해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날마다 울며 징징 짜고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 해야 될 때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그 길로 선뜻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머뭇거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찾고 치우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애통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갈망하는 데 대한 애통이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가난해질 수 없는 분이 스스로 가난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부요의 일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요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는 그거는 순간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물려받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에 말로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만족할 만한 뭘 안겨줘야 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 수고했다 이 땅에서 너 하느라고 수고했다 주님이 말로만 하신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그걸 위로라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에, 지인들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네 팔자지. 그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렇게 살면은 바로 40년도 그냥 휙 가버리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젊다 한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있으라는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저대로 지금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줄 아는데 어찌 천부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열방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영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시고 힘들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주님 나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환경이 안 되니 주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열려질 때까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감을 따려고 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입으로 감이 들어오진 않을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보다 더 좋은 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까지도 다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을 양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안 됩니까? 건강 때문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가난이 문제입니까? 가난 때문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환경이 안 열어집니까? 환경 때문에 묶여가지고 나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영원히 여러분은 그 감옥에서 창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움직이리라. 그리고 환경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환경의 문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열려지는 거예요. 건강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내 인생 자체를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도 이렇게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18차례 사고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용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18은 성역이냐고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학생 전원은 내일 광주 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이어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5: 전국에 지각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산발적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그친 곳에는 폭염특보도 예상됩니다.
4: 프랑스가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를 제치고 월드컵 8강에 안착했습니다. 음바페는 월드컵 통산 득점을 19골로 늘리며 메시의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먼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5: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불참할 거로 전망되는데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6: 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에선 일방적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있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참여 없이 열렸고 민주당 간사만 선출하고 제1소위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 등이 민생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비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 여부인데요.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 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력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5: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곤 기자.
8: 네, 오정곤입니다.
5: 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언제 광주를 방문하나요?
8: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 제일고를 찾습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고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일고에 방문 의사를 내비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일고의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광주 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광주 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처음 매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8차례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최대 도시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친 슈퍼 주말을 맞이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추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등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10: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I think that's a huge strength for this country. We have a wide variety of faiths and backgrounds and ethnicities.
11: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why we were founded. So I agree.
9: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안장식 때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12: 대사원 광장에 구름떼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 지난 2월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전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5: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3: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14: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6: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내륙 곳곳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잦아든 곳에선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장맛비라고 하기엔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고요. 또 지역차도 큰데 이유가 뭔가요?
17: 네,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충청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져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전북과 충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륙 곳곳에서 이 같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체 전선은 수요일인 8일쯤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남쪽에서 북상 중인 9호와 10호 태풍이 변수인데요. 이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주변 기압계의 흐름을 바꾸면서 정체전선의 위치와 북상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17: 네, 어제 경북 안동 동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은 수도권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더위는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체감온도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경북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8: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 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9: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20: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18: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21: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그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박지성, 이영표 해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5: 어떤 쇄신의 밑그림이 그려질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2: 네, 안녕하세요.
21: 네,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서도 홍명보 전 감독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네, 홍 전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 홍정 감독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선수들 간의 내분 또는 뭐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은 전혀 없었고 그런 건뭐 결과론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홍명보 감독의 가족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가족들 보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비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32강 진출에 탈락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끝났어요.
2: 네.
1: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 뭐 축구협회라든지 감독으로부터 이 대회를 결산하는 혹은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있었나요? 한 번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저렇게 나가는 공항까지 가거나 뭐 길에서 움직일 뭐할때 포착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는 거
2: 네.
1: 아닙니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회를 끝났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궁금한 게참 많잖아요. 특히나 이번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선수 기용도 그렇고 또 다른 운영도 그렇고 물어볼 게 많은데
0: 네.
1: 그 기회에 한 번도 갖지 않고 떠났다는 거. 그때 2분 정도도 안 닿던 사퇴를 발표했던 그 자리도 질의응답 없었죠. 들어오는 공항에서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2: 네. 국민들은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외신들은 홍정 감독이 받은 살해 협박 등 이런 압박성 메시지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 감독이 미국으로 떠난 배경에 이런 신변 문제 혹은 심리적 압박도 좀 작용했을 수 있을까요?
3: 잘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영향은 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라든가 혹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각종 게시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글들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글로 대변되는 현재의 분위기, 뭐 사실 이런 협박글뿐만 아니라 뭐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출입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 가게들도 막 나오고 있는 만큼
2: 그렇죠.
3: 결국에는 현재 여론 자체가 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충분히 체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뭐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출국에도 약간의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참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다른 나라들의 명경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유독 좀 국민들의 가슴이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협이 사과문을 뒤늦게 내긴 했는데 정작 책임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홍전 감독은 물러났지만 뭐 이임생 전 총괄이사도 별다른 입장이 없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사과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좌절을 했어요.
2: 어떤 부분에서요?
1: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이 문제를 만들었던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구나. 사과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무엇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물러나겠다 아니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쇄신하겠다 인적 쇄신을 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실제로 그 사과문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변화의 흐름들 있죠? 축구협회가 좀 개혁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 분위기
0: 네.
1: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우리 건드리면 국제축구연맹 FIFA를 포함해서 문제 생겨.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그 워딩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죠. 숭고함의 가치, 순수함을 지키겠다. 우리가 우리 문제 알아서 할 테니까 외부에서 가만히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사과문이 발표됐던 날이 어떤 날이냐?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혁신위가 축구협회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관 문제들이 있죠. 정관 핵심은 축구협회장을 새롭게 뽑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이 정관 자체가 회장 선거를 뽑는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다. 전체의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많은 데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사과문에 그걸 씁니다. 우리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고 한다지만 우리는 바꾸기 전 원래 우리 제도대로 회장 선거할 거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사과문에 이런 거 쓰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문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0: 네.
1: 무엇을 잘못했고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겠다가 있지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넣지 않아요.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과문을 보면서

0: 아, 안 되겠구나, 정말. 현재 축구협회는 스스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혹은 의지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전해드리면요. 배재고와 광주일고 그 응원구호 사태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에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방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국민의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또 폭파 협박 등의 글을 게시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광주일고의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잠시 후에 이 배제거 관련 이야기 뭐 짚어보겠습니다만, 한동안 이런 좀 공중시설 협박물이 없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이런 사건이 등장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2: 일단 과거에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자체는 그것을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뭐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뭐 일종의 공중에 대한 그런 테러 협박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 또 개정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협박보다도 훨씬 더 다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위험한 범죄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추적 끝에 뭐 범인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그런 협박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특히 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결국에는 학생들과 같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위험에 더욱 노출이 쉬운 그런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이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 내용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맹탕 사과문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도 벌써부터 맹탕 우려가 나옵니다. 홍전 감독 귀국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좀 회피성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청문회는 물론이고요. 지금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0: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호 감독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건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건 뭐냐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꼭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1: 빠른 시일 안에요.
0: 네, 그뭐 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청문회를 포함을 해서 뭔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진심으로 사과하면 화는 좀나 있지만 그래도 그래 뭐 이런 그래 한번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더욱더 훨씬 더막 끌어가는 현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기억하는 것도 뭐 병역 문제 때문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명 감독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 이 한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만 놓고 보자면 북중 월드컵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려 버린 사람들은 사실 저더 넓게 혹은 축구협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포함을 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모든 화살이 결과적으로 또 홍명보 감독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당당히 이야기할 건 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또 설명하고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싶습니다.
1: 예, 그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좀 수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경찰이 홍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본 지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더 빨리 하라, 이런 뭐 내부 통제기관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좀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뤄진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명보 전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2024년 7월에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수사 자체가 상당히 좀 진척이 없는 중에 고발인 다시 한번 이제 수사 심의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라라고 지난해 9월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그 뒤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발이 되고 나서 2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지났고 아마 이제 법리적인 검토도 하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사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경찰 측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했고, 뭐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에 재배당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여론 자체가 워낙 이 감독의 선임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조직 내부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던 그런 사안인데 이제 수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게 된 그런 원동력을 좀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네. 또 정명구 회장 월드컵 끝나면 분명히 사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국민도 많은데 지금 문체부가 검토하고 있는 축구협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 방안과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아, 축구협회는 뭔가 일을 할 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문교장도 월드컵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사표를 제출하겠다, 사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월드컵이 끝났는데 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냐고 궁금하잖아요. 이임생 이사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협회는 어떤 이야기도 정리를 안 해주니까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자꾸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말이 말을 붙이고 말을 붙여서 막 또 괜한 불필요한 루머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로 아까 회장선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회장선거는 이런 겁니다. 뭐 어렵게 간선제냐 직선제냐 이런 걸 다 빼고 어떤 구조냐면 문제를 만약에 제가 빚었어요. 일을 잘 못했습니다. 회장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지 못해야 됩니다.
1: 네.
0: 그게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우리 사회 리더의 상식이에요. 내가 못했으면 다음에 못해야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임기 내에 뭘 못했어도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왜? 체육관 선거니까. 몇 명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 사람들과 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 선거예요.
1: 사실 득표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당시에 여론이 정문회장이 4선 원래 4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 정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은 두 번까지만 됩니다. 세 번 이상을 할 때마다 특별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근데 두 번의 특별 허가를 얻은 거예요.
3: 그렇군요.
0: 그것도 특별위원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거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하려고 관계를 맺어서.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조금의 인원 190명 정도를 해서 하니까 어떤 현상? 그때 당시에 여론이 압도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사선이면 안 된다가 거의 90% 육박을 했습니다. 여론이.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세 명 나왔던 후보에서 무려 86%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민심과 완벽한 괴리잖아요. 사람들은 물러나라가 90인데 그 190명 안에서 투표는 86%가 해라. 연임해라가 86%예요. 이 정반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지금 이 선거인단이 민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 회원의 어떤 의견, 생각들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리더가 자기가 일을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일을 못해도 또 뽑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협회가 왜 이렇게 일을 못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못해도 돼요. 그럼 왜 잘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못하면 당신 책임져야 돼라는 구조. 이런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이걸 확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3: 네.
0: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사과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그대로 할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1: 예, 방금도 그 축협의 사과문에 담긴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뜻대로 할 거야라는 비판을 방금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입장은 보니까 차기 회장 선거가 피파 그리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막 직관적으로 와닿는 문장이 아니어서 좀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2: 뭐 사실 일단 뭐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피파라든가 혹은 뭐 자체적인 그런 정관, 대한체육회의 그런 정관들 충돌하지 않게 준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대한체육회나 혹은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은 회장이 사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3: 네.
2: 근데 이 규정대로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론이나 혹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선이 아니라 직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관에 위배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60일 이내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따라서 뭐 이 구조 자체를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는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사실 기존의 그런 축협의 의사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피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 외부에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피파 측의 그런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냐면 그 60일 이내 지금 방식으로 하잖아요.
3: 예.
0: 지금 이제 제가 루머로 돌아다니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몽규 회장과 같이 일했던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3: 아, 이어서 하겠다.
0: 네.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로 따지면 주군이 몰락하면 사실 주군의 밑에 있던 사람 순장하는 겁니다. 근데 순장을커녕 지금 손 들고 제가 또 주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비상증이 왜 가능하냐면 그래도 되니까. 지금 선거제도에선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피파를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좀 짚어야 되는데 자꾸 피파를 완전한 무슨 자기들만의 방패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몸만 있으면 피파 뒤에 숨어요.
3: 예.
0: 피파는 청권이 아닙니다. 피파는 잘못하면 그럼에도 피파니까 다 놔둬요? 그러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축구협회나 피파나 우에파 유럽축구연맹이 잘못하면 검찰 수사도 하고 다 합니다. 왜? 그들도 문제 우리 사회 이론 아닙니까? 이론인데 어떤 반사회적 뭔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뭘 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겁니다.
3: 예.
0: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인사권을 휘두른다든지 직접 들어가서 돈의 문제를 움직이면 그 문제가 되지만 아니 법과 제도를 따져보고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건 독일도 하고 있어요. 독일도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3: 네, 그러니까 피파나 뭐 대한체육회 정관의 방패막이 삼아서 축구협회 인사가 다시 이 축구협회를 이끌 가능성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불똥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빅리그 관심이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드컵은 선수들에게는 꿈인 동시에 직업 선수로서 자신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컵은 모든 사람들 지금 저희도 막 밤새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도 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막 선수를 막 데려가죠. 그런 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더 어떤 커리어를 점프하거나 더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무기력해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남아공 경기의 패배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생각하면 좀 많이 아프죠.
1: 네. 예. 참 뭐 내년 1월에 당장 큰 대회인 아시안컵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K축구혁신회에서 정말 뭐 구체적인 좀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고 그 실제 좀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이제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속보를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뭐 이른바 좀 특정 지역을 비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응원 구호를 외쳐서 논란을 빚었고 내일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2: 네, 일단 지난 29일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배재구 학생들이 광주 제1구 학생들을 향해서 뭐 지역 혐오 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면서 특히나 문제가 됐었죠. 뭐 이후에는 협회 측에서 6개월 정도의 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일 배재구 야구부 학생 그리고 지도자들 또 학부모들이 광주 제1구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사과를 한 이후에는 5.18 민주묘지 공동 참배도 또 이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네. 그런데 이 배재구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를 두고도 좀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막는 좀 지나친 처사 아니냐. 혐오 표현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좀 팽팽한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라는 자격 정지가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출전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중징계다 보니까 뭐 향후에 이제 프로 입단을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상당히 좀 박탈하는 좀 지나친 처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스포츠 영역에서까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표현들을 일삼는 것은 충분한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의 잘못 자체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처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성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저도 이 정도 기간 출전을 정지하는 그런 처분이 충분하다 혹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성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미성년자인 학생 이다 보니까 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이런 혐오의 표현을 한 그 수단 자체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도자나 혹은 어른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광주제일고를 방문을 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내려졌던 그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만약 그 내일 이제 배재고 학생과 선수들과 이제 학부모들이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고 광주일고 쪽에서 선처 좀 그래도 이해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라고 입장을 내놓으면 6개월에서 좀 감경이 될 수 있습니까?
2: 저는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협회 측의 내부 규정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감경 등에 대해서는 재량껏 처분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또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내일 뭐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예. 네. 스포츠계에서 혐오 표현을 근절하는 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해외 빅리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나요?
0: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유럽 현장을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예. 100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뭐 상대 경기할 때 상대가 있으니까 야유하고 그런 거 많아요. 막 서로 소리도 지르는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번 피파 월드컵도 어떤 게 있냐면 선수가 싸울 때 입 못 가리게 하죠. 그게 인종차별, 혐오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 실제로 퇴장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0: 계속 퇴장 네.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는 막 할 때 뭐 우리 이겨나 뭐 상대 축구 못하네 이런 얘기까지는 괜찮지만 그렇게 그걸 뛰어넘어서 존재 자체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순간 그거는 유럽도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 경기장에서 직접 또 봤는데 그런 거 뭔가 외치잖아요. 좀 잡아서 바로 경기장 밖으로 빼고요. 그다음 그 사람 평생 예를 들어서 경기장 출입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넘어버리면 당연히 사회적 처벌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축구는 저 야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거는 축구 쪽에서도 그런 거는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심이 상당수가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이제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1: 이 사건들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밀려드는 업무 부담에 한달 넘게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규혜 기자입니다.
2: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3: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세 달 안에 맞춰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맡던 일반 사건의 특검 사건 그리고 전담부의 일반 사건까지 맡으며 그만큼 높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2심을 맡았던 신종호 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것도 이런 고강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입니다. 이에 고법은 자체 TF를 꾸려 특검 사건 전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론 형사부의 고질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중장기를 나눠 세우는 건 물론 거시적인 제도 개선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SNS를 통한 무료 이벤트 범죄까지 등장했고 확산 속도도 빠른데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약물 사진과 판매 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약을 배달할 이른바 드라퍼를 구한다며 텔레그램 링크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5: 스마트폰 검색 단 몇 초면 마약 판매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4: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마약상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뒤 상습 투약한 17살 A양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무료 이벤트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직접 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투약할 만큼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청소년기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6: 뇌의 성숙이 25세 무렵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아무런 방어벽도 없는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뇌에 준 손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4: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 사이 128명에서 674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와 쉽게 휩쓸리는 또래 문화를 타고 번지는 데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성인보다 재활 동기도 부족한 청소년들.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전에 마약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상대원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현재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있는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0: 우리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7: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천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두 배지만 손실도 두 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8: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되니까 이들의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7: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내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면서 수요를 측정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10: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9: 포장 겉면에 공공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생리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지급기는 한 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11: 중고거래나 오남용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거래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내일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초복을 앞두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8,154원으로 5년 만에 29%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14,077원에서 지난 2023년 16,000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8,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 일본 전역에서 곰 출몰이 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곰 퇴치 훈련까지 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법으로 곰 스프레이를 꼽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도 싶은데요. 이승배 특파원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2: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경찰 수십 명이 헬멧과 방패까지 챙겨들고 출동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불청객 곰 때문입니다. 하천을 유유히 헤엄치더니 울타리를 훌쩍 넘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13: 이마마대 겁나 것도 初めて 났던데 예, 그래서 미끄리 됐습니 어찌모 가까이인데.
14: 아버님들, 기능들,
15: 하이, 아빠.
12: 초등학교에 곰이 나타나자 사냥꾼이 총으로 제압합니다. 일본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자치단체가 실전 같은 곰 퇴치 훈련에 나선 겁니다.
16: 작년도 緊急重量の制度ができまして, こういった市街地に出没した際に 銃器を使った熊の捕獲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12: 일반인에 권장되는 건 곰 스프레이입니다. 고추와 후추 성분인 캡사이신이 주 재료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용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쓸만한 건 개당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스프레이 하나로 1톤 넘는 곰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스프레이를 사용한 북극곰 사례를 분석한 결과 95% 확률로 곰을 쫓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캡사이신 효과도 있지만 스프레이를 흔드는 모습, 뿌리는 쉬익 소리 같은 시각적, 청각적 요인에도 곰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사용도 쉽고 따로 훈련도 필요 없어 총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17: 9m, 8m, そういったタイミングでこのクマスプレーを準備してください. 自分の方にこのスプレーがやってこないように.
12: 가끔 황당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난 1일 나고야에서는 누군가 곰 스프레이를 우체국에 뿌려 5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베트남 국적 20대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레버를 당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AM 1050.
1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거룩한 성, 이 곡은 선율을 따라서 점점점 고조돼 가다가 후반부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알아보면서 이 찬양처럼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두 그룹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장소, 죄사함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 구약 백성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가 속죄의 장소, 은혜의 베푸심을 체험하는 장소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약과 오늘날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대속과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모든 피, 보혈이 흘러나갑니다.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녀로 모여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늘로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은 우리는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날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다니던 우리가 그 자리에 옮겨가서 살게 되는 나의 생명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이 거룩한 성 찬송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가장 거룩하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럽고 뛰어난 이 새 예루살렘 천국 보좌 앞에 오늘 인생이라는 매일매일을 완성시켜주신 생명의 은혜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운데에 내가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우리의 예배에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드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에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믿고 배우는 이유는 구약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거기서 드려질 예배의 장소를 동시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신 약속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잘하면은 점수가 80점 이상 돼서 천국 들어가는 구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구원파가 와서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볼 때 우물쭈물대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정해진 한 장소에서 정해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백성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의 당사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 재림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그곳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완전 구원인 것입니다. 완결된 구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이미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거지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겪는 그 일이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전에 당했던 그 일이 그렇게 마음을 아직까지도 꽉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그 일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끝내버린 일보다 더 큽니까? 오늘 확인하시고 완전하게 정리하십시오. 과거는 끊어내십시오. 오늘 다가오는 일들도 충분히 막아버리십시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 구원론을 강조를 못했어요. 그냥 구원 받은 거 감사함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니까 그냥 언제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 사람들이 모르고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얘기를 듣는다고. 못 들어보긴 설교할 때 잤지 그때. 구원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의 이 성막과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었죠. 구약의 선조들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향과 영상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멋있는 교회를 졌을까 하는 그런 곳에 가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구약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소망은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이루어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그런데 확신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이에요. 거기 그냥 가게 돼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소망.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늘의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망은 성막이나 성전처럼 그냥 눈에 이렇게 딱 보이면 좋은데, 가디나에 가면은 이 성화장로교회 있다는 거 딱 교회 보이면 그 교회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새 예루살렘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찢어지거나 허물어지는 천막이나 성벽, 성전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럼 어디 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과학도 배웠으니까 우주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계의 저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우주계 어디로 우리가 다 가는 건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단어, 믿음.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무나 다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확신의 믿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장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마음이 새 예루살렘 성이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면 또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믿음장 바로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교회 오래 섬기고 있는 장로님에게 가진 어떤 특권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처음 예수 만난 분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등급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누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직 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믿음이라면 차등에 있어요. 김 집사님 믿음은 더 크고, 또 어젯밤에 늦게까지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최동우, 이수영, 곽상신 이 믿음은 되게 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에 렌트해서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감히 우리가 누구 믿음은 크다, 누구 믿음은 적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백성들의 성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처럼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영광에서 빛나고 있는 어떤 장소일까? 이 요한계시록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뭐 보석이란 보석은 다 나와요. 백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요. 보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서 지금. 또 열두문은 진주문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천국 가면 진짜 다이아몬드가 깔려있고 뭐 이렇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이 정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한 상징이지, 천국 가서 만일 정말 이 말대로라면 천국 갈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기다 내가 깔아버리면 되잖아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뭐 야 누군 다이아몬드고 막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거룩한 성 부를 때도 나왔지만은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네 뭐 이랬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내가 보니 와 유리 바다와, 천국 가면 유리 바다와, 이거 다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보는데 광야 백성들이 봤던 성막이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니 성화장로의 건물이나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어떠한 형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런 상징의 이야기보다 16절 17절을 읽었어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 때 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니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높이 길이 너비가 12,000스다니온, 이걸 찾아보니까요 12,000스다니온은 2,200km래요 1,367마일. 여기서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까지가 1,4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와, 어느 정도 큰지 사이즈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써놓은 이야기는 17절에 그래서 이 성곽을 측량했는데 우리 인간 계산으로 볼 때 이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네모 상자 안에 예루살렘이라면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사는 건가? 근데 빛나고 와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달라스까지의 이 거리가 높이로도 그리고 넓이로도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형체를 봤을 때 나오는 말은 뭐가 될까요? 와 하잖아요. 크다. 그런데 캐년 가서 와 했던 것처럼 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은 다 같이 시작. 와. 예. 소리는 와인데 에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도착하는 곳, 우리의 믿음이 도착하는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가는 근데 좀 괜찮은 집, 괜찮은 동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은 와 바로 그곳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미토법으로 자꾸 개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끝없으심을 우리의 이 생각으로 자꾸 몇 센치, 몇 미터, 이만큼, 저만큼, 며칠간 자꾸 우리의 계산법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은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하나님의 범위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거룩한 성 저 계속 이 찬양을 바바로티코도 들어보고 계속 어제 많이 들었어요. 고창민께 제일 나아요. 그래서 어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곳이구나, 여기 이런 곳에 가는,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저번 목요일에 병원 다시 가서 검사를 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검사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안심이 되죠. 또 병원 가기 전에 제 모습이 또 막 어제 생각나는, 그저 이만한 것 같고도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룩한 성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일도 안 죽으면 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내일 죽어도 와, 이런 곳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예수 잘 믿고 가길 바랍니다. 예수 바르게 제대로 믿고 가길 바랍니다. 뭘 원하세요? 교회 와서 자꾸 뭘 원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무도 아름다운 곳,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자꾸 눌리고 나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제 하나님이 오늘 결론으로 주셨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가리라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초청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나 뭐 이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뭐 주저해요. 다 거기서 거기인 우리 인생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질 것을 믿는 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열려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봉에 있지 않고 열려있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사는 자는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네 번째로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과거 완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때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그때 믿으면 되지 이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이 완료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억셉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받아들인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의지가 훈련됐잖아요.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질 때 우리는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내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

0: 뭐 화합 몇번 냈어요. 신경질 몇번 냈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미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삶을 오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자리,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는 오늘 분명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내 의지와 은혜가 하나로 붙어버린 그 의지의 믿음을 선택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걸음이 이미 천국 마당을 거닐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아침 창문 열고 바라보시고 밤잠자리에 창문 닫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시면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아,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라디오에서는 항상 가까이 듣잖아요. 저희도 뉴스 앤 뮤직뿐만 아니라 뉴스와 복잡한 시사 사이에도 음악을 다 끼웁니다. 그 음악에 보면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끌고 가는 핵심이 바로 기타 선율인데요. 대한민국에서 12 지신, 네, 자축인묘 진사 이거 아니고요. 12주의 기타의 신입니다. 12 기타의 신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왜 그러신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의 손에서 많은 음악이 만들어졌고 80년대 90년대 K-POP의 인기의 씨앗도 성장했고요. 지금은 학생들과 함께 팀 손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학생들과 함께 K-POP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어떻게 그려갈지 고민하시는 최일선에 계신 분입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밋밋해요. 네. 제가 너무 멋있어하는 기타리스트 손무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 교수님 사실은 또 라디오 진행도 하셨고 라디오 스튜디오 익숙하시죠?
3: 예, 뭐 되게 자연스럽고. 저는 사실 YTN 라디오는 처음 출연하는데, 네. 보니까 되게 쾌적하고, 물론 뭐 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방송 친화, 게스트 친화적인 그런, 네, 스튜디오인 것 같아서 일단 좋네요.
2: 예, 이분은 녹음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스튜디오 안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3: 마이크도 비싼 거 갖다 놓으시죠.
2: 예, 마이크 비싸다는 거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팬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고요. 네. 워낙 제가 12지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전설적인 연주자이시기도 한데 청취자분들께, 네, 아유, 지금 저 손무현은요 라고,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저는 20세기에 데뷔를 해서 21세기 현재 오늘까지 이제 30년 정도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고 있는 작곡가 연주자이기도 하고, 네, 또 또 한 20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초빙이 돼서 20년간 지금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4: 예. 네,
3: 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어쨌건 음악이 너무 좋아서 30년간 음악을 잡고 놓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4: 얼마 전 예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뭐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네. 폭발하던 시기에 사실은 그 무대를 이끄신 분이고요. 지금 좀 저희가 음악을 하나 깔면서 토크를 할게요. 이 네. 노래 들으시면 이거 리메이크 곡으로도 들었는데 하실 거예요. 네. 네.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이거 모르시는 국민들 없거든요.
3: 감사하죠.
4: 워낙에 네. 유명한 곡을 작곡도 하시고 네. 작곡만 한 게 아니잖아요.
3: 편곡까지 했습니다.
4: 그러니까 거의 프로듀싱을 네. 하신 거예요.
3: 연주 다 했죠.
4: 예. 예. 예. 이 노래 들으면 춤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의외예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전자기타를 현란하게 연주하시는 모습이 예. 유명한데 잠깐만 이 음악 저희가 30초만 들려드릴게요. 네.

0: 네, 베이스가 매력적인데요. 이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 오늘 화두가 AI에 관련된 얘기 이제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음악계에서 미디라는 어떤 단어가 이 뮤지션 업계에서 강타할 때예요. 그러니까 미디라는 걸
0: 충격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1: 컴퓨터로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네. 그 시기가 곧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음악을 이제 기타만 치고 있다가 아 미디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아 앞으로는 이 미디로 음악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좀 수월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시장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사실 그때 좀 느꼈어요.
0: 아니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뭐 신대철, 손무현 당대의 기타리스트 같으면 네. 무슨 소리야, 라이브로 세션해서 녹음해야지. 네. 이게 약간 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로 하자 이렇게.
1: 컴퓨터로 한다 그래서 라이브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네. 적절히 잘 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들으시는 피에로는 릴보고츠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연주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제가 기타만 좀 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목소리는 김한선 선수의 목소리죠. 사실 이거는 이게 이제 89년도 9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되게 야 그 꼬맹이가 참 당돌하게 뭔가 시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우리 손모현 교수님이 네, 뭐 윤상 씨나 돌아가신 신해철 이런 분들하고도 음악적 교류 혹은 영향을 서로 많이 주고 받았는데요. 맞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른바 전자음악이라고 표현하는
1: 1세대죠.
0: 1세대시잖아요. 네, 교수님 포함해서. 네.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질문 연결해서 이어갈 텐데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곡들 중에 아마 X세대 분들은 이거 딱 들으시면 이 부분이 이 교수님 거라고 하실 건데요. 잠깐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서태지와 아이들 곡입니다.

0: 서태지 팬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서태지가 이렇게 랩하면서 기타 하고 기타를 불러주는 장면. 네. 그 뒤에 연주입니다.
1: 예, 뭐 내 모든 것 그 아마 일, 서태지 1집에 있을 거.
0: 네, 맞아요.
1: 생각이 들고 지금 틀진 거는 라이브 앨범에 있는 것
0: 네,
1: 같은데. 난 알아도 제가 연주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그게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태지 씨의 10대 후반에 정말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때의 장면들이 아직 기억이 나네요.
0: 예. 연주면 연주, 작곡이면 작곡. 뭐 오늘 또 저희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춘기 방황할 때 아껴둔 우리 사랑. 그 거리마다 그 노래가 계속 울려 퍼졌었거든요. 90년대 초에.
1: 사실 그때는 뭐 그 음악을 듣는 매체 미디어라는 게 사실 라디오 내지는 공중파 TV
0: 맞습니다.
1: CD가 초창기였을
0: 때니까 비쌌어요. 예, 생일 선물 하나
1: CD는
0: 때고.
1: 없었을 때고
0: 테이프 있어요.
1: 맞아요. 그냥 왜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는
0: 맞습니다.
1: 카세트
0: 워크맨
1: 뭐 그걸로 음악을 들었을 때라 명동거리 같은 데는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오픈을 해놓고 그렇게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호객행위를 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행했던 가요들을 많이 트셨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아껴둔 사랑을 위해 이 곡도요 잠깐 저희가 밑에 한번 깔아드릴게요. 뭐 곡은 만드신 작편곡하신 손명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왜 이 음악을 제가 언급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그냥 귀로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영상과 다른 콘텐츠와 합쳐진데 이 곡도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유명했었고요.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M본부에서 청춘 드라마였던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의 네. 주제가였어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영상음악을 시도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화음악까지 연결이 됐죠.
0: 맞습니다.
1: 뭐 주유소 사건이라든지 네. 신라의 대법 이런 거 하게 됐는데 가요만 쭉 하다가 이렇게 영상과 음악이 붙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와 이런 세계도 또 있구나라는 네. 사실 뭐 제가 영상음악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제 일하면서 영상음악을 배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0: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네. 그 이렇게 갑자기 즉흥 잼 연주처럼 막 이렇게 네. 선수들 막 그걸 혹시
1: 프로젝트 제곡이죠.
0: 여러분 그 광복절
1: 쨍하고 헤드라인이라는
0: 그러니까요. 네. 광복절 특사 또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곡 영화들을 보시면 그 또 신라의 달밤 네. 전부 다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을 손명 교수님 하셨는데 굉장히 음악에 대한 기억이 남아요. 스토리보다.
1: 뭐 아마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발표했던 영화들보다는 훨씬 더 미디어 친화적인, 그러니까
0: 네.
1: 그 뭐 CG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께서
0: 이렇게 음악을 쭉 들어보면 이제 와 이분이 그걸 다 했다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겁니다. 음악을 뭐 김한선의 이 공전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90년대 TV 또 영화와 이어지는 곡들을 작곡을 하셨는데 음악의 어떤 내가 곡을 만들 때 그 곡의 어떤 특징 혹은 DNA 이런 게 있나요?
1: 뭐 그런 거 특징 DNA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음악들을 학습해서 사실 요즘 AI가 그런 걸 대신하고 있는데
0: 네.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음악들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곡을 만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곡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서 자체 검수를 해요.
0: 네.
1: 만약에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우리 아버님이 부른다.
0: 네.
1: 라는 가상을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하면 아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겠구나.
0: 네.
1: 아 그러니까 누가 불러도 그냥 딱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멜로디의 진행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을 확보를 해야 아 이게 상업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어떤 심연할까요? 그런 것들을 했어요.
0: 네. 아니 그게 제일 어려워요.
1: 어렵죠.
0: 시인들께서도 네. 네. 아주 쉽게 툭 던지는 시 모두가 이해할 만한 시인데 제일 어렵잖아요. 김성월의 시도
1: 그러니까요.
0: 그렇고.
1: 그러니까 사실 대중예술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철학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1: 그렇다면 그 공감을 어느 포인트에서 찾아야 되느냐가 대중음악 작곡가로서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게 요즘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 뭐 아쉽게도 여러분 축구가 그 모양이 되는 바람에 네.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입니다. 뭐 BTS를 필두로 많은 아티스트들. 그러면 그 저력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을까요? 네,
1: 저도 참 이 요즘 이 후배들이 해내는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사실 뭐 빌보드 차트 2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저때는 꿈 같은 얘기 있어요.
1: 뭐 아바.
0: 네, 아바 위에요.
1: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런 노래들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세월이 물론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너무 이 후배들이 전 세계의 대중음악 시장에 정상의 위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지금 현실인가 하는 정도로 놀래고 있고요.
0: 예.
1: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좀 늦게 태어날 걸.
0: 그랬다면
1: 예, 그런데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예. 박수 쳐 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음악적인 본질에 부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고요. 뭐 비틀즈부터 시작해서 롤링스톤즈 수많은 음악들이 또 한국을 와서 또 지금 BTS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와 K-POP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 네네.
0: AI가 일단은 영화계에서도요. 네. 이제 별도의 세션으로 경쟁을 합니다. 네. 다만 스토리도 AI가 만들고 다 AI가 한 건 우리도 인정 안 해. 근데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은 건 인정할게 이런 분위기인데 음악계는 어떨까요?
1: 아, 일단 영화 말씀 나누셨어요. 어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OTT를 열어서 네. 새로 개봉된 그 드라마를 보는데 네. 회상 장면이 다 AI들은.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 영상은 AI에 의해서
0: 맞습니다.
1: 저기 생성됐습니다.
0: 워터마크가 되게 작용했다고.
1: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사용하는 거죠.
0: 네.
1: 예술에서도.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은 아까 제가 미디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이 순수 음악에서 이제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정말 미미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점점 뭔가 음악도 다변화되고 네. 다양화되고 또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테크닉적 기술적인 것들 그냥 좀 음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음악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AI까지 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대생들이 왜 시험 볼 때 옆에 전자계산기 놓고 시험 보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있습니다.
1: 일반적이진 않지만
0: 테스트도 예. 있고요.
1: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서 뭔가 답을 만들어내듯이 네. AI를 잘 사용해서 보다 조금 더 표현력이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제 본질은 얼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주선율, 주 멜로디에 네. 대해서 작가의 철학과 감성이 포함됐느냐. 그것까지 AI가 이제 관여하게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주선율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가의 주선율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AI가 그걸 포장하는 역할에서 뭔가 액세서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0: 90년대 네. 초 80년대에 뭐 이분도 10대 때부터 선배 은 교수도 혼자서 기타를 열심히 껴안고 이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더 앞서가시는 답변을 하면 학생들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네.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긴
1: 학생들은
0: 했었거든요.
1: 학생들은 당황해요.
0: 당황해하죠.
1: 그러니까 네. 우리 교수님이 그 AI에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의외로 저는 이제 어떤 과제를 낼 때 두 가지로 내요.
0: 네.
1: 하나는 AI로 일단 먼저 해봐라.
0: 해봐. 와.
1: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지만 제 과목은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분석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80년대 흑인 음악에 관련돼서
0: 네.
1: 네가 직접 써봐. 두 번째고
0: 네.
1: 첫 번째로 쓰기 전에 일단 80년대 흑인 음악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가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내서
0: 와.
1: 일단 생성을 해봐라.
0: 네.
1: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저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0: 네.
1: 어떤 흑인 음악의 정통성을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0: 네.
1: 한번 뭔가 거쳐서 필터링이 돼서 흑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귀로 확인하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네. AI가 이제 앞으로 추론 시장으로 간다. 저희가 박영선 전 장관하고 필요사 AI의 백준호 대표 모셔서 얘기했고 어제는 또 정혜지 지휘자, 차세대 지휘자 불러서 AI가 작곡한 곡을 AI 지휘를 가르치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손무현 교수님 오셔서 현장에서 일단 AI와 무조건 같이 협업을 시작해본다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신해철 씨가 DJ로 복귀를 했는데 첫 멘트가 나는 신해철이 아닙니다. 나는 네. 신해철의 확률입니다. 이랬어요. 네, 네. 이 추론과 확률의 영역은 그동안 복잡했던 뭐 화성, 대위, 막 음악의 여러 가지 뒤에 깔리는 스트링 이런 것들을 AI가 뚝딱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네. 이게 확률적이고 추론적인 거지 독창적이냐.
1: 그렇죠.
0: 그것도 어렵잖아요.
1: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고 그건 네.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0: 해결해야
1: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건 저는 주선율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리로 따지면 좋은 재료를 확보를 해놔야 그다음에 어떤 그렇죠. 완성된 네. 셰프에 의해서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요리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허접하다면 아무리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0: 팀손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네. 직접 음악을 만들고 또 발표도 하시잖아요. 네네. 같이 AI도 지금 충분히 활용하도록 시키고 또 아마 직접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요. 뭐 모타운의 음악을 비롯해서 80년대 여러 뭐 또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 그렇게 시켜오면 제자들과 협업할 때 어떠세요?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제자들이 듣고 계십니다.
1: 그 정확하게 그 핵심을 해오는 제자들도 있어요. 네. 멋지게. 아,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구나.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해를 분명히 80년대 흑인 음악을 만들기로 했는데 트로트를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고.
0: 아, 그러니까 AI 같네요.
1: 예. 그 AI가 가질 수 있는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0: 맞습니다.
1: 저는 생각해요.
0: 맞습니다. 시켜보면 예, 좀
1: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예.
0: 아, 이런 여러 가지 이 시행착오조차도 하나의 예술일 것 같고 이런 선생님이 또 같이 이끌어갈 때 제자들도 많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좀 이제 뭐 AI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시니까 기타를 뭐 아주 집안에서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형제들 네. 뭔가 체계적으로 부모님이 손무현 기타로 커 이렇게 하신 건가요?
1: 아니요, 그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신데 세 분 다 네. 이제 관악기를 전공하셨어요.
0: 관악기요.
1: 예. 저는 이제 딸 셋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서 음악을 안 시키셨어요.
0: 왜요?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데.
1: 음악 안 시키셨는데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누님들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 네. 어깨너머로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음악이 흐르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 의지랑 관계없이 음악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저는 치게 됐는데 결국은 누님들은 다 이제 시집 가면서 음악을 그만두셨고 저만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요. 또 이름 있는 곡들과 뭐 연주자로서 부모님이 그래도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요. 네네. 과거에 음악을 배우신 제가 스토리를 봤더니 네. 우연히 그 이른바 한국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중현.
1: 저한테는 정말 결정적인.
0: 독일 때 무작정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10대 시절부터 막 가서 옆에서 대선배들 옆에서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도제식으로 크신 거잖아요.
1: 너무
0: AI 시대랑 너무 달라요.
1: 운이 저는 정말 그 당시에 10대 때 제가 했던 그런 음악을 잘하기 위한 행보들이 운이 너무 잘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1: 뭐 그 연습실에 가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신윤철 씨라고 신중현 선생님의 네. 차남.
0: 네.
1: 그리고 그 친구랑 친해졌더니 그 윤철이 형, 신대철 형님.
0: 신하위 에디도
1: 알게 됐고 네. 그 집에도 놀러 갔더니 안방에 신중현 선생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0: 와 전설들을 그냥 편안하게 근데, 친구 집 가서.
1: 근데 너무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제가 그때 갔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현 선생님 그러면 이제 기타로 네. 뭐 끝장을 보신 분이잖아요.
0: 아 대한민국 모든 분이 아시는 따라라라라 따라라.
1: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 집에 가서 네. 놀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0: 아 역시 그런
1: 그때 만드신 노래가 김하선 씨의 리듬 속의 그 춤을
0: 와.
1: 훗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또 김하선 씨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이게 참 그 역사에 그 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행운이었고
0: 그래서 AI의 확률보다는요 네. 음악가의 집요한 운명이
1: 맞아요. 그런
0: 운명을 만드는 것 같아요.
1: 그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절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0: 해요. 네. 사실 오늘 뭐 AI로 앞으로 K-POP 어떻게 하느냐, 또 제자들이 앞으로 업계에 어떻게 진출하느냐 네. 이 얘기보다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요. 17년을 한번 또 쓰러지셨는데도
1: 네, 네.
0: 지금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요.
1: 한번 잠깐 쉬어가라라는 그 신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고난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금 제 마음속에 교만이라든지 나태함이 좀 올라오면 그때를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됩니다.
0: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손병현 교수님 얼굴 보면요. 네. 물론 안경을 쓰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 위플래시.
0: 거기 네. 교수님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거기 드럼을 배운 학생과 아, 그 앞으로 AI 시대는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장면인데 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I 네. 때문에 뭔가 이 물론 뭐 많이 생태계가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간인 것 같아요.
0: 네.
1: 뭐 미디어라든지
0: 맞습니다.
1: 또 상업 간단하게 이제 음악이 본격적 말고 좀 상업적으로 좀 이용 더 이용될 수 있는
0: 네.
1: 그런 데는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저 역동적으로
0: 네.
1: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수 예술이 그러니까 음악적인 게 예술적인 게 발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좀 자제하고 도구로서 간단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대중 여러분들도 AI를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S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0: 맞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뭐 음악적인 끼라든지 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핸드폰 하나로 랄랄랄라 하면 음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하지만 프로페셔널들은 이 위에 어떤 것들이 더 저 디테일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음악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깊어지고 시장도 더 고급화가 될 것 같아요.
0: 역시 위드 AI의 답을 같이 갖고 계시고요. 좋은 음악이 아니라 좋은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AI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S 그걸로 늘 음악 3분짜리로 저희 인터뷰를 요약해서 음악으로 만들어드리잖아요.
1: 아, 그러시구나.
0: 복잡한 시사 네, 네. 경제 얘기를 해도 저희는 네. 3분짜리 노래로 그걸 만듭니다. 가사는 좀 웃기죠. 네. 뭐 관세가 어쩌고 트럼프가 이러는데도 노래로 전달드리거든요. 네. 그거 살짝 들려드리면서 또 오늘 교수님이 추천한 곡이 있습니다.
1: 네.
0: 스테이시 켄트. 재즈 여성 보컬.
1: 재즈 보컬리스트고 여자고. 근데 이제 그 보컬도 보컬이지만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마르코스 발레라는 네.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 전문가예요.
0: 아, 예.
1: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여름으로 시작됐잖아요.
0: 네.
1: 여름의 보사노바라는 삼바. 여름의 삼바라는 제목의 삼바 디 베라우라는 원제가 있고
0: 네.
1: 영어로는 소 나이스라는 타이틀로. 네, 뭐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들어본 것 같다 그러실 거예요.
0: 왠지 시원한 칵테일 하나 네. 놓고 있을 것 같은 그런
1: 갑자기 음악. 급 더워져서 오늘 PD님이 네. 저한테 선곡을 의뢰하셔서
0: 네.
1: 상큼하게 갖고 왔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음악가가 선곡한 음악을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오늘 아쉽지만 얘기는 여기서 듣고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YTN 라디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손무현 교수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신 질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이르면 조금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라면요? 40명이라면?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8번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중심에는 하나의 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온 땅의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창세기 18장이 주는 놀라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질문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묻고 또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들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믿음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에만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질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질문과 응답이 오가는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신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주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읽다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함께 읽어보면 중요한 단서가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낯선 손님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쉴 자리를 마련합니다. 반면 소돔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었지만 소돔의 도시는 타인을 향해 닫혀 있었습니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은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풍요 속에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문제는 풍요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본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시작된 환대의 정신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 의인이 있느냐?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주린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낯선 일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에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운명을 염려했기에 의인을 찾았습니다. 믿음은 질문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일까? 오늘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0: 이어서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같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2: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배경으로 나온 얘기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1: 다같이 에스겔.
2: 에스겔.
1: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인데요. 언제 예언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한국처럼 북한 남한이 있듯이 쪼개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같이 이스라엘,
2: 이스라엘,
1: 남쪽 이스라엘은 다같이 유다,
2: 유다
1: 이름을 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속을 왕창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몇 년 전에?
2: 721년 전.
1: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그들은 2700년 전에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땅은 이락이에요. 이락. 거기 살던 사람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134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2: 134년. 네,
1: 134년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은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그 땅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어요. 그걸 한국말로 쫄딱 망했다 그래. 다 망했으니까. 그때의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 아멘.
1: 망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2: 아멘.
1: 인자야. 인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아들아, 다른 말로 에스겔아.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살고 있을 때, 지금은 망해서 딴 나라 같지만 옛날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땅이 더러워진대. 땅이 더러워진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보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뺏으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죄 없어도 잡아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 피가 흘려져가지고 땅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우상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땅을 더럽히는 거다. 자신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분노를 쏟아 참고 참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천년을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분노를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피를 흘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 해쳤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난민이라 그래요. 난민은 남의 나라 가면 거지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 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수르로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그렇게 해쳤다. 다 그렇게 딴 나라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2: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1: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도망간 많은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대. 그때 바다가 갈라졌대. 아니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대. 40년을 그렇게 살았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이 다 땅을 차지했대. 근데 망했대.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종살이한대. 남의 나라에 도망와서 난민으로 산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나?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며. 그거 왜 그래? 그거 이상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먹칠이 된 거야.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야. 하나님 백성이 망했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외 여러 나라 도망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0: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1: 그래서 너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쫄딱 망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 줘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단다. 이렇게 행하실 건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내 이름이 먹칠이 돼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0: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1: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자기가 죽으면 자식도 계속 노예예요.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노예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 끝까지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난민으로 다른 나라 도망가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받고 몇 년 계약하고 종살이 하는 거. 그 계약하고 종살이 하니까 이것도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노예들은 더러워요. 난민들도 더러워요. 깨끗한 난민 봤습니까? 더러운데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려서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0: 아멘.
1: 그래서 말씀을 뿌려서 너희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0: 아멘.
1: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마음이 더럽고 영혼이 더럽고 모든 우상 숭배,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0: 아멘.
1: 그리고 26절 계속 보죠. 시작.
0: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1: 너희 영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0: 아멘.
1: 아, 그리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그랬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할 것이고.
0: 아멘.
1: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0: 아멘.
1: 내 규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0: 아멘.
1: 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시작.
0: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1: 아멘.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준 땅, 결국 여호수아와 더불어 점령하게 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0: 아멘.
1: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0: 아멘.
1: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0: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1: 아멘.
0: 곡식이 풍성해서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1: 아멘.
0: 아멘. 아멘. 31절 시작.
2: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그때에 너희가 종살이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우상 숭배도 없어지고
1: 아멘.
0: 식량도 넘치고
1: 아멘.
0: 복되게 살게 되고
1: 아멘.
0: 그때 가서 너희들이 과거의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리고 좋지 못한 모든 일들,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내가 미친 놈이지.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냐. 내가 돌았냐. 진짜. 아, 한심하네. 한심해. 내가 왜 그랬냐. 진짜. 그리고 과거의 자기를 밉게 보리라. 난 이제는 그런 짓 절대 안 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그때 미쳤나 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과거에 다 잘했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한심하잖아요. 왜 그랬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냐. 그리고 그 스스로를 그때 과거의 나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 아멘.
0: 아멘. 33절 하반절 시작.
2: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0: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몇 년 안에 박살납니다. 사람이 안 살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살면 다 폐허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안 살고 집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갔으니까 완전히 황폐가 됐는데 건축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했는데 에덴 동산 같이 됐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사람들이 안 살고 짐승이나 살고 그랬는데 이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건축됐네. 주민이 살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2: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0: 아멘. 진짜 신기한 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만 끌고 갔어요. 거기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그냥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유대인들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폐헌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종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건축이 이루어지네? 사람이 사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1: 아멘.
0: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1: 아멘.
0: 여호와가 황폐한 이 자리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심으셨구나.
1: 아멘.
0: 그렇게 이방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높은 사람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나라로 도망을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저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저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능력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포로로 끌려갔든 도망을 가서 난민이 됐든 내가 그들을 그 고국 땅으로 다 데려간다. 첫 번째 계획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다 정결하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1: 아멘.
0: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내가 할 것이다.
1: 아멘.
0: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1: 아멘.
0: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할 것이다.
1: 아멘.
0: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하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근이 없게 하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지은 자신들을 밉게 볼 거다.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폐허된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땅에 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고백을 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됐네.
1: 아멘.
0: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네.
1: 아멘.
0: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1: 아멘.
0: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못해. 이건
1: 아멘.
0: 하나님만 하시는 거리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셨네.
1: 아멘.
0: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1: 아멘.
0: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세요. 37절에 보면 시작.
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0: 아멘.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1: 아멘.
0: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2: 그래도
0: 이스라엘 족속이,
2: 이스라엘 족속이
0: 이와 같이,
2: 이와 같이
0: 자기들에게,
2: 자기들에게
0: 이루어 주시기를,
2: 이루어 주시기를
0: 하나님에게,
2: 하나님에게
0: 구하여야 할지라,
2: 구하여야 할지라.
0: 아멘.
1: 아멘.
0: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기적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
1: 아멘.
0: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0: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0: 하나님의
2: 위하여.
0: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를 지었다. 지었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생기게 했다 그 말이야.
1: 아멘.
0: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아멘.
0: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참다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도 그들이 기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1: 아멘.
0: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1: 아멘.
0: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아멘.
0: 그 왜 그러시냐?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기도 안 하고 응답 막 해주시면 우리가 고마워서 그냥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 기도 안 했더니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너무 고마워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해주실까? 기왕 주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왜 기도에 토를 달아? 왜 그러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1: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0: 그냥 막 안 구해도 그냥 막 알아서 주시면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더 예배도 나오고 그냥 막 더 봉사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문제는 내가 아는 거는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1: 아멘.
0: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1: 아멘.
0: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1: 아멘.
0: 얼만큼 사랑하시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오.
1: 아멘.
0: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가끔 속삭여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면 그냥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잘 되면,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되면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다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 나도 영광 받을래.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판단을 잘한 거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해야. 하나님은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을 받아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하고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1: 아멘.
0: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1: 언약의 하나님.
0: 언약의 하나님.
1: 언약의 하나님.
0: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이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
1: 아멘.
0: 너희가 구해야 내가 준다.
1: 아멘.
0: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건강하게 되고 항상 재정의 복도 받고 애들도 잘 달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건강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1: 아멘.
0: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1: 아멘,
0: 하나님을 찬양하고,
1: 아멘,
0: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아멘,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게 다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1: 아멘. 아멘.
0: 물론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한 적이 많고, 죄를 지은 적도 많고, 넘어진 적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 돌린 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할 텐데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내가 기도했으면 그때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영광 돌린 적이 많이 있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헬로우 큐티 말씀은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이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회장인 말틴 셀리그만 박사는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주제로 평생 연구한 셀리그만 박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찾아냈고 이 조건들에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은 첫째,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둘째, 성취감,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넷째, 참여의식, 다섯째,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번 참여의식, 그리고 5번 의미 있는 삶이라는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 일에 적극 매진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뿐이라는 사실을 서둘러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푯대를 향해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건국된 지 2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신 많은 한인 어르신들께도 미국은 삶의 터전이자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온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250년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쌓여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며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해온 임강웅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걸어오신 귀한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기력도 점점 떨어져가니 간병인을 수소문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을 몇 차례 건너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사기라서 뼈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주기, 찬송, 기도를 함께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6개월간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같이 와서는 정원 관리도 도와주고 차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부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봄에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주일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느껴지는 남편의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이 남편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해주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교회 일들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한 번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저에게 유분자 이사장님이 주관하는 소망소사이어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하는 우물 파기 사업과 기타 활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으로 참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중에도 줌으로 큐티를 하고 지금은 다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알기에 지금도 감사드리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날이 느끼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지금 평강과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세상적으로는 재미있게 살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후회되는 것은 지난 세월의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염려와 불안이 없으니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에서 봉사활동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낸 후 저의 힘든 시간에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신 소망소사이어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 현실적인 잡다한 많은 일들을 그가 다 처리해 주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헛되이 시간만 보낸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씀 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저는 시편 50편 15절을 펼칩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남편과 영적으로 통하지 않은 날들이 저에게는 슬픈 날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며 위로받을 수 있었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남편은 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모두 알다시피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려서 가난했던 그가 가진 것은 오로지 성경뿐이었으며 독학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정적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원수조차 친구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컸던 분인데 원래는 청년의사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출간한 목사와 설교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집중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또한 헨리 나우에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그리스도 영성가로 알려졌습니다. 예일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슈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인 데이 브레이크에서 사역하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한 그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편을 돌볼 때는 모든 일을 끝내고 남편이 잠이 들면 그때부터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없는 지금도 버릇대로 저녁 늦은 시간에 큐티를 하고 기도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쉬운 청력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왜 뇌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져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면 뇌가 받는 자극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잘 듣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력 건강도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청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TV나 이어폰의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한다,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한다면 한 번쯤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안부를 묻고 교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은 기뿐 아니라 뇌에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는 만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고 많이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청력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주어진 규례를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약한 자를 돕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마음의 위로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앙의 본질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본질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차원의 삶을 준비해야지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대적자 마귀와의 전쟁이 그 밑을 흐르고 있는 대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는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제비는 되지가 못합니다. 다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마귀를 패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귀의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유혹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딘 슐만의 말을 빌리자면은 크리스찬 삶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놀이공원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른 준비를 할 때에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여자 가수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디는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요상한 차림을 하고 나오는 미국 가수 이름이에요. 이 여자 가수는 전 세계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2011년도에 발표한 앨범이 있는데 제목이 Born This Way라는 앨범입니다. 동성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노래입니다. 가르주다를 사랑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수롱하는 노래, 공연 중에 청중을 향해 Let's go to hell, 함께 지옥 가자 라고 외치는 그런 노래, 자살과 폭력과 외설적 메시지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피로 목욕을 하고 본인 스스로 사탄을 섬긴다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영국의 16세 난 소녀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오클라호마의 20세 난 여자는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서 그 피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여자를 2012년도에 한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월드 투어를 할 때 첫 번째 출발지로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 약 원래는 5만 명 모이는 규모의 구장인데요. 8만 명의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공연으로 열광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렸겠습니까? 동성애와 반기독적인 메시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문화적, 예술적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대적하는 영적 독소를 뿌리겠다고 하는 마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율법 조항이나 챙기고 윤리적 자세나 가다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식을 바르게 준비하고 강한 힘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갔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기력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나 조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교회 안에 똑똑한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과 프로그램, 건물 다 갖추고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와 같이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 왜 무기력할까요? 정말 있어야 될 영적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기도운동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 역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역사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

0: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가 마음에 평안을 더하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가벼운 겉옷도 챙기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이야기와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네, 최고가 최고를 만납니다. 가장 오래된 미디어인 라디오지만 또 가장 뛰어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사람 간의 관계를 만나는 시간, 생각의 창 AI를 열다 아홉 번째고요. 미리 예고 드립니다. 열 번째가 끝인데 열 번째는 제가 유튜브 버전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유호연 토블 AI 대표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분 이력이 독특합니다. 저도 문과생이었거든요. 근데 문송합니다라는 말 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0: 아니, 인간의 마음과 역사와 생각을 탐구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분은 문과생이었습니다. 영문학 전공했는데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트위터 대단하죠. 에어비앤비 지금도 쓰시는 분들 많죠. 여기서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못 따라가겠네요. 저는 사회과학 정도로 넘어왔는데. 자, 거기서 또 10년 넘게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정치와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도 고민하셨고 지금은 AI로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통째로 짜고 있습니다. 오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단어가 바로 본질이거든요. 어떤 얘기할지 직접 모셔서 얘기 들어보죠. 토블 AI 요혜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요혜연입니다.
0: 너무 오래전인데 네. 문과 출신 이런 말 하면 약간 좀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1: 아, 아닙니다. 그 문과 출신이라는 게 평생 저의 이제 본질이죠. 아이덴티티이고. 네. 네. 그게 근데 이제는 진짜로 문과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소설책, 국문학, 뭐 언어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코딩을 할 줄 알았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최신 기술 분야에 일하기 좋았는데 지금 AI한테 말로 해야 됩니다. 언어로. 네. 문과처럼. 예.
1: 제가 뭐 코딩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할 줄 아는 코딩 언어도 굉장히 많았고 우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그런
0: 충격이죠.
1: 네. 그 AI가 대체하는 직업 첫 번째. 네. 그게 바로 저희 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0: 맞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여러 번 전문가들 인터뷰 통해서 보내드렸지만 뭐 미국에서 MS부터 시작해서 막 대거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뭔지,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저희가 앞서 소개를 했지만 조금 더 청취자분들께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좀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는 원래 영문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수학을 못해서 네. 이과를 갈 수가 없었어요.
0: 다 똑같네요.
1: 네, 그런데 평생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숙제는 기술과 인문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자연 언어 처리, 언어 처리를 하고 네. 싶어서 그래서 자연 언어 처리를 공부를 했고 예. 그리고 영문과에서도 언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가기 전에 네.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서 네. 네, 정보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갑자기 트위터에서 연락이 와서 네. 자연 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찾고 있는데 와. 한국어를 잘하는 자연 언어 처리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저 한국어는 진짜 자신 있어요. 그리고
0: 영문과 나왔는데요. 네.
1: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0: 예.
1: 근데 그 트위터 입장에서는 자연어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네.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 예. 트위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언어학 특히 인문학을 이제 기술과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예. 고민을 했고. 그 이후로 뭐 검색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결제팀에도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치랑 기술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예. 예, 정치 스타트업도 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정치 스타트업 얘기는 제가 좀 뒤에 이제 저희가 쉬어갈 때 이분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잘 알지? 그 질문에서 드릴 거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NLP라고도 하는데요. 자연어 처리입니다. 과거에는 안녕하세요는 안을 의미하는 컴퓨터 부호와 기호와 설명 언어들이 있었다면 이걸 그대로 그냥 인간의 언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언어학은 이제 음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음운을 나누기도 하고 네. 소리 나누기도 하고 포네틱스. 아, 저도 사실 그쪽 전공이어서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언어의 구조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지를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가져서 실리콘밸리를 휘저으시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원래부터 그걸 좋아했었고 뭐 수학 때문에 문과를 수학을 잘하셨으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는 평생 직장 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네. 지금 AI 때문에 MS 엔지니어들 막 대거 잘린 네. 거 보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이쪽에서 변화가 많나 봐요. 왜냐하면 구글에도 한국인 분이 일하시다가 네. 중역으로 일하시다가 갑자기 마트에서 막 물건 정리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1: 아,
0: 최근에.
1: 뭐 그랬죠. 예. 예, 예, 예.
0: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1: 아. 그게 실리콘밸리에서는 4년 이상 일을 하면 네? 이상한 일이 됩니다.
0: 오히려요? 네. 와.
1: 왜 이상해지냐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주식을 네. 그러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네. 연봉의 반은 주식이고 반은 돈이에요.
0: 아, 네.
1: 그 주식이 4년 동안 그러니까 베스팅이라 그러는데 4년 네. 동안 주어져요.
0: 네.
1: 4년에 나눠서 줘요.
0: 네.
1: 근데 4년이 끝나고 나면 네. 그 리프레시먼트라 그래서 새로 더 조금 더 주든가 네. 안 주든가 해요.
0: 네.
1: 그럼 연봉이 갑자기 반으로
0: 줄어드는 거죠.
1: 연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네. 어차피 그 계속 거기서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0: 예.
1: 현금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0: 그러네요.
1: 예. 그러면 그 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식을 안 주니까
0: 네.
1: 다른 회사에 또 가면 그만큼 주식을 또 주잖아요.
0: 몸값을 키워서 다른 데 더 가.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네요.
1: 그렇죠.
0: 네.
1: 예. 그래서 한 4, 5년 있으면 그 우리 팀원들이 물어봐요. 이 회사의 역사를 다 아는 느낌이 어떠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나 4년밖에 안 됐는데
0: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혁신 즉 계속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막 돌리기 위한 실리콘밸리의 문화 같아요.
1: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0: 네.
1: 이쪽에 있었던 최고의 엔지니어가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검색팀이었는데
0: 네.
1: 검색 기술은 굉장히 그때 고급 기술이었잖아요.
0: 예.
1: 근데 야후에서 검색을 하던 사람들이
0: 네.
1: 야후에서 다 나와서 빙으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0: 와.
1: 검색 엔진을 만들고
0: 네.
1: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트위터로 온 거예요.
0: 야.
1: 그러니까 이게 수혈되듯이
0: 네.
1: 적재적소에 딱딱딱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0: 굉장히 뭐랄까요. 강제적 혁신이 될 정도로
1: 네.
0: 전혀 다른 방식과 지향점과 워크 플로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1: 네.
0: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1: 네.
0: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리고 또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사람들이 바뀌니까 업무가 다 표준화가 돼요.
0: 예.
1: 그래서 엔지니어는 어느 회사 가도 바로 엔지니어로 일을 할 수 있고
0: 네. 네,
1: 매니저는 어느 회사 가도 바로 매니저로 일을 할 수 있고
0: 이야, 이게 와 유호연 토블 AI 대표분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다이내믹한 경험을 한 해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분이 AI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가 여기에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가볼게요. AI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0: 이거 먼저 좀 화두를 풀어놓고 뒷얘기를 설명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0: 네.
1: 일을 할 줄 아느냐였어요.
0: 맞아요.
1: 스킬. 코딩 할 줄 알아?
0: 네.
1: 좀 뭐 너 글 잘 써?
0: 벽돌 쌓을 줄 알아? 뭐
1: 네.
0: 이런 거였죠.
1: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코딩은 다 AI가 해줘요.
0: 네.
1: 글도 AI가 써줘요.
0: 네.
1: 뭐 생각도 AI가 해줘요.
0: 네.
1: 다 해주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냐? 그 문제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0: 네.
1: 저는 세계적으로 코드를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 됐어요.
0: 와.
1: 코드는 사람이 안 해요.
0: 하루아침에.
1: 네. 네. 그럼 제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더라고요.
0: 와.
1: 제 직업이 AI로 인해서 대체된다는 게 엄청난 기회인 게 왜 그러냐면 AI가 대체를 해서 AI가 엄청 빨리 하잖아요.
0: 네.
1: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거예요.
0: 네.
1: 예. 원래 제가 하던 일이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코드를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뭐 한 달 동안 하나의 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하루에 다섯 개씩도 만들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분야별 경험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량화 선발대회하고 천하장사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중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 잘 쌓는 사람. 막 20장씩 30장씩 갖고 와 쌓았어요. 갑자기 로봇이 나타났네. 더 잘 쌓는 거예요. 이제 아저씨는 밥도 많이 드시고 월급도 줘야 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은 1차원적으로 본 겁니다. 똑같은 일을 N분의 1로 나눈 거고 이제는 벽돌 쌓는 일은 로봇들한테 시키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쁜 집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짓는데 돈을 적게 들이고 지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세요.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정말 완전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는 그 제가 저희 딸이
0: 네네.
1: 저한테 바이브 코딩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1: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0: 네. 저희 한번 다뤘습니다.
1: 네. 그래서 바이브 코딩 그 이제 코딩을 막 해서
0: 네.
1: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0: 네.
1: 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0: 네.
1: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너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키보드도 만져본 적 없고
0: 네.
1: 마우스도 만져본 적 없어.
0: 아버지가 세계적인 실리콘밸리인데 애가 키보드도 이거 이상하네요.
1: 그 친구는 아이패드만 가지고 놀았죠. 지금까지.
0: 네. 네.
1: 근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0: 네.
1: 아이패드에다가 레플릿이라는 앱을 깔아줬어요.
0: 네.
1: 코딩하는 앱을
0: 네.
1: 깔아줬어요. 그리고 음성 모드를 켜줬어요.
0: 네.
1: 그랬더니 이 친구 자기 동화책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0: 와.
1: 동화책을 계속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가 구구단 외우는 게임도 넣고
0: 예.
1: 뭐 막 옛날 같으면은 한 10억 들었을 일을
0: 그러니까요.
1: 초등학생이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0: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 네.
0: 이 정도면 따님 자랑이 너무 수지 아닌가요?
1: 아니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정말
0: 맞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는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들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의뢰인을 위한 혹은 뭐 법률 서비스를 위한 앱들을 막 만드시더라고요. 네. 인터뷰하려면 저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네. 영어 학습 앱과 게임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네. 1, 2, 3단계에서 네.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코드를 물론 클로드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이 친구가 AI가 네. 이런 보상을 이렇게 넣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라고 제안을 해요. 네.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서 뚝딱 나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아주 골수 문과였는데 컴퓨터 1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러면 아 이제 컴퓨터공학과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의 방식이 바뀌었고 네. 내가 해야 될 일은 즉 내가 똑같은 일을 나눠하던 팀원처럼 일하지 말고 네. 좀 팀장처럼 일하라 사장처럼 일하라
1: 그쵸.
0: 이 얘기신 거잖아요.
1: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저는 시키는 일을 잘했었단 말이에요.
0: 네.
1: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일을 시키지도 않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0: 네.
1: AI한테 제가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0: 네.
1: 일을 시키려면 그 필요한 매니저의 스킬 있잖아요.
0: 네.
1: 매니저는 위에서 일을 받으면
0: 네.
1: 이 일을 재구성해서 네. 각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0: 맞아요.
1: 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각 사람 일을 해오면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거 잘했다, 못했다, 요 부분 바꾸자.
0: 네.
1: 이거를 안 해본 거예요, 그 전에.
0: 맞아요. 사실 이걸 잘 안 하고 네. 분야만 잘하면 되는 걸로 자꾸 키워요, 아이들을.
1: 네.
0: 저희도 그렇게 자라왔고.
1: 네. 원래는 그냥 딱 코딩 해와. 그러면 코딩 네. 다다다다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되는 건데.
0: 오류가 없네. 이러는데. 네. 네. 네.
1: 근데 코딩 해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0: 네.
1: 이걸 AI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지?
0: 야.
1: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0: 예.
1: 네. 그래서 이걸 그나마 저는 이제 그전부터 사업을 좀 했으니까
0: 네.
1: 됐는데 저희 팀원들을 AI 전환을 시키려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0: 네.
1: 여러분도 매니저 역할을 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라고 하면 일단 매니저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0: 팀원인데 팀장 하라 이러면 그쵸?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1: 그리고 월급은 안 바뀌었는데 네. 왜 나한테 팀장 역할 하라 그러냐.
0: 아, 처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아니, 사람을 밑에 두는 게 아니고 AI를 밑에 두는 팀장이다.
0: 맞아요.
1: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러려면 일의 본질이 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벽돌 잘 쌓으면 되지가 아니라 문제는요. 좋은 집을 싸게 만족할 수 있게 짓는 거거든요.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벽돌 잘 쌓으면 되나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꾸 네. 우리 직업이 대체되나요? 이런 질문만 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네.
0: 대체 다 되고도 남죠. 이제는 네. 그들을 어떻게 부릴지. 그들이
1: 네.
0: 누구냐고 AI입니다.
1: 네.
0: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1: 네.
0: 그래서 슈퍼워크라는 방법도 직접 만들었어요.
1: 네.
0: 직접 또 경험해 보시고 네. 있고요. 매번
1: 네.
0: 사용하시고 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AI를 돌려서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0: 네.
1: 하루에 코딩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겸임 교수가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강의록도 만들고,
0: 네. 네,
1: 뭐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만들어주고.
0: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면 저도 여기저기 강의를 하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1: 네.
0: 정말 시간 절약이 돼요.
1: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저희 가족끼리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0: 네.
1: AI랑 같이 상담도 하고.
0: 아, 돼요? 안 되던데. 죄송합니다.
1: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0: 맞아요. 네,
1: 자녀의 그런 앞으로의 어느 학교를 보낼지 어느 학원을 보낼지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0: 네.
1: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예, 하게 되더라고요.
0: 예.
1: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AI는 일을 잘하는데 제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0: 어, 예.
1: 예. 제가 딱 자려고 딱 누우면 아까 내가 이메일을 쓰라고 AI 시켰는데 그걸 내가 보냈던가?
0: 아.
1: 내가 코드를 쓰라 그랬는데 보냈던가? 우리 딸에 대해서 질문을 뭘 했었는데 그걸 내가 안 본 것 같은데?
0: 직원을 믿지 못하는 사장님 상태.
1: 네, 맞습니다.
0: 하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에이전트들 내 비서들이 많으면
1: 네.
0: 확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뭐 일곱 여덟 명의 직원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 친구들이 원래 사람들한테 할 때는 한 명한테 주면은 뭐 한 3일 후에 갖고 올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 AI들은 3분 후에 갖고 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곱 개의 그 에이전트가 3분마다 질문을 하니까
0: 네.
1: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0: 아.
1: 그래서 어떻게 그럼 협업으로 이어갈까 이걸. 저 혼자는
0: 예.
1: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어떻게 뽑을 수 있지? 근데 뽑아도 문제가 이 사람한테 일을 설명하는 시간보다
0: 네.
1: AI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0: 아.
1: 사람한테 설명하면 해봤자 이 사람이 또 AI 돌려서 갖고 오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같이 설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0: 여러분 이거 원래 토블 AI에 돈 내고 받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저희가 이 공익성이 있는 저희 라디오 YTN 라디오에서 특별히 유호연 대표에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의 차이를 이해하고 캐치한 사람은 AI를 전환돼서
1: 네.
0: AI를 마음껏 부리는 뛰어난 사람 1인 기업도 차릴 수 있는 거고요. 막말로.
1: 네. 1인 기업이면 다행인 것 같아요.
0: 네.
1: 1인 기업이 아니라 혼자서 3, 4개의 기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0: 회장님이 되는 거네요. 네. 와,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 AI의 어떤 피드백을 다 이해하면서 어떤 인간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책임 있게 끌고 가거나 이해하려면 뭔가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대표님도 뭐 특정 요일은 어떤 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나누시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저도 이제 직업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도 잘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이 AI랑 같이 일을 하면은. 3분의 1 번씩 계속 답이 오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일을 같이 한 3분의 1 번씩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0: 네.
1: 뻗어요. 너무 힘들어요.
0: 힘들어요.
1: 네. 그래서 하루 정도 또 쉬어줘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월수금은 AI랑 같이 일한 날.
0: 네. AI 워크를 집중적으로 하는 날.
1: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냥 쉬면서 뭐 책도 읽고 자기 생각하는 날.
0: 와. 혹시 저는 안 필요한가요? 아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게
1: 네.
0: AI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1: 네.
0: 아까 3분 만에 피드백을 준다고 했지만 이 영감과 휴식과 네. 시야 확장이 없어요.
1: 네.
0: 추론과 데이터와 지식이 뛰어나지만 줘야
1: 네.
0: 준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친구들이고 인간은 그렇죠. 쉬면 갑자기 아니 우리가 모빌리티 쪽으로 해볼까?
1: 네,
0: 아니, 킥보드는
1: 네.
0: 안전 문제 때문에 요새 막혀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까?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1: 네,
0: 쉬면.
1: 네.
0: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내신 그 빈틈들을.
1: 네. 근데 죽을 것 같아서.
0: 아 이게 대단한 인사이트가 아니라 아 이렇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1: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네. 저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다 너무 힘들어서.
0: 네, 네. 맞습니다. 인재가 떠나면 저희 철학을 전공한 담당 PD 도망가면 안 됩니다. AI한테 이제 알겠습니다. 주어진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관리하면서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한테 일을 시켜보면 아직도 뭐 프롬프팅 부터 시작해서 AI한테 언어로 뭔가 미션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AI가 어떤 롤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까지 아직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AI한테 식당에 테이블 놔줘 하면 완벽하게 놓는데
1: 네.
0: 야, 비상구 좀 챙기고 소화기도 좀 봐봐 하면 잘 안 된다.
1: 그러니까 네.
0: AI한테 시키는 룰이 따로 있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죠.
0: 네.
1: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전사식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0: 네. 네.
1: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정확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0: 동사부터 말하라 뭐 이런 네. 규칙이 있더라고요.
1: 네. 목적이 뭔지 말하고 네.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네.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정확한 답을 가져오죠.
0: 네.
1: 대충 얘기하면 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답을 가져오죠.
0: 맞아요.
1: 그게 옛날에 문제였는데 이제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0: 네.
1: 클로드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다고
0: 맞아요.
1: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AI한테 물어볼 때 정확하게 안 물어봐요.
0: 예.
1: 지금 여기에 이런 글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어떻게 생각해?
0: 네.
1: 라고 물어봐요.
0: 딥띵킹 모드로.
1: 예. 네. 그래서 이걸 넣어줘 라고 하면은 제 머리의 한계에 갇히는 거잖아요, AI가.
0: 네.
1: 근데 AI는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이제.
0: 네.
1: 그래서 AI야,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0: 와, 이것도 새롭네요. 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여러분.
1: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슈퍼 휴먼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0: 그쵸.
1: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저는 디자인은 할 줄 모르잖아요.
0: 네.
1: 마케팅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좋겠어?
0: 아니 너무 잘 만들어내요. 그
1: 네.
0: 이미지 시안 같은 것들을
1: 네.
0: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1: 그렇죠. 그거를 제 감각으로 야 여기는 빨갛게 하고 여기는 까만 글씨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안 예쁜 게 나오죠.
0: 딱 시킨 만큼
1: 네, 제 수준으로 너, 나오죠.
0: 네, 그렇게 나오죠.
1: 네.
0: 야, 내 수준으로 나오죠. 그걸 뛰어넘는 AI의 경험과 데이터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더 활용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 정확한 프롬프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꺽쇠를 쓰시고 뭐 이렇게
1: 네.
0: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한번 내 바람과 목적과 원하는 성과를 대략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내가 모를 수 있는 것도 한번 가져와 봐라고.
1: 네.
0: 이건 저희가 아마 아 이거 토블 AI에 돈 드리고 배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거 대단합니다. 결국은 AI가 더 인간 같아졌네요.
1: 그래서
0: 약간 여백을 주게 되네요.
1: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떤 역할을 주느냐가
0: 네.
1: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0: 일종의 페르소나 개념으로
1: 네.
0: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저희 팀이 원래 4명이 있고 네. 이 친구를 인턴, 너는 인턴이야? 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턴한테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이걸 모아서 전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봐 라고 했어요.
0: 네.
1: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열심히 저희 얘기들을 듣고서는 엄청 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간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 끝에 야, 너 팀장해.
0: 네.
1: 너 인턴하지 마.
0: 아.
1: 넌 이제부터 편집장이야.
0: 오.
1: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의견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버려.
0: 이야.
1: 그랬더니 AI가 너무 좋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가 팀장 역할을 주니까 저희보다 똑똑한 친구를 인턴으로 쓰다가
0: 와.
1: 팀장으로 모시니까 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0: 아, 이것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떤 롤을 줄지 AI한테 그냥 AI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해줘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어쨌건 일종의 약간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네. 그거를 인턴이 아닌 것 같은데 팀장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업하고 연결하는 능력이잖아요. 리더 그렇죠. 있는 자리가.
1: 네.
0: 그걸 굉장히 잘해낸다. 그걸 발견해서 그 일을 주는 것도 대단하세요. 보통은 어디 사람이 아닌데 팀장을 좀 이럴 수 있는데 네. 대표님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저희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0: 자존심 상하죠.
1: 근데 AI한테 자존심이 상해봤자 뭐 하겠어요.
0: 네.
1: 이 친구가 우리 무시할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요.
1: 이 친구 저희는 이 팀장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네. 이 친구한테 반말하는데 이 친구는 저희한테 존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AI한테 팀장 역할을 준다고 해서 네. 기분 나빠할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일도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옵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유 그럴 거면 판사 AI로 바꿔라. 아유 그럴 거면 저 국회의원 AI로 바꿔라.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방금 말씀하신 능력들을 확인할수록 더 그렇거든요.
1: 네.
0: 옥소 폴리틱스를 만들어서 이때는 물론 AI가 본격화되기는 전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디지털 혹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더 나은 미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뭔가요? 네.
1: 아, AI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0: 네.
1: 이 친구가 감정이 없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감정이 있다고 하기는 아직 좀
0: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면 편향된 답을 하죠.
1: 데이터 편향도 그렇지만 질문이 편향되면 편향이 맞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같은 사안을 두고 뭐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봐.
0: 네.
1: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결해 봐.
0: 그렇죠.
1: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판결해 봐라는 말 자체가
0: 네.
1: AI한테 이렇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사실.
0: 네.
1: 인간 세상에서도 네. 그렇듯이. 근데 이 친구는 인간의 언어를 하는 존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처럼 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것도 이거는 인간의 프롬프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0: 네.
1: 입력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옥소폴리틱스 2.0으로 코쿤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0: 네.
1: 콜라보레이티브 카운슬스라고 해서
0: 네.
1: 코쿤이라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0: 협력의회.
1: 의회.
0: 와, 네. 이름 멋있네요.
1: 네. 이게 무슨 뜻이, 뭘 하고 있냐. 어차피 AI가 공평하게 다 판단해 주는 건 말이 안 돼.
0: 네.
1: 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거야.
0: 예.
1: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각자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 있게.
0: 네.
1: 한 사람에 하나씩 AI가 나를 대변하게 하자.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국회의원을 주는 거예요.
0: 예.
1: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이.
0: 네.
1: 5천만 명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0: 직접 정치네요. 직접 네. 민주주의네요.
1: 근데 5천만 명의 AI 에이전트가
0: 네.
1: 각자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기 주인의 뭐 이해관계나
0: 네.
1: 예, 뭐 정치적 신념이나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0: 야, 본인의 정치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는 거네요.
1: 네, 네.
0: 이를테면 나는 증세에는 반대. 이 사람 그럼 약간 보수 자유주의적 성향인가?
1: 네.
0: 하지만 복지 확대는 원해 이러면 이건 진보인데 아 그럼 네. 이분은 중도적 성향에서 이런 쪽으로
1: 네.
0: 그 AI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1: 그렇죠.
0: 와.
1: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국회의원을 갖는 거죠.
0: 메타버스에 전 국민 뭐 만민 공동 의회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메타버스는
1: 네.
0: 지금 좀 뜸해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AI 힘이면 지금 네. 데이터. 그럼 물론 이제 뭐 보안의 문제, 왜곡의 문제 있지만 그거는 또 인간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상과 생각을 하시는 거는 사실 아버님이 또 정치인이시죠. 어릴 때부터 네. 유치원 때부터 최루탄 연기를 맡으셨다고요. 아,
1: 네. 예. 제가 연세대학교 캠퍼스 주변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네. 그때가 1986년이어서
0: 네, 아주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1: 네, 예, 그래서 예, 유치원에 갔는데 항상 창문 닫고 뭐 최루탄 네. 연기 들어오고 뭐 그랬었어요. 예.
0: 네. 뭐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도 그런 어떤 정치나 민주주의 이런 당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아, 유호연 대표, 토블 AI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정치 영역까지 여러분 AI가 나중에는 그들의 합을 또 만들어내는 네. 일종의 국회의원이나 네. 국회격의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가능성이 무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사람이 하는 정치에서는 에이 그러면 내가 공천 못 주고 안 돼 이런 반대도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답답한데 괜찮겠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뭐 현실 정치를 바로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대신에 평행우주처럼 네. 우리 시민들이 AI랑 같이 만든 법들은 이렇게 아하.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만든 법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차이는 네. 뭐 원래 우리가 뭐 사람을 때리면 우리 시민들이 만든 법에서는 징역 3년인데 네. 뭐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는 징역 1년이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 차이는 왜 발생하며
0: 그게 하나의 큰 숙제가 되겠네요.
1: 네. 어떻게 이 차이를 메워갈 것이냐.
0: 네. 네. 개헌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언제 언제 바꿉시다라고 했는데 내 AI 정치 에이전트들이 모여있는 지금 토블 AI의 요현 대표가 구상하는 거기서는 지금 개헌합시다. 누구부터 합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네. 현실 정치는 말도 안 되는 난리 그치. 나잖아요. 네, 서로 네, 싸우고. 네. 이 차이를 현실 정치인들이 보시라 이건 거죠. 네, 풀어내고. 네. 또 꿀잼인데요. 저희 와이텐 나들이 특화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모든 얘기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향유하고 누리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입니다. 아직까지는.
1: 네.
0: 돈 더 내고 덜 내고의 차이가 미묘하긴 하지만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인간과 AI의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능력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꿈꿔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뭐 소설가를 꿈꾸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1: 네.
0: 어떻게 AI와 관계를 맺고 이 AI를 어떻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기 쉽게 마무리 정리 멘트로 또 한번 딱 요약해 주시죠.
1: 네.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0: 네.
1: 일단 AI를 검색 엔진처럼 쓸 수도 있고 AI에게 그림 만들어 봐 네. 할 수도 있고 2단계로 3단계로는 AI를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0: 협업도 시킬 수 있고
1: 네. 4단계부터는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네. 그냥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어요. 4단계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0: 에이전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에이전트는 그냥 지금은 AI한테 말 시키면 말만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직접 행동도 하는 거예요.
0: 네.
1: 이 친구한테 피자 시켜와 그럼 피자 갖고 오고 일기 써놔 그럼 일기도 쓰고
0: 네.
1: 네. 아침마다 뉴스 모아와 하면 뉴스도 모아오고 그 에이전트가 지금 나왔어요 이미.
0: 네. 네,
1: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 대중적인 서비스로는 지금 아마 이번 가을부터 열릴 거예요.
0: 네.
1: 근데 진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5단계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
0: 와.
1: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0: 지금 저기 토블 AI 팀장님 AI 네. 느낌이에요.
1: 제가 지금 다른 회사랑 네.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분은 수학학원 원장님이세요.
0: 네.
1: 뭐 프로그램을 만들 줄 모르죠.
0: 네.
1: 저는 엔지니어링을 잘해요.
0: 네.
1: 그럼 그분이 수학학원에서 나온 그 인사이트, 그 지식들을
0: 네.
1: AI 에이전트한테 주고 제가 엔지니어링 인사이트를 주면 합쳐져서 엄청난 플랫폼이 나와요.
0: 그거를 하는 에이전트, AI가 있다는 말이죠. AI 비서가.
1: 그렇죠. 와. AI 비서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0: 비서인지 신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는
0: 네.
1: 예, 학생들한테 조모임을 시키고
0: 네.
1: 조모임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선지자 출생과 성장 초기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보찾으며 또 우리 배우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우리 성장 어린 시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게 되고 아브라함 세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왕과 다윗 왕이 오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동안 아담에서부터 역사 동안 그 역사 속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예요. 즉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영적 각성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새로운 나라,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한 거예요.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서론의 위대한 선지자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무엘은 여러 사람이에요. 즉 혼자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그리고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크게 보면은 A, 우리 대문자 A,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적 가정, 환경이 사무엘을 만들었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대문자 B에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와 종교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만다면 교회 생활이에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대문자 C를 뒤에 가서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선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다 균형 있게 주어질 때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적 가정 환경을 볼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힘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만 얘기하는데 엘가나도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부친 엘가나는 첫째,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하며 경건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나가도록 했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여자들도 온 가족이 나가는 것이 진정 경건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했던 것이었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 혹은 좀 멀리 살면은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서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보통 절기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은 거의 2주를 집을 비워야 돼요. 지금처럼 경찰이 지켜주는 시대도 아니고 보안이 좋은 시대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도질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국경을 넘어서 이웃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절기 때였어요. 따라서 이것은 믿음을 요구했고 또 모든 일손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온 가족이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하는 가정을 이끌었고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예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가령 엘가나가 이것을 안 했다 그러면 한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가부장 시대였잖아요. 또 두 번째, 아내 한나의 신앙적 선택과 행위를 온전히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볼까요? 자, 한나가 기도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남편이 그 아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놓고 올 수 없다 하면은 한나가 아내로서 남편을 이길 힘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반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믿음을 존중했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훌륭한 남편이에요. 또 엘가나도 믿음의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아들만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는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아내의 말을 남편은 존중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또 한나가 서원해서 주님께 드린다 할 때에 그 서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엘가나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거기에서 훌륭한 아들이 올바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 모친 한나는 남편보다 더 아주 믿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강하다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자, 모친 한나에 대해서 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의 여자였어요. 즉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실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하고 11절 상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용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그 서러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단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했어요. 이건 믿음의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봅니다. 믿음으로 소원했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좀 중간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주님이 저에게 아들을 줘서 여자로서 그래도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고 또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내가 원한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고 소원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 번째 훌륭하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말, 그 이 단어는 바로 그 뜻이에요. 들으시는 여호와. 자, 한나의 훌륭한 믿음 하나 더 나가서 이게 네 번째가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급할 때는 하나 옆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시험이 옵니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자, 이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젖을 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젖을 떼고 난 다음 아마 한 4살 전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예뻐요. 곧 4살 될 때까지 보니까 아이들이 참 예뻐요. 재롱도 떨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기다가 걷기도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최고인 줄로 알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것을 믿음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이가 젖다일 때가 됐을 때에 데리고 가서 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대로 제가 주님께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죠. 뭐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한테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편의대로 한다 그러면 절대로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나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의 정도를 본인의 기준에서 다 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기보다는 우리 자유주의, 진보, 신신학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믿어질 만한 것, 믿기에 부담스러운 것, 안 믿어지는 것 다 기준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했으니 주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회복이 훌륭한 자녀와 훌륭한 다음 세대 만드는 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한나 같은 경우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고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꼭 굳이 성막, 성전에 이 아이를 꼭 거기다가 갖다 놔야 되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도록 헌신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하나 말씀을 더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요단강 앞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친 말씀, 중요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그 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해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며 복을 누리게 될 바로 그곳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가는 곳, 그리고 내일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럼 거기 가서 뭐 합니까?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자, 이거 3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가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이 나와 같이 신앙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장 우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사무엘 신앙 교육이었어요. 계속 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은 위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예요. 제가 접한 어떤 그래 보면은 뭐 정확한 통계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2030년이면 지금부터 한 4년 후죠. 한국 교회의 90%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몇 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추세는 더욱 빠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역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요 가족들만이라도 믿음 지키도록 하겠다는 이것만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도 신앙은 유지될 것 같아요. 교인 숫자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줄어가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말씀이 6장 4절이 유대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즉 이들이 그 유일신을 자녀 대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유일신앙을 그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구절로서 그들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너는, 여기 너는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1세대예요. 1세대 남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신앙 교육에 앞서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5절의 말씀이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십시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요 누울 때는 잠잘 때잖아요. 일어날 때면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 안에서 그리고 집 바깥에서, 이 말은 어디에서든지. 8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8절 9절은 가정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문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놓기도 하고 옷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사상은 그 가정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합니까? 여호수아 세대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이 나오면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영적 어두움과 죄의 반복을, 그 사슬을 끊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 동부교회 보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우리가 말씀에 오른 것은 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안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눈앞에서나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돌아서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믿겠다는 정신이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무엘을 양육한 그 가정은 철저하게 믿고자 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은 이 가정에서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문자 B 보면은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즉 종교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거기 1번입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막에서,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행동하며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교육받되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요건 바로 그 아이를 젖대고 나서 성막에 와서는 거기다 두고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을 계속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파 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부터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요즘 세대는 뭐 애 낳게 되면 애 낳아서 뭐 주일도 빠지고 뭐 몇 달씩 빠지고 뭐 또 일해가지고 어려서 또 뭐 빠지고 뭐 새벽 기도는 물론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뭐 주중 예배도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날 우리 교육부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7시면 자야 돼요. 8시면 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오고 애들이 안 오니까 부모도 안 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거를 보여주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계신 우리만이라도 우리 좀 바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성막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며 특별히 하나님 으뜸의 삶을 사는 소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래. 너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말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얼만큼 컸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손수 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세 번째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성장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봅니다. 계속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은총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아들로 자랐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자라는 과정 속에 기록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으로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그 대문자 C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자로 부르심과 사명자의 삶을 살게 은혜 주십니다. 첫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네 번이나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요. 요 내용은 사무엘상 3장 이제 1절서부터 쭉 한 1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0: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엘리 집안에 그 두 아들로 인해서 홈리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 시간이 좀 없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 그 엘리 제사장이 이미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한다고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엘리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본인들 그 아들, 두 아들과 그 가족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왜 사무엘에게 알려줬을까요? 훈련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평생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자인 줄로 세우심한 줄 믿으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이 받고 회개한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 성경에 뭐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 또 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좀 아들이 그때 됐으면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엘가나와 비교할 때 무엇이 부족한가? 한나와 비교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사무엘과 비교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8절,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아버지가 존중을 받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중요한 통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임자고 그 가정에 있어서 영적 책임을 바로 아버지에게 맡겼다면은 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0: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명감을 깨닫고 또 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100살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냐고 바로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열두 지파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세대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축복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 자기가 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장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은 아, 이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이 축복을 받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기도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바로 아버지들이 그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죠. 예? 믿으셔야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예언적 미래의 이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그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바로 이 야곱은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이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이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아갈 때, 아,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축복하고 있나?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업적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한 세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태평양 식인종 섬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상당히 오랜 거리를 이 아들 선교사로 떠나는 이 아들을 배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식인종 섬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들도 무겁고 아버지도 무겁겠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패튼 선교사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답니다. 이 패튼 선교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의 기도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되었고 그 기도는 자신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참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가 이 자녀들 심령에 남을 수 있어야 돼요. 각인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1세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다면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 야곱,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노쇠한 상태, 앞도 제대로 잘 안 보이죠. 아마 어쩌면 가쁘게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할 때 꿈만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지난 날을 보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다. 아니 손자까지 내가 보게 되다니.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손자까지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증거가 정말 살아있는 증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지난 날을 회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절로 정말 이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네. 나는 너무 이미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너무 실수가 많은 아버지였어요.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형제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형들이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아버지 야곱도 참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걸 보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세워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부족한 아버지라도, 보세요, 야곱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지 내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의 마지막 이 믿음의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이 야곱. 여기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뭘 말씀합니까? 축복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것은 요셉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의 이미지. 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을 이 요셉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이제 이 담장을 넘었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그 축복의 비전을 요셉의 가슴에 심어준다면 이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의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면 이제 왕권을 갖게 될 거야. 예?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의 마음에 거룩한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심령에 예? 너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야.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거야. 예?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는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에 계속 자녀들을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란 시대 때는요 참 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욕하고 그냥 온통 욕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거야. 맨날 입만 열으면 욕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흥하라 흥.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잘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아니 자녀에게조차도 그렇게 축복을 못합니까? 아니 좋은 말 못해요? 아니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말 못해? 이게 무슨 돈 드는 얘기냐고. 아니 이렇게 잘 되라고 좋은 말 아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에게 해주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에? 어색한 거냐?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축복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축복이 에? 그래서 아버지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자신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멘은 언제 하겠어요?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손주들도 만나면 그냥 계속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모를 세워주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냐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렇게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애들은 예? 자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심령이 구겨져. 그랬을 때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너는 열방의 복이 될 거야. 어? 복이 되는 꿈. 요셉에게도 예?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사명, 비전,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선교의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속해서 온 땅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 그냥 자녀에게 먹고 사는 것 그 육신적인 삶의 그 자체에서만 머물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자녀들이 이런 육신적인 현세적인 그런 삶의 이상을 넘어서 바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그냥 공부 잘해라 좋은 잡을 잡아야지 야 잘 살아라 그 육신적인 그런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할 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비전이 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되어질 수 있을 때 저들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EM,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이런 믿음의 DNA가 이제 전수되어지고 저들도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예, 여러분 저 VBS 여름 성경학교에 예, 유치부부터 해서 5학년까지 아이들이 그 같이 다 모여 얼마나 저들의 모습만 봐도 그냥 저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들이 장차 자라서 정말 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한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정말 물려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싱글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훈이 훈이 한훈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버드죠? 새를 좋아하시나요? 새 중에 우리 앵무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앵무새가요, 뭐 깃털이나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수준 이 지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앵무새가 약 5살 아이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이렇게 따라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흉내내는 걸 넘어서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교감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비슷한 뇌 구조를 가져서요, 숫자를 셀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현존했던 가장 유명한 천재 앵무새 알렉스는요, 무려 100개가 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색상과 모양을 구별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대 구조가 비슷하고 혀가 유연해서요, 사람의 목소리나 환경음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죠. 예전에 앵무새들이 막 사람 말 따라하는 거 많이 신기하고 했었는데, 수명도 꽤 길다고 하네요. 작은 소형 앵무새는 10년 정도, 중형 사이즈는 한 20년에서 40년, 큰 대형 앵무새는요 무려 7, 80년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앵무새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이 새장의 위치를 자주 바꾸거나 온도나 습도를 바꾸면 안 된다고 하고요. 무리 생활을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고 교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초보자들에겐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다. 네, 뜬금없게 앵무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이뻐하고 조금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멀리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오프닝을 이렇게 뜬금없이 앵무새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또 신나고 편안한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뭔가 상큼하고 깔끔하고 어쩌면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훈훈한 카페의 대표 시간입니다. 하루에 듣는 문학.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하퍼 리 작가의 바로 그 유명한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제가 오프닝에 앵무새가 월등하다는 얘기를 했으면서 최근 앵무새 죽이기를 골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앵무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앵무새 죽이기. 이게 영어로 아마 Killing the Mockingbir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대해 소설 제목은 정말 유명하죠. 미국 현대문학의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으셨거나 또는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왜 굳이 앵무새를 죽이지? 뭔 뜻이야? 그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동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으시다 보면 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소설은 거칠어 보면요, 그냥 한 미국 남부 마을에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어린 소녀 스카우트 핀치, 그리고 그녀의 오빠 잼,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 요 세 명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고요, 인종차별, 편견, 정의, 용기, 또 어른 세계의 위선, 이런 것들이 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작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하퍼 리, 한국분 아닙니다. 이 하퍼 씨 아니고요. 근데 성은 리가 맞아요. 네, 하퍼 리, 네, 리 하퍼 씨. 미국 남부 엘라바마 출신입니다. 엘라바마. 엘라바마가 지금은 이제 그 한국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기업들이 크게 진출한 어마어마한 또 도시죠. 자, 이 알라바마 출신인데요, 이 작가분, 이 작품 역시 1930년도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대공황 시기죠. The Great Impression. 대공황 시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백인 그리고 흑인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고 잔인했던 그런 시대죠. 1930년, 그리고 남부.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작가 하퍼리는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뭐 크게 뭐 설교하듯이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린 스카웃의 시선으로 쭉 풀어줍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마을 이야기 같고, 장난꾸러기 남매 이야기 같고, 옆집의 괴짜 이야기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을 전체가 가진 편견 그리고 폭력이 서서히 어린아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요, 메이콤이라는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작고 답답하고 시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웃끼리 다 압니다. 누가 어떤 집안인지, 어느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다 알고, 누가 좀 이상하는지, 독특하는지, 누가 이런 건지 다 알고, 너무 서로 수가 잘 아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인공 스카우트, 이 스카우트는요 아주 어린 소녀죠. 사실 본명은요 진 루이스 핀치, 이게 본명인데 그냥 다들 스카우트라고 불러요. 말도 솔직하고 성격도 굉장히 활달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싸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여자애답게 굴어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약간 왈가닥 말괄량이 스타일이죠. 오빠 잼은요, 이 스카우트보다는 몇 살이 더 많습니다. 동생보다는 조금 더 어른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어린아이죠. 그리고 여름마다 이 집에 놀러오는 친구 딜도 있어요. 세 명이 모이면 온갖 상상과 별별 장난을 다 합니다.
이 작품 초반부 앵무새 주기 작품 초반부는요 이 세 명의 아이의 시선으로만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부 레들리. 부 레들리라는 사람은요 이 인물은 이 마을에서 거의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레들리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사람, 누가 본 적도 거의 없고요 온갖 무서운 소문만 가득한 그런 약간 있죠? 동네에 약간 그런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궁금한데 무섭죠. 뭔가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스카웃, 잼, 딜 요 세 명의 아이들은요 요 부 레들리에 대해서 별별 상상을 모여서 다 합니다. 진짜 괴물이 아닐까? 아니면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도 상상하고요. 왠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긴장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리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느냐, 편견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인물을 잘 알지 못해요. 특히 아이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듣고 단순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바로 편견의 시작입니다. 부 레들리라는 이 작품 속의 인물은요 작품 초반에 그런 식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작가 하퍼리는요 굉장히 영리해요. 이 부 레들리 캐릭터 이야기를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게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감정의 축으로 바꾸거든요. 자, 이 스카웃 그리고 잼 요 두 남매는 부 레들리를 본 적도 없지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레들리 집 앞 나무 구멍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껌, 뭐 동전, 인형처럼 보이는 조각들. 사소하긴 하지만 누군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무섭기만 했던 존재가 어쩌면 우리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나를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나 보다 라는 힌트가 조금씩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집안의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를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이 에티커스 핀치 아버지는요 변호사예요. 말수가 많지 않고요 항상 차분하시죠. 아이들에게도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막 소리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설명, 조용히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작품 자체를 전체를 이 사람이 쭉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 에티커스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뭔가 완벽한 영웅처럼 막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과장된 멋지고 정의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조용하고 아주 속이 단단한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 양심상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에티커스는 어느 날 한 흑인 남성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변호사니까요. 근데 그 변호를 맡게 된 흑인 남자 이름은 바로 톰 로빈슨. 톰 로빈슨이죠. 톰 로빈슨. 톰 로빈슨은요 어떤 한 백인 여성인 메이엘라 유얼이라는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메이콘 마을 전체가 흔들려요.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지금 이런 거는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아주 무거운 그런 사건이죠. 근데 1930년도에 미국 남부에서는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거기다가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고발을 했다. 그것만으로 이미 끝난 거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고발. 그럼 게임 끝입니다. 당시에는요. 더 충격적인 거. 에티커스가 톰, 이 흑인 남성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죠?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왜? 아니 저 사람 왜? 왜 굳이 저를 왜 하는 거야? 저 사람 뭔데 흑인 편을 들어? 아 왜 저런 일을 해갖고 자꾸 우리 조용한 동네까지 시끄럽게 만들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딸이었던 스카우트도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이 야야 네 아빠는 어? 저 흑인 편 드는 변호사야 라고 비난을 듣게 되죠. 여기서 스카우트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 아이, 우리도 아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 눈에 너무 좋은 아빠고 늘 옳은 말을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아빠를 저렇게 싫어하고 욕을 할까? 왜 그럴까? 이게 작품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던 편견, 사회적 편견을 아이의 눈은 너무나 낯설게 보이는 거죠. 에티커스 아빠는 아이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이 대목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죠. 상대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에티커스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는 인물인지 캐릭터인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에티커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멋진 말만 하는 그런 멋진 척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을의 비난을 감수하고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비아냥 먹고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건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이 세상은 아 이게 꼭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 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그 6월 집안, 우리 여성, 백인 여성 소송을 했던, 고소를 한 백인 여성 6월 집안은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겠죠. 이 메이엘라 6월의 아버지인 밥 6월은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술에 찌들어 살면서 동네에서 거의 뭐 바닥 취급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뭐다? 백인이다.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인 톰 로빈슨보다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당사자인 메이엘라, 이 여성도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과연 그녀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사람인가? 이 여성을 우리가 동정해야 하는가? 분노해야 하는가? 이 작품은 그걸 아주 단순하게 빌어붙이지 않습니다. 메이엘라는 분명히 거짓 증언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그런 비참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은 더 불편하고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재판 장면 가기 전에 우리 잠시 제가 또 이 문학에 맞는 노래를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라 존스가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면서 잠깐 저희는 쉬었다가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재판 장면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군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자, 우리가 앞서서 그 재판 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흑인과 백인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재판이 이제 이 소설의 정말 메인이죠. 재판 장면 가면요, 완전히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자, 에티커스는요, 그 주인공이죠, 아버지. 법정에서 톰 로빈슨 흑인을 변호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 갑자기 라디오 틀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에티커스가 법정에서 톰 로빈슨 흑인을 변호하는데요, 그는 감정적이지가 않죠.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서 묻습니다. 자, 정말 우리 메이엘라 여성이 정말로 톰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왜 상처 부위가 그렇지 않은지. 톰은 한쪽 팔이 심하게 불편한 사람인데 과연 그녀가 말한 방식의 폭행이 가능했느냐, 증언의 앞뒤가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차분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독자는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이 사건은 애초에 진실을 중요한 재판이 아니었구나,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었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점점 여러분, 메이엘라는요, 사실 놀라지 마세요, 흑인 톰에게 연민이나 호감을 느꼈고, 그 장면을 그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들킨 뒤에 모든 책임을 톰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톰 로빈슨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그 피부색 하나 때문에 이미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불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티커스는 거의 완벽하게 논리를 세웁니다. 누가 봐도 톰이 억울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말을 하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법정 안의 공기는 다르겠죠? 왜?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요새 말로 빼박, 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증거보다 뭘 먼저 봤을까요? 피부색을 먼저 보죠. 자, 고소한 사람은 여성. 아주 동네에서 아주 그냥 최하로 따지는 집안의 백인 여성. 고소를 당한 남자는 흑인 남성. 자, 배심원단 어땠을까요? 당연히 톰 로빈슨 흑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얼마나 진짜 독자 입장에서 저희가 허탈하고 분노가 정말 치밀수죠. 우린 이미 진실을 알잖아요. 그에 따른 에티커스 변호사도 최선을 다했고 논리도 완벽합니다. 근데 결과는 편견이 이긴 거니까요. 이때 우리 어린 스카웃 그리고 오빠 잼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잼은요,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거의 멘탈이 무너져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법과 정의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법이라는 게 정의가 아니구나, 항상 정의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어른들이 늘 말하던

공정함.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를 배신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소설이 끝나느냐? 아니죠. 또 다른 일이 남아있습니다. 톰 로빈스는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죠. 감옥에서 탈출하려다가 총에 맞아서 사상나갑니다. 죽습니다. 그가 정말 탈출하려 한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희망을 잃고 그냥 무모한 선택을 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는 살아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작품 전체에 아주 깊은 슬픔을 남깁니다. 에티커스가 그렇게 변호사로서 애를 썼고 아이들은 진실을 봤고 독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은 자기 삶을 되찾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리니까요. 이쯤 되면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이 조금은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티커스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어치를 해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라고. 왜? 앵무새는 남의 밭을 망치지도 않고요, 그저 우리 옆에서 노래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톰 로빈스는 분명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앵무새 같은 존재를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누굴까요? 바로 브래들리죠. 신비의 전설적인 사람. 아이들이 무작정 두려워했던 그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브래들리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자, 재판이 끝났죠. 그리고 우리 흑인 톰은 이미 탈출을 하다가 사살나있죠. 재판 이후에 밥 유월은, 그 밥 유월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의 아버지죠. 백인 밥 유월은요, 에티커스를 원망하고요. 왜? 흑인을 변호해줬으니까. 분노와 수치를 품은 채 뒤틀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스카웃과 잼, 아이들이 학교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당황스럽죠. 거의 갑자기 이 소설이 스릴러물이 돼버려요. 스릴러가. 어두운 밤길에 아이들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위험. 그리 때 그 순간 후련히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브래들리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그저 얘기 들었고 상상 속에서 무서워하고 괴물처럼 여기던 그 사람. 그 사람 바로 브래들리. 그 사람이 아이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소설이 처음부터 깔아놓은 편견 구조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문만 듣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작 아무 잘못도 없고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던 사람. 그러니까 스카웃은, 우리 주인공 스카웃 꼬마 아이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을 겉으로 보고 또는 소문으로 듣고 집 바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고 틀릴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브래들리는요, 아이들을 구한 뒤에도 뭔가 영웅처럼 막 나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이도 남겠죠. 스카웃이 마지막에 브래들리의 집 현관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브래들리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작품 전체를 조용히 닫아줍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는요,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편견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해가 어떻게 사람을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앵무새 죽이기. 글쎄요, 제가 이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번 주말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 주말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 정의, 이거를 항상 말하는 이 우리 미국이 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모순된 얼굴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키려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게 없잖아 있지만 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번 이 소설을 제가 택해봤습니다. 앵무새 죽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주옥 같은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 우리 아버지 변호사의 그 에티커스가 하시는 말들이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좀 해볼게요. 그 아이들이랑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개를 높이 들고 주먹을 내려놓는 거다.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도록 해라. 어디 한번 머리로써 싸우도록 해봐. 배우기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란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근데 왜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지 않겠니?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좀 이렇게 비비 꼬는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또 좋은 말이 많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에 흑인에 대한 그런 평등이 많이 불평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욕설이라고 생각하는 말로 불린다 해서 요 모욕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욕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보여줄 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듀버스 할머니가 뭐라 하시든 실망할 필요 없단다. 할머니는 할머니 일만으로도 고통이 많으시단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다. 이 세상에 흑인의 무지를 이용하는 저급한 백인보다 볼썽 살아온 건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스카우트한테 또 이런 얘기도 해주죠. 스카우트, 결국 우리가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멋지단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 우리 에티커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상상이 쉽다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쉽게 상상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저희가 보지 않아서 그 장면이 없었어도 그 시대에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든 세상이었고 힘든 그 사회였는지 지금도 관련된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 뭐 드라마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인권이란 게 좋아졌고 그 예전 생각하면은 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심했던 게 분명히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인 에티커스는 그거를 맡음으로써 온갖 동네 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본인이 믿는 정의를 따라간 거죠. 또 이 주제와 직관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또 공유를 해볼게요.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냥법 또는 사격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느 날 잼, 오빠죠? 잼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얘기인데 나는 네가 뒷마당에 나가 깡통이나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언젠간 너가 새들도 쏘게 되겠지. 맞힐 수만 있다면 쏘고 싶은 만큼 어찌 새를 모두 쏘아도 된다.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못을 하면은 죄가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모디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빠 말씀이 맞아.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사실 이 아버지 변호사 에티커스는 굉장히 명사수로 나옵니다. 그가 이제 총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면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을 때 소설의 제목 앵무새 죽이기 연결이 되시죠? 죄 없이 인간을 위해 노래하는 앵무새, 그게 이 소설은 바로 곧 흑인이죠. 흑인을 뜻하는 게 바로 앵무새고요. 앵무새 죽이기는 곧 이유 없이 무고한 흑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 그게 죄죠. 그것을 비유해서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앵무새가 비단 흑인뿐만 아니라 그 부 레들리,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인물들까지도 한꺼번에 통칭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그런 여운과 감동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뭐랄까 미국 이 문학이 유명하고 참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문학을 보면 뭐랄까 가슴 한편이 좀 아리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그런 인류애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서로가 그런 정말 편견과 그죠? 어떤 우리도 저희도 사실 돌이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우리도 저희들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낮게 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편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희도 살다 보면 그런 게 모르는 사이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면서 계속 고쳐나가고 반성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그런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하퍼리 작가가 지은 우리 앵무새 죽이기라는 정말로 유명한 소설을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추스려서 여러분과 함께 주말에 또 가슴 풍성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마지막 곡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뭔가 끝에는 조금 더 뭐랄까 따뜻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들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노래죠. 이 노래를 제가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1부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2부에서 또 다른 제가 재밌는 시간을 또 알찬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하루에 듣는 문학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부 끝곡은 제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 Simon & Garfunkel이 부르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오늘은 카페. 우리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 제가 조금 문학 시간이었잖아요. 조금 차분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갔다면 2부 이 시간은 제가 조금은 신나고 활기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 때문에 난리 난리입니다. 물론 뭐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 팀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런 만큼의 결과가 조금은 나오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분노에 차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좀 당황하고 화가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축구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때만 되면 괜히 좀 관심이 가죠.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게 되고 나라 이름 대한민국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뭐 나도 모르게 그 가슴이 뛰죠.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하는 거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나오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4년 뒤를 노려봐야죠. 자, 그래서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문학 이런 이제 조금 저희가 조용하게 갔잖아요. 이제 힘을 좀 내보려고 월드컵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월드컵이 우리 4년마다 오는 건 잘 아는데 이 월드컵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됐고 어떤 나라 어떤 팀들이 있고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함께 오늘 신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월드컵 그러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월드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드컵도 알고 우리 또 아이스크림 월드콘도 알고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월드컵이 이렇게 큰 대회는 아니었겠죠. 자, 월드컵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빠밤. 월드컵 시작은 여러분 무려 193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 끝나고 다음이 2030년이잖아요 다음 대회가 4년 뒤니까 2030년이 되니까 그쵸? 딱 100, 다음번이 100회겠네. 와, 100년 되네. 100년. 100회가 아니고 100년 되네요. 자, 아무튼 월드컵 시작은 1930년이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얘기들을 소소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주변 분들에게 멋쟁이가 되겠죠.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축구의 종주국 영국? 아니죠. 그렇다면 삼바 축구 뭐 브라질? 아니죠. 시작된 첫 시작 월드컵은요 남미의 바로 우루과이 우루과이였습니다 자, 1930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휙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유럽에 있는 팀들이 야 월드컵 한다 야 가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럽 대표팀 몇몇 그 나라들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오랜 동안 항해를 해서 결국 우루과이로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월드컵은 전 세계가 당연히 모일 수가 없었겠죠. 정말로 가겠다는 그런 결심, 큰 결심, 그리고 오히려 모험이 필요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첫 개최국이 우루과이였을까요? 그 당시에 우루과이는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1924년 그리고 1928년 올림픽 축구 금메달이 바로 우루과이였어요. 그 당시는 우루과이가 세계 넘버원 실력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뭐냐 독립 100주년이 되었다는 상징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결국 실제 첫 대회를 우루과이에서 열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 대회 우승을 우루과이가 차지합니다. 거의 뭐 우루과이 라운드죠. 네, 우루과이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우루과이 자기 나라에서 첫 대회를 열었고 자기가 첫 우승까지 해버려요. 야, 멋있죠. 근데 초대 대회 참가국이 과연 몇 개국이 참가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48개국이 본선에 올라가고 32강 못 들어가 32강 못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조금 막 화가 났는데 첫 개최할 때는요 13국가 13개국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점점점 많은 나라가 참가가 됐죠. 그리고 월드컵이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운영이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않았고요. 규정도 계속 바뀌었고요. 또 하다가 전쟁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월드컵은 점점 커져왔습니다. 월드컵은요 단순히 축구 잘하는 팀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라는 국가대회인 국가대항이라는 엄청난 이 민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솔직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클럽 아니면 어떤 축구 프로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이건 좀 다릅니다. 왜? 평소에는 축구 자체를 안 보던 사람도 월드컵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누가 좋아하는 뭐 LA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라든가 LA FC라든가 뭐 삼성 라이언스라든가 울산 현대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LA 레이커스라든가 그죠? 텍사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욕 닉스 이런 식으로 동네 프로 리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팬이지만 평소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이게 팀이 나라가 돼버리면 대한민국 팀, 일본 팀, 브라질 팀, 미국 팀, 우루과이 팀 이러면 나라 이름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고 지면 허탈하고 그냥 그 게임 보겠다고 밤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골 하나 넣으면 신나 서로 껴안고 막 부둥켜안고 응원하고 어느 그 한순간에 그 한 선수가 그냥 한 번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드컵의 또 다른 재미가 뭘까요? 언제나 늘 그렇듯 기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월드컵 축구는 항상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월드컵 축구 누가 잘하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있죠. 브라질, 뭐 독일, 아르헨티나,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뭐 있잖아요. 네덜란드, 기타 등등. 근데 이 월드컵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그런 외출 강호국, 강호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각국 한 번씩 예상치도 못한 나라가 한 번씩 이 판을 흔들어버립니다. 다크호스가 꼭 나타나죠. 어떤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강팀을 잡아버리고 관심도 없던 선수가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고요. 에이 설마 했던 팀이 4강도 올라가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했던 팀들이 올라가는 팀들이 있고요. 이번에 그 보자르인가요? 보지르한가 그 아주 유명해진 골키퍼 선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스타가 돼버렸죠. 그 사람들이 이 월드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지만 그 경기 안에서 대회 안에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자 월드컵 그러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뺄 수 없는 월드콘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월드컵에는 못 가요. 트로피 월드컵 트로피 이 얘기를 한번 해야죠. 초창기 때 우승 트로피는요 줄 리메 트로피라고 불렸습니다. 줄 리메 트로피 그게 뭐냐 초대 FIFA 회장의 이름을 딴 거예요. 줄 리메. 그래서 줄 리메 트로피라고 불린 이 트로피를 사용했고요. 그 트로피를 그전에는 그 승리의 여신 니케 그 황금으로 만드는 니케가 쫙 받들고 있는 큰 이제 트로피였는데 그 트로피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3회 우승을 한 팀에게 이것을 기증하겠다. 근데 브라질이 3번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를 브라질이 영구 보유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월드컵 트로피랑 다릅니다. 이 트로피는 1974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거고요. 그 전에 원래 썼던 그 니케의 황금 트로피는 브라질이 그냥 영구 보유하게 됐죠. 자, 지금은요. 이 트로피가 제가 알기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더 이상은 영구 보존을 못하게 했대요. 이 트로피는 FIFA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에 보존하고 있고 우승한 팀이 세레모니 할 때만 실제 그 트로피를 만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대요. 반납을 해가지고 실제와 진짜 비슷하게 만든 그 모조품이라고 그러죠. 모조품을 금으로 만든 모조품을 트로피를 주게 되고 실제 그 하나밖에 없는 트로피는 FIFA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승을 해도 그 세레모니 할 때만 보여주는 거지 이제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트로피가 요새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두 명, 되게 좀 이미지가 특이해요. 두 사람이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이게 그렇게 멋있나 싶은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FIFA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데 이게 몇 번 도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도난을 당했지만 뭐 다시 찾았다고 하고 이게 높이가 36.5cm, 무게가 6.175kg, 금 5kg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이거 가격을 보겠더니 지금 현재 가격을 한 9억 정도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 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트로피도 굉장히 역사가 드라마틱하죠. 네. 자, 월드컵이요. 처음에는 제가 개최할 때 몇 명이나 했죠? 13개국, 13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16개국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1998년부터 32개국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본선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월드컵 32개국이 나오죠. 근데 2026년부터는 48개국이 이제 본선에 나왔죠. 총 104경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 와, 근데 사실 2002년 저희 그 정말 난리 났던 그 한일 월드컵. 야, 그때만 해도 공동 개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3개국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변화들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해요. 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월드컵 본선 지출 자체가 워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죠. 본선 진출 막 이러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더 많은 나라가 꿈을 꿀 수 있고 더 많은 팬들이 자기 나라를 그 경기를 월드컵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보면 더 많은 나라가 본선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와, 저런 나라가 축구를 해? 할 정도로 생각도 못했던 나라들이 나와서 또 가끔 이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번 대한민국도 뭐 이변을 당했죠. 네, 이변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이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돼 있어요. 그게 월드컵은 드라마니까요. 공은 둥글고 공은 굴러봐야 하는 건 이제 좀 슬퍼집니다. 아무튼 즐기는 이런 월드컵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축구가 지금의 트렌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대인데요. 이게 단순히 축구가 실력만으로는 또 월드컵에 우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팀은요 정말 탄탄한 조직력 그걸로 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엄청난 승률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정말 슈퍼스타 한 명의 눈빛 슈퍼스타 한 명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팀은 사실 팀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아르헨티나 팀 그러면 바로 메시가 떠오르죠. 뭐 포르투갈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많고 훌륭한 팀인데도 아직도 호나우도 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선수가 많지만 우리도 딱 떠오르는 게 선수가 이제 손흥민 최고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요 정도 선수가 이제 가장 저희가 딱 떠오르기 쉽고 훌륭한 선수 많죠. 뭐 많은데 일단 저희가 딱 떠오르실 때 그런 식으로 슈퍼스타들이 항상 있다 기억이 된다. 그리고 어떤 팀은 져요. 지는데도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기억이 오래 남는 팀이 있고요. 뭐 멀리 좀 보자면 우리 2002년 월드컵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 벌써 시간이 야 24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엊그저기 같은데 그때 한국도 사실은 우승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승한 것도 아니고 2등한 것도 아니에요. 4강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사실 4등 했잖아요. 4강전에서 너무 좀 어이없는 패를 했지만 어쨌든 그
졌지만 대한민국 4강 갔다는 게 진짜 그 시절을 같이 있었던 분들은 잊지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추억이죠. 네. 아무튼 생각해보면 월드컵에는 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슈퍼스타, 영웅의 탄생. 지금 뭐 골키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번에 또 은바페가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그런 영웅의 탄생, 누군가 패제 패배자의 눈물, 아 정말 쓰레기 눈물. 저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 그 3차전 끝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잔디밭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풀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그 오열하는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한테 왜 내가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눈물, 그리고 또 오심 논란. 근데 오심 논란은 요새는 그래도 이제 VAR 이 비디오 판독이 워낙 발달을 해갖고 뭐 오늘 요새는 뭐 뚜리대로 보여주던데 많이 적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파울을 주느냐 흐름을 끊느냐 안 끊느냐, 사실 연장 시간도 이쯤에서 그만하느냐 마지막 공격하는 데냐 휘슬 불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건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오심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언제나. 그리고 또 예상 못했던 기적,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한 세대 한 팀의 몰락, 또 세대 교체 복수, 어떤 이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첫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말 월드컵이라는 대회 속에서 경기 경기마다 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를 경기 규칙도 모르고 선수도 모르고 그냥 잘 못 봤던 사람들도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규칙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공 차서 골에 넣으면 되는 거지 뭐. 뭐 중간중간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가 뭐야? 저 핸들링은 뭐야? 크로스오버가 뭐야? 저기서 왜 저렇게 해야 돼? 뭐 프리킥은 뭐야? 페널티킥은 뭐야?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벌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그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 옆에서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어요. 사실 전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와이프한테 제가 말 설명해주고 하면 더 재밌게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을 와이프랑 그리고 우리 아이랑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편하고 같이 막 리액션하면서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야 내가 딴 사람 누구랑 보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보는 게 참 재밌다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보는 제 월드컵의 재미가 너무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을 단순히 스포츠라 부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냥 전 세계가 같이 보는 하나의 드라마다. 와, 어떤 나라는 정말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뛰고 있고요. 어떤 선수는 본인의 커리어, 본인의 경력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의 그 명예를 위해 뛰는 선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팬들은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라 아니면 그 어느 선수의 특별한 그 장면, 골 넣는 장면 아니면 뭐 세레모니 하는 장면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 기억하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 그게 곧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자, 1930년도에 월드컵이 다시 정리하자면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대 우승국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정말 큰 스포츠 대회이자 한편의 정말 감동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분위기 여러분 이어서 한번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퀸이 부르는 노래죠. 우리는 모두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 들으시면서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할 말씀 듣기 전에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듣고 왔죠. 아무래도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결국은 수많은 나라와 선수들이 챔피언의 꿈을 품고 뛰는 자리다 해서 오늘을 선정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을 보시면요, 이 나라별로 색깔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딱 하는 것만 봐도 야 맞아, 저 팀은 딱 저거지, 저렇게 해야 저 나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나라 특징, 그리고 제 마음대로 뽑아보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스타들, 스타 플레이어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1순위죠. 브라질. 브라질은요,

레, 가린샤, 지코, 호나우두, 호나우디뇨, 호나우지뉴, 요새는 네이마르까지 뭐 스타 계보들이 그냥 매 세대마다 스타들이 나옵니다. 브라질이요, 여러분, 월드컵 최다 우승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3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월드컵 그 순수 그 트로피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월드컵 역사에서 브라질은 거의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삼바 축구의 나라. 왠지 노란색에 그냥 초록색 빠진가요? 노란색만 딱 보이면 아 브라질 강하죠. 그냥 이 게임은 즐겨야겠다. 뭐 누가 이긴 건 상관없고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 바로 브라질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독일 팀을 볼게요. 이번에 독일이 정말 뭐 저한테는 좀 어처구니 없는 패배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 정말 예전에 그 전차부대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이 별명이 흰 색깔 쫙 있고 와 이번에 그 승부차기 페널티킥에서 결국 져서 패배를 했는데 32강에서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요 또 브라질과 완전 결이 다르죠. 브라질이 삼바 축구 예술 축구를 약간 보인다 하면 독일은 역시 기계의 나라 명차 뭐 BMW, 벤츠, 뭐 아우흐 이런 차들 만드는 독일 기계처럼 보입니다.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체력 아 키도 크고 그냥 체력이 튼튼하죠. 집중력 너무 좋고요. 그래서 독일은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든 없든 아유 독일은 일단 올라오는 팀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뭐 슈퍼스타 하나가 휘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한 계기가 있는 거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독일이 막 4강에 있고 막 우승에 있고 막 준결승하고 그래서 독일은 항상 강팀으로 뽑힙니다. 뭔가가 특별하지 않아도 항상 그 체계적인 조직력과 체력 그걸로 항상 강호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 예전만 해도 큰 키를 이용한 그냥 아시죠? 헤딩. 와, 뭐한 경기에 헤딩으로 서너 골 넣으니까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강호, 조직력 그런 이미지죠. 그런 반면에 또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와, 아르헨티나. 이 나라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정의 축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의 축구를 한 팀이다. 저도 몰랐는데 정말 재밌는 게잘될 때는 너무 아름다운 플레이를 하고 흔들리고 안 풀릴 때는 그 흔들림조차도 너무나 특이한 그런 팀이래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정말 슈퍼스타, 불굴의 슈퍼스타를 가진 팀이죠. 전설이 두명 있습니다. 저희 때 초창기 때 마라도나. 마라도나 뭐 예술이죠. 아직도 축구 관련된 영상 보면 항상 마라도나의 그 현란한 개인기 드리블이 나오는데 그리고 메시. 요새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최고라고 할수 있는 메시. 뭐 예전에 항상 메시가 좋냐 뭐 호나우두가 훌륭하냐 항상 뭐 메시 팬이 있고 호나우두 팬이 있으면 막 둘이서 항상 막 옥신각신했는데 사실 둘다 너무나 훌륭한 선수죠. 근데 어쨌든 메시라는 정말 전설적인 플레이어라는 거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최고의 그 스타성이 있는 그 선수이고 자랑이죠 나라에. 근데 이 둘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르헨티나는 뭐 월드컵에서는 뭐 최고의 강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그 남미 이 분위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슈퍼스타, 한 명의 천재가 그냥 팀 하나를 그냥 다 이끌고 분위기를 바꿔놓는. 되게 특이해요. 이 나라 팀은 약간 누군가가 확 하면 같이 확 올라가는데 또안 그러면 또 그냥 확 이게 이렇게 강호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힘없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 메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슈퍼스타지만 그 전까지 정말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컵을 못 가졌다가 지난번에 한번 겨우 뭐 겨우라는 표현이 좀 많이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 섭렵했던 건데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는 정말 참 특이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 요새 최고의 팀이죠. 프랑스. 프랑스 경기는 요새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재능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체력 좋고요. 스피드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도 음바페 뛰는 거 보세요. 세대 교체가 또잘 돼요. 신구의 조화가 적절하게 잘 됩니다. 대회에 항상 뭔가 어느 팀에 놔도 그냥 슈퍼스타가 될 만한 강한 선수들이 꼭꼭 나와요. 아니 프랑스는요 꼭 그렇게 스타들이 나와.
하나만 한 세대가 질 때쯤 또 다른 신인 세대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프랑스에는 뭐 슈퍼스타 만드는 공장이 있냐 할 정도로 꼭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에서 시스템이 잘돼 있는 거겠죠. 항상 우승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올해도 아주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군이죠. 뭐 음바페를 비롯해서 덤벨베도 있고. 아무튼 프랑스 축구하는 거 보면 그 유니폼 입고 뛸때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또 다른 팀 잉글랜드. 아, 잉글랜드는 뭐또 호불호가 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묘합니다. 일단 축구 종주국 종가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팀이죠. 자체 내 리그도 엄청 세고요. 스타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영국 잉글랜드는, 아 영국이라면 안 되구나. 잉글랜드는 월드컵만 가면 자 이렇게 속된 말로 꼬꾸라지고 죽을 쓰고 안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 팬들이 야, 왜 우리는 리그에서 그렇게 잘하고 전 세계에서 잘한다 난다 긴다는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 리그에 와서 뛰는데 왜 정작 우리나라 팀 나가면 이렇게 못할까?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월드컵은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이번 월드컵도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케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좋은 선수들 많은데 뭔가 아쉽습니다. 그 잉글랜드 팀이 항상 그런 게따또그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자, 그 다음 나라 이태리,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뭐 올해 이번 월드컵에는 못 나오지 못했지만 월드컵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일단 수비하고 끈질긴 게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뭔가 화려한 개인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상대를 그냥 꾹꾹 눌러서 예? 엄청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탈리아 축구의 그 그냥 끈적끈적한 긴장감, 상대를 그냥 끝까지 끌어가는 끈질김. 그래서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만나는 나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이거는 좀안 맞는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 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VAR이라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막 커진 이후로 이탈리안 팀이 월드컵에서 힘을 못 써요. 우연히, 그게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이탈리아 그 강국이었던 팀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팀이 이렇게 끈질기고 지독한 플레이어를 계속 하니까 상대 팀이 막 힘들고 기죽고 막 감정적으로 되고 일이 꼬이고 막 이랬는데 VAR이 너무 정확하게 판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특유의 끈적임과 그 끈질김, 독한 플레이를 못한다, 이태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그 축구의 그 특성이 사라지면서 조금 그 경쟁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뭐꼭 그게 VAR 느낌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자,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이번에 또 어이없게 독일과 또 동일한 날짜에 엊그저께죠. 네덜란드가 똑같이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패배했죠. 32강에서 참 불굴의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인가요? 오렌지 팀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팀이 하여튼 우승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역사에서는 굉장히 존재감이 크죠. 왜냐하면 늘 네덜란드는 누가 봐도 좋은 축구, 누가 봐도 뭔가 트렌드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축구, 그런 축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라는 아주 큰 이름. 네덜란드는 트로피보다는 어떤 전 세계 축구계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팀이라고 합니다. 네, 네덜란드는 항상 강팀에 들어가죠. 이번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만 뭐또 그럴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변은 나타나니까요. 자, 대한민국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 친구들하고 제가 축구 얘기를 하면은 월드컵 때 한국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리아, 패스트. 너네들 스피드가 있는 팀이야. 항상 얘기를 해요. 정말 한 명도 안 빼먹고 저한테는 한국 하면 무조건 빠른 팀, 스피드가 있는 팀. 다른 얘기는 없어요. 뭐 조직력이 강하다든가, 수비를 잘한다든가, 공격력이 좋다든가, 뭐 전술이 좋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너네 한국 빠르잖아.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빠른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 2002년 이럴 때 보면 막 어마어마한 진짜 입에서 단내 날 정도 뛰는 게 우리가 보여졌잖아요. 막 끈질기 연장 가면서 막 그냥 투지 활동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고 그때 우리 박지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의 심장을 뛰는 하이브리드 심장이라고 활동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빼줄 수 없는 게 뭐냐? 붉은 악마 응원.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팀도 팀이지만 팀의 제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우리 붉은 악마, 누구나 다 붉은 악마죠. 우리는 다 그 응원이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뭐랄까 신기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번에 참 멤버 좋았는데 그죠? 네, 뭐 다음에 정말 잘하시겠죠. 꼭 잘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팀 너무너무 선수들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어요. 자, 또 다른 팀 멕시코 가볼게요. 멕시코도 우리가 사실 가깝고 워낙 뭐 친하고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쉽게 보긴 하는데 사실 멕시코도요 굉장히 월드컵에서 존재감이 있는 팀입니다. 꾸준히 나오고 일단 팬들이 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 뺨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한국하고 멕시코 갈 때가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죠. 근데 이번에 참 제가 느낀 게 정말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를 저는 봤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았고요. 물론 개중에는 좀 하면 안 되는 불상사로운 일도 하시고 뭐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짓도 하시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정말 소수의 인원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대부분 정말 성숙한 시민 증시 보여주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번에는 또 특히 개최국 공동 개최국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뭐 승리만 하면 막 폭죽 터뜨리고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크로아티아. 또 크로아티아도 최근에 아주 강한 모로코, 크로아티아. 이번에 모로코 올라갔잖아요. 그런 이제 팀들이 점점점 기존의 강호국들을 제치고 신흥 강국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되게 작지만 솔직히 우리가 크로아티아나 모로코 같은 나라들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수출입 아니면 어떤 관광지 이런 걸로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명하거나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조직력 또 집중력으로 이런 큰 세계 무대에 나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나라를 명예를 착하게 알린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팀들이 더 나와줘야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강국들끼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팀들이 더 나오고 대한민국도 더 커져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그러면 한 8강 안에서 항상 뛰어다니고 4강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제 기준으로 뽑아보는 월드컵 역사 최고의 스타 탑10 빠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절대 순위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월드컵에 떠오르는 슈퍼스타를 그냥 제 생각대로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야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야 이 사람은 왜 없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위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우승은 못했지만 월드컵에서 장면 하나로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 로베르토 바조가 10위를 차지했고요. 9위 요새 최근에 가장 최근 선수죠. 그냥 나오면 무섭습니다. 임팩트가 너무 커요. 음바페.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월드컵 스타의 대표주자고 아직도 젊은데 골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의 더 성장이 기대가 되는 우리 9위를 차지한 음바페. 제멋대로 9위예요. 여러분 아무 공신력 없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8위 독일 축구 누가 떠오릅니까? 베켄바워. 와, 8위는 제가 베켄바워를 뽑았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뭐 뺄 수가 없는 베켄바워죠. 독일 축구의 거의 뭐 상징적인 선수 베켄바워. 네, 7위 이분도 뭐 우승 트로피 이런 것보다는 워낙 축구 자체의 영향력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크루이프 뽑아봤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공신력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 맞다 맞다 하면서 끼워 넣은 거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 뒤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클로제가 6위를 차지합니다. 이분은 뭐 클로제 미로슬랍 클로제 뭐 헤딩의 천재죠. 뭐 이 대회 뭐 월드컵 하면 클로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월드컵에서 어마어마 강해지는 선수예요. 평소보다. 6위에 우리 클로제 선수를 올렸고요. 5위는 우리 한국 분들도 너무나 유명한 지네디 지단. 지단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선수죠.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계란 가지고 지단 많이 부쳐 먹잖아요. 전 그래 가지고 옛날부터 야 지단 지단 했는데 와, 이분은 뭐 지단에 한번 뜨면 그냥 경기가 바뀝니다. 5위를 지단으로 넣고요. 4위 브라질 선수 한번 가야죠. 4위는 호나우두. 그냥 전성기 때는 뭐 날렸죠. 네. 그리고 3위는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텐데 그냥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시를 3위에 넣습니다. 3위라는 메시는요 뭐 아직까지 이분은 현
현역이시기 때문에 현역에서는 3위를 넣습니다. 현역이 아니신 분들을 저희가 또 기려야 되기 때문에 3위를 메시, 뭐 얘기 안 할게요. 메시를 말씀드렸고 2위는 메시와 한 민족인 마라도나. 저는 마라도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플레이하는 거 보면 뭐 마라도나 그냥 확 뛰어다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냥 천재성이죠. 우리 마라도나 2위를 했고 1위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안 나왔네. 1위는 손흥민.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펠레. 보니까 펠레 이분이 거의 많은 분들이 1위를 뽑으셨더라고요. 뭐 펠레 그럼 축구하면 펠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막 펠레 가지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유머 깔깔깔 유머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펠레 말레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때릴레 펠레 하여튼 뭐 펠레. 아 뭐 축구의 왕이죠. 축구의 왕. 네, 펠레를 1위로 뒀고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1위는 부동의 메시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베컴이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차범근이다. 네? 그죠?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뭐 박지성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이강인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다 높게 낮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정말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옛날 분들을 좀 많이 넣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또 어떤 분과 서로가 누가 맞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라는 게 나라마다 팀이 색깔이 너무나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르고 선수도 같은 나라 선수지만 시대 따라 다 다르고 우승팀도 사실 지난 대회 우승자가 연이어 우승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승팀도 계속 바뀌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야 뭐 2000년대 우승 누가 했지? 솔직히 잘 안 떠올라요. 저도 갑자기 2000년도 한영월드컵 우승 누가 했더라? 야 그럼 2012년 누가 했냐? 누가 했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 게임에 뭔가의 한 장면이라든가 어떤 한 선수 어떤 한 골 어떤 선수의 뭐 눈물 아니면 뭔가 세레모니 이런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월드컵은 한일 4강 그 한국 4강전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뭐 그 한국 경기들 막 어마어마 그건 다 기억나는데 정작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는 누가 우승했냐보다는 어떤 경기가 어떤 그런 선수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데 감동을 받고 더 동화가 되느냐 이게 정말 뭐랄까 이 월드컵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기쁨과 그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은 여러분 나라별 개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수들의 기량들이 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가 더 잘하냐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 이걸 떠나서 그 시대에 어떠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 상징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월드컵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한 기록을 대한민국이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건 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앞으로 누가 또 쭉쭉 치고 나가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또 누가 우승하는지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고 끝까지 지구촌 축제를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네요. 네, 전 월드컵 저도 사실 평소에는 축구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국가대항전 월드컵 이런 거 하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응원에 굉장히 뭐랄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요새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나라에 대한 그런 막 애국심 넓혀버리고 이런 게 갑자기 생기고 또 그런 걸로 같이 우리끼리 막 뭉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 다 즐거운 시간 재밌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주말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과 더불어서 월드컵에 대한 역사와 월드컵에 대한 팀 나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요. 그냥 저는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리듬으로 들썩이는 느낌 요 분위기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샤키라의 와카 와카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입니다. 오늘 히스토리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히스토리에서는 조선 건국의 역사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조선 건국의 역사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방송이 재미있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이고 또 어떤 인물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는 역사 이야기도 재미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중간중간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 이맘때쯤 전체 6월 방송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6월 동안 조선 건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참 간단하게 나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문제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이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에 고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왕이 있었고 궁궐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시간을 13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려의 평범한 농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새벽이 되면 일어납니다. 밭으로 가죠.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지만 수확한 곡식은 대부분 내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주에게 바쳐야 합니다. 권문세족의 토지라면 더 많은 몫을 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 먹을 것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세금은 또 나옵니다. 그 시절 농민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들다고 해도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이사를 갈 수 있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말 농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아야 했고 가난도 세습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것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고려말 백성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오늘날식으로 설명하면 재벌과 정치 권력층과 고위 공무원이 모두 합쳐진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대대로 권력을 물려받고 토지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고려 말에는 토지 문서 위조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안 땅이었다 라는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깁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산과 들이 모두 권문세족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내 아들도 가난할 것이 뻔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고려는 백성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 나라가 망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군대가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여러분,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왕실도 불교를 믿고 귀족도 불교를 믿고 백성도 불교를 믿었습니다. 원래 불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종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괴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절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큰 사찰은 수천 명의 노비를 거느립니다.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죠. 심지어 국가보다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금을 내는데 절은 안 낸다. 나는 굶는데 절은 부자다. 이런 불만이 사회 전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조선을 만들게 되는 신흥 사대부들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할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권력층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려 말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 우리 마을이 불타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등장을 합니다. 홍건적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반란군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가 약해지자 여러 세력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홍건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중국 안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밀린 일부 세력이 고려로 돌아옵니다. 1361년 무려 10만 명이 넘는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합니다. 10만 명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들은 평양을 지나 개경까지 진격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개경. 오늘날 서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왕이 도망을 갑니다. 국민왕은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떠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왕도 도망가는구나.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홍건적이 점령한 지역은 참혹했습니다. 곡식은 약탈당하고 집은 불타고 사람들은 죽거나 끌려갑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는 길거리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행히 고려군이 반격에 성공해 홍건적을 몰아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왜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왜구라고 하면 영화 속 해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왜구는 훨씬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왜구에 배가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따라갔습니다. 가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곡식도 버렸습니다. 목숨만 챙겨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와 보면 마을은 불타 있었습니다. 창고도 없어졌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전라도 지역은 피해가 심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몇 번이나 재건과 파괴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구보다 무서운 것은 왜구가 아니라 가난이다. 왜냐하면 약탈당한 뒤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려 조정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냈고 장수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군대가 약했습니다. 왜 약했을까요? 나라가 부패하면 군대도 부패합니다. 관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고 권문세족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정작 백성을 지켜야 할 군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국가보다 특정 장수를 더 믿기 시작합니다. 왕이 아니라 그 장수가 오면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국가를 믿지 않고 개인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북방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활을 잘 쏘고 전투를 잘하고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구가 오면 이성계를 보내라. 이성계가 가면 이긴다. 물론 과장이 섞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는 뜻입니다. 1380년 황산대첩이 벌어집니다. 왜구의 우두머리 아지발도가 이끄는 대규모 부대가 침입합니다. 고려는 또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성계가 출전합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화살이 날아다니고 말들이 달리고 병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적장을 발견하고 직접 활을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 한 발이 날아갑니다. 적장의 투구를 맞춥니다. 적장이 쓰러집니다. 물론 야사에는 과장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적장의 죽음이 전세를 바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왜구는 크게 패합니다. 고려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이성계가 또 이겼다. 왜구를 물리쳤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왕인가? 권문세족인가? 아니면 저 장수인가?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사람들은 조금씩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 하지만 아직 그는 왕이 아닙니다. 반역자도 아닙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나라를 구한 영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영웅이 권력 가까이 다가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그 위험한 순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0: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이서희의 히스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려 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을까? 사실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신흥 사대부입니다. 먼저 사대부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로 치면 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정책 전문가, 언론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공부하고 국가 운영을 고민하는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초기의 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권문세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흥사대부는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공부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실력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골 선비가 어렵게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합니다. 서울로 올라오죠.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엉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백성은 가난합니다. 권문세족은 더 부자가 됩니다. 왜구는 쳐들어옵니다. 절은 점점 커집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권근, 조준, 이색.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라를 바꿔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 역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왕입니다. 젊은 시절 원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고려 왕들은 사실상 원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공민왕 역시 원나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줄이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습니다.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토지 문제도 손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죠.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구나. 그런데 역사란 참 잔인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왕비 노국공주가 죽습니다. 공민왕은 큰 충격을 받죠. 기록을 보면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당시 왕실 혼인은 대부분 정치적인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 자체가 문제라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정도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정치 철학자였죠.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권문세족은 개혁할 수 없다. 불교 중심 국가도 한계에 왔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충신으로 불립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 역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 역시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말합니다. 나라가 병들었다고 나라를 버릴 수는 없다. 고려를 고쳐야지 고려를 없애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당시에도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많은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없애고 새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흥사대부 내부에서도 두 개의 생각에 잠깁니다. 정몽주, 고려를 살리자. 정도전, 새 나라를 만들자. 두 사람 모두 애국자입니다. 둘 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이 서 있게 됩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원래 정치가가 아닙니다. 군인이었죠. 장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가능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라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정몽주는 생각합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지켜야 한다. 이제 역사는 점점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한쪽에서는 고려를 지키려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새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엄청난 군사력과 인기를 가진 이성계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이 세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승자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옳았고 고려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읽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수석 졸업,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학 교수, 이 모든 것을 합친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권문세족이 썩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집을 부수지는 않는다. 고쳐서 써야 한다. 그에게 고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였고 5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말하는 새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정도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새 나라를 만들자고 했고 정몽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고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같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계도 정몽주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성계는 여러 차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새 나라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몽주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술자리가 열립니다.

1392년 봄, 개성.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납니다. 젊은 이방원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새나라는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갑시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듭시다. 정치적 제안이자 마지막 회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즉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바로 단심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고려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방원은 깨닫습니다. 설득은 끝났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역사는 유명한 밤을 맞이합니다. 선죽교. 정몽주는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쇠몽둥이가 휘둘러집니다.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도 사실상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일 때 이성계는 알고 있었을까?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성계가 매우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정몽주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정몽주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고려 부흥 세력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다운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왕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농촌 마을을 생각해 볼까요? 한 농부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소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 바뀌었대. 농부는 잠시 놀랍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밭을 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 백성들은 왕조 교체를 정치 엘리트들만큼 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군가 보다 세금이 줄어드는가, 전쟁이 없어지는가, 외구가 안 오는가, 굶지 않는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 가지의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새나라는 좀 달라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고려 말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약탈, 부패와 수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은 혁명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회사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호도 정해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하고 관복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하고 심지어 수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개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생각합니다. 개성은 고려의 도시다. 새나라는 새 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룡산도 검토합니다. 무학대사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 한양이 선택됩니다. 오늘날 서울이죠. 당시의 한양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논밭이 많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이 있었고 교통이 좋고 군사적으로도 유리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나라의 중심을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 중일까요? 아닙니다. 승리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조선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도전은 설계자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었죠. 신흥사대부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입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사람.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했고 정치적 싸움에서도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생각보다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왕자의 정치 참여를 경계합니다. 반면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씨앗은 피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을 만든 두 천재. 그들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18차례 사고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용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18은 성역이냐고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학생 전원은 내일 광주 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이어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2: 전국의 지각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산발적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그친 곳에는 폭염특보도 예상됩니다.
1: 프랑스가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를 제치고 월드컵 8강에 안착했습니다. 음바페는 월드컵 통산 득점을 19골로 늘리며 메시의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먼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2: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불참할 거로 전망되는데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3: 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에선 일방적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있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참여 없이 열렸고 민주당 간사만 선출하고 제1소위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 등이 민생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비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 여부인데요.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 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력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에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2: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곤 기자.
5: 네, 오정곤입니다.
2: 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언제 광주를 방문하나요?
5: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습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고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방문 의사를 내비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곤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처음 매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8차례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최대 도시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친 슈퍼 주말을 맞이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취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 호가 등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7: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I think that's a huge strength for this country. We have a wide variety of faiths and backgrounds and ethnicities.
8: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why we were founded. So I agree.
6: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안장식 때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9: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 지난 2월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전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사건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에 만나는 따뜻한 경제 이야기,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 오후 다락방에 문을 열 때마다 저는 문득 우리가 참 기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뉴스 화면을 열어보면 세상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인간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복잡한 코딩을 뚝딱 해내고 심지어 신약까지 개발한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죠. 당장이라도 눈앞에 SF 영화 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뉴스 채널을 조금만 돌려보거나 혹은 당장 이번 주말에 장을 보러 나가보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사과 하나 사기가 무섭다.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난다. 가스비가 또 올랐다 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주를 논하는 첨단 기술이 질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생활물가의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런 기묘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걸까요?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보지 못했던 거대한 현실 경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풍요롭고 저렴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물가는 들썩이는 걸까요? 이번 주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바로 이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뜨거워지는 AI와 빅테크의 질주, 그리고 다시 불거지는 에너지 패권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부메랑,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AI 코드가 어떻게 우리 현실의 전선과 기름방울을 움직이고 있는지, 결국 여러분과 저희 지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한편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시원한 차 한잔 곁에 두고 다락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잠시 후에 첫 번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는 단연 AI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확보 전쟁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죠. 그런데 최근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보다 더 목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를 가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멈춰섰던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시 돌려서 전기를 독점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월가에서는 흥미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돈을 벌어다 주기도 전에 전력망 깔고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거품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AI 인프라 버블론입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인 AI가 왜 난데없이 전기 싸움, 인프라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시 한 편 써줘 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던질 때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던진 질문은 태평양을 건너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건물에 수만 대의 AI 반도체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이 반도체들이 엄청난 연산을 하면서 뿜어내는 열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장치와 에어컨이 또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AI 검색을 할 때 전력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세상의 전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먹어치우는 전력 폭식 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약 170년 전인 184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골드러쉬가 일어났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캘리포니아 강가에서 황금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시 골드러쉬 때 진짜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매일 밤낮으로 강바닥을 파헤치던 광부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진짜 떼돈을 번 사람들은 광부들에게 튼튼한 천으로 만든 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러스, 바로 우리가 아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삽, 그리고 머물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던 인프라 상인들이었습니다.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지만 금을 캐러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도구를 판 사람들은 확실하게 부자가 되었죠. 지금의 AI 열풍이 이 19세기의 골드러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AI라는 황금을 캐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곡괭이와 청바지, 즉 AI 반도체, 전력선, 구리,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이렇다 할 대박 수익 모델을 보여주기도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전 세계의 구리선과 변압기, 전력을 싹쓸이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인터넷 망만 깔아두고 수익을 못 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테크 기업들의 전기 싸움이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미국 대기업들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빅테크가 전기를 폭식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전기를 만드는 원료인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발전용 유가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발전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연결하려면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구리는 전선 전도체로 필수적인 광물인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리는 경제학에서 닥터 쿠퍼라고 부를 만큼 모든 산업의 기초 자재입니다. 구리값이 오르면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공산품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오르게 됩니다. 첨단 AI 기술을 누리는 대가가 우리의 한 달 생활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확실한 것은 AI의 진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지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는 미니 버블 붕괴나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전기만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주주들의 압박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 에너지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보다 누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먼저 선점하느냐는 에너지 전쟁에서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결국 미래 기술의 패권은 다름 아닌 에너지 패권과 직결된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첫 번째 이야기에서 AI가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고 이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심상치 않게 들썩이고 있는 국제 유가와 석유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 어떤가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OPEC 플러스는 감산을 이어가며 유가를 떠받치고 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90달러 선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뒤로는 다시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집니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 화석연료의 시대가 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의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인류가 환경을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태양광은 밤에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간헐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나 첨단 반도체 공장은 단 1초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압의 전기를 칼같이 공급해야 하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이 막대한 전력 수요의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과 선진국들이 다시 고개를 돌린 곳이 어디냐? 바로 가장 안정적으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 즉 전통 화석연료와 원자력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을 쥐고 있는 산유국들은 쉽게 석유를 증산해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니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경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인 1970년대 오일쇼크의 기억을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중동전쟁이 터지자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겠다. 이 자원민족주의의 한방에 전 세계 경제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섰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경제성장은 멈추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암흑기가 찾아왔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은 70년대 오일쇼크의 21세기형 변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석유를 묶었다면 지금은 패권 경쟁과 자원민족주의가 결합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공급망이 꼬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가 되었으며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미국과 서방이 가졌을지 몰라도 그걸 돌릴 에너지는 산유국이 쥐고 있다는 자원민족주의의 규환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뚜껑이 들썩이듯 우리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주유소의 기름값 표지판입니다. 이번 주에 가득 주유를 했더니 지난달보다 몇십 불이 더 나오네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의 연쇄 반응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 식재료를 생각해 볼까요?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도 온도를 맞추기 위해 면 면세유가 들어갑니다. 다 자란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시장까지 운송할 때도 경유가 쓰이죠. 대형 마켓과 백화점을 물류센터로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다 석유 위에서 움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가격이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석유는 단순히 태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폴리에스테르 섬유, 플라스틱 반찬통, 들고 다니는 비닐봉지, 심지어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전부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둘러싼 모든 물질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더 많아지는 팍팍한 삶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처럼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선의 싸구려 에너지를 마음껏 쓰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진영은 이제 크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자원을 쥔 동맹, 즉 러시아, 중동, 브릭스와 기술을 쥔 동맹, 미국과 EU와 같은 국가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유가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고유가 뉴노멀의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은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돈이 밖으로 새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전통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원전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투자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기름방울 하나에 나라 경제가 들썩이는 이 취약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부와 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AI가 전기를 삼키고 있고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단순히 실물 에너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 붙어서 지금 전 세계에

근데 환율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도대체 에너지가 촉발한 불씨가 어떻게 환율과 금리라는 돈의 전쟁까지 번지게 된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려고 타이밍을 잡을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가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오르니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며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연 5%가 넘는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에 있던 돈을 빼서 미국 달러로 바꾸려 하겠죠.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하니 달러 가치는 치솟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고환율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뼈아픈 상처로 남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 급격한 외환 보유고 바닥과 원달러 환율 폭등을 겪었습니다. 환율이 2,000원 선까지 치솟으면서 외화 대출을 썼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수많은 직장인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도 1997년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란 뜻일까요? 하고 덜컥 겁을 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고환율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1997년의 환율 폭등은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 부실하고 외환 보유고가 텅 비어서 생긴 한국의 국가 위기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고환율은 대한민국이 잘못해서라기보다 미국 경제가 나 홀로 너무 잘 나가고 금리가 높아서 전 세계 모든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글로벌 달러 초강세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9위 수준의 탄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고 수출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97년 같은 부도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위기는 아닐지라도 지금의 고환율과 고금리는 장기전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은밀하고 고통스럽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발목이 잡힌 건 대한민국의 수입 물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밀가루나 옥수수 같은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똑같은 석유 1배럴을 100달러에 사오더라도 환율이 1200원일 때에는 12만원만 주면 됐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만원을 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건값이 20%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부메랑은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환율이 치솟으니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섣불리 내렸다가는 달러가 더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테니까요. 결국 미국 금리에 저당 잡힌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불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는 겨우 버텼는데 이자가 무서워서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이 얼어붙는 차가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치싸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앞으로의 핵심은 미국의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입니다. 미국 경제도 무한정 고금리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라든가 중소은행들의 건전성 문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파열이 한풀 꺾이면서 연준이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의 페달을 밟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야 킹달러의 기세도 1,300원대

0: 20대 초중반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장기적인 전망은 설령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0%대의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급망이 쪼개지고 에너지가 비싸진 고물가 구조 속에서는 금리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는 고금리 장기화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가계 모두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저금리로 돌아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자산 구조를 고금리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단단한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종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AI 전력 폭식에서 시작해 유가 상승을 거쳐 고금리와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넘어온 이 모든 경제적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식탁과 지갑입니다. 요즘 마켓에 나가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시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그저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20%, 30%는 좋게 오른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일의 팍팍함을 걱정해야 하는 대역설에 직면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길래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건가 억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거대한 흐름을 대입해보면 이건 특정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AI가 촉발한 원자재값의 상승, 산유국들이 밀어올린 고유가, 그리고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고환율까지 이 3박자가 결합하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버티다 결국 과자봉지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표에 숫자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아주 멀리 돌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시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대량 생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풍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영국의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탄을 대량으로 떼가며 공장을 돌리다 보니 석탄값이 폭등했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도시의 빵값과 방값, 생활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기술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데 정작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풍요의 역설, 기술혁명의 이면에 가려진 생활 인플레이션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 산업혁명 영국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21세기형 기술 스태그플레이션의 단면입니다. 스마트폰 AI는 화려하게 진화하며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기 위해 현실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소리 없이 삶을 갉아먹으면 우리 생활의 풍경도 서글프게 바뀝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나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심 한 끼 10불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지자 편의점으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도시락을 싸우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지출 줄이기가 단순히 아끼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무너뜨리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닫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동네의 미용실, 옷가게, 식당 같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입니다. 손님이 끊기니 자영업자 소득이 줄고 그 자영업자의 가족들도 소비를 줄이게 되죠. 결국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아무리 무역 흑자를 내고 AI 주식이 올라가도 내수시장은 얼어붙는 온기가 돌지 않는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화려한 디지털 세계의 풍요와 차갑게 식어가는 골목길의 빈곤이 공존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고물가가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독한 물가 부담은 언제쯤 내려앉을까요? 아쉽게도 단기간에 예전처럼 모든 물가가 싸졌다는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소비 트렌드는 철저한 실속형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안 쓰는 것을 넘어 가성비를 극대화한 PB 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중고 거래가 생활 양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단순히 억지로 가격을 누르는 대증요법을 넘어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중간 마진을 줄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구조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생존 방정식은 누가 더 불필요한 거품 지출을 빠르게 걷어내고 내실 있는 지갑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0: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AI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중동의 뜨거운 석유 벌판을 지나 여의도와 월가의 환율 금리 모니터를 거쳐 결국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한 마켓의 사과와 가격과 대출이자 고지서까지 하나의 긴 사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빅테크가 쏘아올린 미래 기술의 인프라 경쟁은 눈부시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의 자원을 탐하면서 결국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 대역설. 어쩌면 우리의 눈은 저 멀리 우주와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서 바른 차가운 인플레이션의 진흙탕을 딛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0년 전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벌었던 건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를 팔던 상인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산업혁명의 풍요 뒤에 서민들의 배고픔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는 늘 혁명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미래의 화려한 불빛에만 눈이 멀어 지금 내 발밑에 현실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전기요금이 오르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이 팍팍한 시절이지만 경제 흐름의 눈을 정확히 대입하고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졌던 불안감은 조금 걷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구나. 그래서 물가가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혜롭게 이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에 전해드린 이 작은 지혜가 일주일을 살아갈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의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락방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18차례 사고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용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18은 상여기냐고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학생 전원은 내일 광주 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이어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2: 전국의 지각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산발적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그친 곳에는 폭염특보도 예상됩니다.
1: 프랑스가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를 제치고 월드컵 8강에 안착했습니다. 음바페는 월드컵 통산 득점을 19골로 늘리며 메시의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먼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2: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불참할 거로 전망되는데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3: 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에선 일방적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있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참여 없이 열렸고 민주당 간사만 선출하고 제1소위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 등이 민생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비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 여부인데요.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 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력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에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2: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곤 기자.
5: 네, 오정곤입니다.
2: 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언제 광주를 방문하나요?
5: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습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고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방문 의사를 내비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곤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처음 매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8차례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최대 도시인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친 슈퍼 주말을 맞이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취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 호가 등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7: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I think that's a huge strength for this country. We have a wide variety of faiths and backgrounds and ethnicities.
8: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why we were founded. So I agree.
6: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안장식 때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9: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 지난 2월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전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1: 네.
0: 바쁘시죠?
1: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소식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에.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대0으로 아깝게
0: 아깝게
1: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1: 아,
0: 뻔했는데.
1: 그래요?
0: 야,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들 뜨듯이 바쁘시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오피스, 그 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0: 부에나파게도.
1: 쪽에,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막 바빠서 할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아주 잘 지내고
0: 그렇습니까?
1: 있습니다.
0: 뭐, LA, 프레즈노, 뭐, 라팔마,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1: 근데
0: 대단하십니다.
1: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예, 아주 할 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할 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그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0: 그러니까요.
1: LA에서
0: 너무
1: 영사관
0: 고생하시네요.
1: 가면서도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0: 그쵸, 그쵸.
1: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 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0: 아, 잘하셨네요.
1: 아, 역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그쵸, 그쵸.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네.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0: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0: 뭐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네.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고
0: 가져간다고 하던데.
1: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0: 아, 잘못된 거군요.
1: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네.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셔리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네.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네. 해결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1: 네.
0: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1: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0: 그런 질문도 네. 있습니다.
1: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네.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네.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네.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아하.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0: 어허.
1: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0: 예,
1: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묵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묵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아.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네네네네.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0: 5년
1: 한번.
0: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1: 이자가 훨씬 좋죠.
0: 이자가 훨씬 높기
1: 당연하죠.
0: 때문에 좋다.
1: 다시 한번 아.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0: 네.
1: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0: 되는군요.
1: 라고 말씀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보셨다.
0: 잘못된 정보.
1: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0: 네.
1: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네.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선영 대표님 네. 전화번호 소개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1: 네.
0: 827 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1: 네.
0: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1: 네.
0: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1: 그러니까
0: 질문이에요.
1: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예.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0: 예. 예.
1: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0: 예.
1: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0: 네.
1: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0: 네.
1: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0: 네.
1: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렌탈 인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0: 네, 네, 네.
1: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이거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1: 네,
0: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1: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0: 네.
1: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0: 네.
1: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0: 네.
1: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네. 어뉴이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넣어놨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오, 그렇군요.
1: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아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이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IRA를 계약을 파기하고 네.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IRA를 그대로 IRA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게 가능하군요.
1: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T모빌로 옮길 때 네.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T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0: 네.
1: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RA가 IRA 어뉴이티, IRA 은행이 IRA 어뉴이티, IRA 주식이 I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0: 네, 네.
1: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0: 네.
1: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0: 아.
1: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0: 네.
1: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으로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그렇군요.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0: 오.
1: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 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 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0: 네.
1: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1: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0: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한인사회의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미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

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계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계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것에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어,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혀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오실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 하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네,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 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은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건국된 지 2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신 많은 한인 어르신들께도 미국은 삶의 터전이자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온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250년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쌓여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며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해온 임강웅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걸어오신 귀한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기력도 점점 떨어져가니 간병인을 수소문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을 몇 차례 건너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사기라서 뼈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주기